0: 아, 누구한테 할머니랴? 시퍼렇게 젊은 사람한테 할머니, 할머니 했으면 좋아할 사람 있을랍디요. 안 그렇소?
1: 알았으니까 하여간 앞으로 좀 나오세요, 할머니.
0: 으허, 또 할매란다. 아무래도 내 이 총각하고 데이트 한번 해왔으면
2: 해왔으갔소.
0: 아, 왜 그러시오?
3: 저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아니, 저 아주머니.
0: 이금하요, 내 이름은.
3: 예, 예. 저 이금하 씨 혹시 국악 전문가 아니십니까?
0: 아니, 뭔 소린가요?
3: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아서 말입니다.
0: 숙자애자, 말자, 영자, 금화. 아, 그게 다 흔한 이름 아닌가벼. 옛날 조선 여자 이름이다, 이 말씀이요. 아, 그게 그거 아닌가며.
3: 순수 아마추어란 말씀이시죠?
0: 무슨 뜻인가?
3: 그러니까 취미로 국악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0: 그래요, 심심파적으로다. 아니, 근데 여기는 전문가들은 못 나오는 법인가요?
4: 예, 할머니 나중에 상 타시고 전문가로 밝혀지면 상이 취소가 됩니다.
0: 이름 깨난 안년이 미쳤다고 이런 데 나오는가? 똑똑하게 생긴 총각이 우붕붕 어그만 그리야.
4: 3번.
3: 자, 스탠바이. 자, VTR 스탑. 큐.

0: 께서도 놀리는 게 싫었고.
1: 형분 그런 거 안 따졌어?
0: 결혼을 하자고 그러길래 고백을 했어. 우리 엄마는 기생이었다.
1: 그랬더니?
0: 그랬더니 네 형부가 이러더라. 우리 조상은 다 상놈이었다. 근본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1: 좋은 사람이었나 보구나, 형분.
0: 좋은 사람은

0: 거예요? 아, 새 건데요. 아,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
1: 상 탔다.
0: 상이요? 아, 무슨 상을 타셨다는 거예요, 언니?
1: 텔레비에 나갔더니 상으로 텔레비를 주더라.
0: 예?
1: 이거는 저기 사적인 약인데 괜찮게

0: 나 이죽사요. 이죽사 나 살아있어요. 나가 죽었다고 소문이 나서 나를 아는 사람들하고 솔직히 끊겼는데 나 이죽사 살아있신 게 나를 만나볼 사람은 저 그거 구파발 마스 정류장으로 오셔서 욕쟁이 할매집이 어디냐고 물으시면은 다 알 것이요.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하여자 양반 옛날 친구들한테 소식 좀 전했어. 저 그거 구파발 마스 정류장으로 오셔서 욕쟁이 할매집이 어디냐고 물으시면은 다 알 것이요.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하여자 양반 옛날 친구들한테 소식 좀 전했어.
1: 괜찮습니다. 오늘 뭘 해주시겠습니까?
0: 네. 그 저 춘향가 옥중막에서 한도 봤어요. 춘향 형사 윤호이다 송대머리 귀신형.
2: 형님 저 보세요. TV에 주사 선생님 나오셨어요. 선생님이 TV에 나오셨다니까요.
0: 난이라 벗어지고
2: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 아마추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고요. 특별 출연하신 건가?
0: 난문을 벗어지고 서방이 정별을 허이고 일장서로를 내가 못 봤으니
3: 차 선생이 나한테 유감했을 때 뭐가 있어요?

0: 뭐야?
1: 이러는가 여인 실은 금수료지 나를 잊고 서이러는가
0: 맙소사
2: 장원 2번 이금화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오늘 장원을 하셨는데요. 그 소감 한마디 말씀해 보시죠.
3: 예. 나 이죽사요. 유다, 꼭 연락 주시오. 나 이금화 살아있어, 유다. 꼭 연락 주시오.
4: 누가 이분입니까?
0: 아유, 누구긴요? 울증이 할머니 옛날 애인이겠지.
2: 이상으로 제7회 배수 없는 아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 무영이 형!
6: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유, 야, 어머님 어쩜 그냥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시도 부르시고 춤추시고 가야금 타시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사시느라 세월 가는 것도 잊으셨나 봐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55인데도요 벌써 속살까지 쭈글쭈글 하신대요.
7: 시집이란 항시 몸을 정갈하게 해야 쓰는 법이다. 사내가 언제 찾을지 모르는 일인 게 큰 놈이 그 기생나부랭이한테 정신을 팔고 있는 것도.

0: 나는 새벽에 눈을 뜨면 분단장부터 하고 부엌에 들어갔니라.
1: 잘 틀렸나 봐요, 어머니. 마음으로는 그렇게 결심을 해도 잘 안 돼요. 물주만 발라도 근질근질하고 못 견디겠어요.
0: 뭐 키워라.

0: 당신이에요?
1: 야가 웬일이여? 아니 이분 왜 또 남사만이 불을 터가지고는? 웬일이여? 응?

0: 예술이니 뭐니 찾지 마세요. 어머니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어머니 유당의 첩에 불과합니다.
1: 이 유치한 놈이네.
2: 어머니
1: 나는 가짜요. 이 이리 와. 네 아들 소리에는 심술이 그려. 네 말대로 나는 가짜요. 나는 첩이다. 매춘부여. 하지만 네 놈은 유당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해. 이놈아.
2: 언니. 안 돼요. 언니.
1: 애미를 죽여.
2: 언니.
1: 이놈아.
2: 언니. 이거 못해.
1: 이거.
2: 아이고.
3: 여보, 얼굴에서 자꾸 피가 나요. 피가 나요, 자꾸.
0: 그래요! 날 가짜야! 하지만 뭐 이런 진짜를 받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를 받들어야 될 거 아니야!
4: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다. 툭하면 집을 나가셔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소식조차 없는

우리도 죽을 거야. 하지만 굶어서 천천히 고통받고 죽는 것보다는 이들이 나아. 조금만 참자, 무이야. 곧 편안해질 거야. 조금만 참자, 무이야.

0: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머니. 방 공기가 차갑네요.
1: 두고 보라지. 누가 이기나.
0: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1: 그리야. 난 자식을 둘이나 죽인 년이야. 어디 그뿐이냐. 목포에 두고 온 큰 놈하고 그 밑에 놈은 아직까정 생사도 모르고 살아왔다. 매몰차고 정도 없고 악독한 년이여. 나는 창대기 놈이 싸이나 처먹고 나자빠졌을 적에 애미가 울더냐. 최실이년 애미 싫다고 집 나갔을 적에 눈썹이나 하나 까딱하더냐. 아니요, 나는 눈썹 하나 까딱 아니었다.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도 애미는 태연히 웃었어. 네 놈은 몰라. 네 놈이 아쟁 짊어지고 기생파티에 나가서 예수로 판돈으로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을 적에 내가 서러워서 울었던 것 아니여. 니놈이 불쌍해서 울었던 것이여. 니놈 재주가 아까워서 울었던 것이여. 그런 게 무인은 그걸로 만들지 말아야지. 그래야 나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니여. 우리 선상님한테 선상님 가락을 지켰은 게 얼굴이 설 것 아니. 아니면 어쩌게 눈을 감고 죽냐. 죽어도 눈은 감고 죽어야지. 유당 보시오.

0: 생애에서는 가장 좋았던 때이니라. 아, 당대 제일의 풍류 선상님들께 춤과 노래와 가야금을 마음껏 배울 수 있게 말이오. 이 권번이 아니었다면 귀봉 선상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터이고, 가야금을 배우지 않았다면 유당 같은 젖대제비가 날 알아주기나 했겠는가. 이 놀이방을 출입하기 위해서 머리를 얹기는 했지만, 나는 화초기생이 아닌 예술기생 대접을 받았다. 화초기생보다는 벌이는 좀 못했어도, 그려도 내 세월은 그때가 제일이었니라.
1: 당치도 않은 소리고 헛소리 말랄게요. 아이고, 우리 그 그만 몸값이 겨우 다 쓰러져가는 집안째 값밖에 안 된단 말이요.
2: 전답도 띄워서 따로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아이고, 우리 먹는 소리.
3: 제가 가업을 물러받으면 후회라도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제게 주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2: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아, 기생팔자보다 100번 낫지 않습니까? 예?
1: 시골 사람이라고 너무 읍수 여기지 마시란께요. 내 다 알아봤을게요. 아니 그래, 우리 그마 같은 기생이라면 술자리 한번 들어가는데도 10원이고, 하룻밤 화대를 치면 3, 40만이고 넉넉한지. 아이 왜 이런 애를 그 소실로 데려앉히면서 겨우 집안대 값이라고요? 어린 반품 없는 소리 하지 마시란께요. 가자 일어나. 일어나. 배운 남독 좀 분수가 있지? 아, 기껏 키워놨더니 이 오정을 편하게 살아겠다고 그래, 이놈아! 첩첩을 해뿌리라, 이놈아!
4: 키워주긴요! 7살밖에 안 된 날 권번에 팔아먹는 게 누군데요?
1: 뭐라고, 이놈이 이게 원다 말대꾸요, 이놈이! 원다 말...
5: 소리는 누군들 못 내느냐? 손끝으로 줄을 튕기면 소리는 저절로 나는 것이다. 3살 난 어린아이든 너보다는 내 말귀를 잘 알아먹겠다. 어찌 얕은 꾀만 부릴꼬. 다시 한번

0: 소리가 나면 그제야 비로소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냉정히 판단하게 되고 아무런 사심이 없는 티없는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느냐?
1: 예, 선생님. 이제 저렇게 알 것 같습니다.
0: 빨갱 개뿔을 아냐? 제가 망칠 것 같으니라고.

0: 12줄 가야꼴을 만드셨다. 우리 민족의 소리였다. 무슨 뜻인고 하면 그것은 중국의 소리도 아니고 일본의 소리도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 소리가 천년을 이어져 내려왔느니라. 천년을 우리 조상의 넋이 가야꼬 12줄의 소리였느니라. 금아야, 그 소리를 김장조님이 이으셨고 외람댁에 내가 다시 이어받았다. 내 평생 그 소리를 물려주지 못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1: 전 아직 멀었습니다, 선생님.
0: 소리가 나는 법을 너는 거듭했다. 그 소리를 완성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네 소리는 내 소리와도 다른 그런 네가 스스로 완성을 해야 한다. 멀고도 험한 길이다. 스님이 평생 속세를 버리고 떠나가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때로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1: 예, 스승님.
0: 장하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

0: 난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려무나.
1: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2: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1: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2: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3: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에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

0: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1: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0: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내어봐라! 예이!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아이고 아버지! 웬일이오!
2: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0: 전부다 불만 오!
2: 내일 부부 한탄
0: 웅?
3: 웅?
4: 장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5: 금색 주파 거북 연녀
1: 이 노래
4: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금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네,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0: 저는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위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기 연주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 는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왼발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요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아. 맞아, 맞아.
1: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난 네,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생일 바라봤을 때, 제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리듬 좋고.

0: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0: 달리 달려볼까나. 좋을 게 외쳐보자.
1: 쿵더럭 쿵더럭 쿵더쿵.
0: 웃길 게 웃어보자.
1: 깨르르르르 깨르 깨르.
0: 재밌을 게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많네.

0: 도둥 도둥 도둥 다 이야기가 헐수
1: 오늘의 이야기 안 보이지 도깨비 강툭
2: 청아 우리 숨바꼭질을 해?
3: 어? 숨바꼭질? 그게 뭔데?
2: 아 술래가 눈 감고 13대 동안 다른 사람이 숨는 놀이야
3: 오 그거 재밌겠는데?
2: 술래를 뽑아야 하니까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3: 좋아 준비 시작
4: 보슬보슬 개미똥 꾸멍멍이가 노래를 한 다람쥐가 노래를 한다
3: 와 내가 이겼다
2: 내가 13대 뜨니까 숨어
3: 알겠어 대신 절대 눈 뜨고 보면 안 돼
2: 알았어

0: 이제 찾는다. 저기가 어디 숨었을까? 맨나 아니나. 여긴나? 아니나. 여긴나? 아니나. 저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설마 투명 인간이란 거 아니야? 응? 투명 인간? 그게 뭐지? 정이가 투명 인간이 돼서 숨은 거면 내가 평생 술래해야 될 텐데. 아, 괜히 하자고 했네, 숨바꼭질. 못 찾겠다, 깨꼬리! 하이라!
1: 근데 하이라, 나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
0: 뭔데?
1: 아니, 아까 방금 날 찾으면서
0: 정이가
1: 마법의 부채로 투명인간이 된 건 아니겠지? 라고 했잖아. 근데 투명인간이 뭐야?
0: 아, 투명인간은 보이지 않는 인간이란 뜻이야.
1: 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0: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아, 투명인간이 나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될 거야.
1: 응? 그런 이야기가 있어?
0: 응.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어. 아, 여기 있다.
1: 오, 그 책 제목이 뭐야?
0: 도깨비 컴투.
1: 뭐? 도깨비? 하이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도깨비를 잡아야 한다고. 도깨비!

0: 그럴까? 앉아. 읽는다. 응? 옛날 옛날 한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어요.
1: 이 정도면 아궁이에 불 때는데 문제는 없겠다. 얼른 집에 가서 가마솥에 따끈따끈하게 해서 밥 해 먹어야지. 어우 배고파.
0: 하지만 너무 늦게까지 나무를 하는 바람에 산을 내려가기도 전에 해가 뉘엿뉘엿 쳐버리고 말았죠.
1: 아, 이래 어쩌지? 집에 한참 멀었는데 벌써 어두워졌네. 아, 이래 어쩐담? 어? 저거 집 아닌가? 아, 맞네. 오늘은 저기서 재워달라고 해야겠다.
0: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무꾼이 발견한 집엔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1: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된 집인가 보네. 오히려 좋아. 이건 늑대 소리? 이를 어쩌지?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꼼짝없이 물릴 텐데. 어떡하지? 아하! 나도 늑대인 척을 하는 거야.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돌아가겠지? 뭐라는 거야? 반갑다는 건가? 그럼 나도 아우!

0: 난 그냥 눈 감고 누워있을 뿐이야. 난 절대 잠들지 않아. 암! 절대 잠들지 않지.
1: 아니 뭐야, 안 잔다고 하더니 1초 만에 잠들었네.
2: 하루 종일 나무하느라 피곤했나 보지.
1: 아유, 그래도 갑자기 도깨비라도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2: 창호, 어떻게 알았어?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도깨비가 나와.
1: 오? 도깨비? 하이라, 빨리 읽어봐. 빨리, 빨리.
2: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0: 아, 늑대야, 아, 살려줘. 아, 나 잘못했어. 아, 미안해. 아, 미안. 아, 꿈이구나. 아, 다행이다. 아... 이게 무슨 소리지? 늑대 소리는 아닌데? 도깨비잖아! 일단 숨자, 숨어!
2: 겁에 질린 나무꾼은 급히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곧 이어!
0: 누가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어떻게 된 거지?
3: 짜잔! 나왔지롱! 진짜 재밌는데? 슉! 나왔지롱! 슉슉슉! 뿅뿅! 슉! 샤라샤샤샤샤! 재밌다 재밌어. 슈! 넘어지롱. 슈슈슈. 뿅뿅. 슈! 샤라샤샤샤샤. 재밌다 재밌어.
0: 도깨비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곧 찾을 거다. 날 쫓아봐라 이렇게 걱정이 사라지니 못 쫓아올걸. 날

0: 이렇게 한 다음에 슉슉슉슉슉슉슉 하!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얍! 이렇게 부채의 힘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1: 그런데?
0: 아니 도깨비한테 감투가 있으면 이런 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1: 그러네.
0: 어쩌지? 도깨비를 잡기가 더 어려워졌어.
1: 그런 것 같지? 그치만 걱정 안 해도 돼?
0: 응? 하라, 그게 무슨 말이야?
1: 다음 페이지 보면 알 수 있어.
0: 정말? 그럼 빨리 읽어줘.
1: 도깨비는 날이 밝을 때까지 감투를 들고 신나게 놀았어요.
2: 뭐야? 아, 해가 뜨려고 그러네. 해 뜰 때까지만 놀기로 했으니까 그만 놀아야겠다. 나 도깨비,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멋있는 도깨비야. 멋지다, 멋져. 아, 잘했어. 아휴, 가봐야겠다. 잠깐. 이 허전함은 뭐지? 황망이도 있고 풀도 있는데 뭔가 놓고 가는 이 허전함, 이게 뭐지? 뭘까? 아니겠지?
3: 드디어 갔다.

0: 내가 그 감투를 가져야겠어. 그래야 도깨비 힘이 더 안 쑤실 거 아니야.
1: 자, 가서 꼭 감투 가져와.
0: 반드시 그럴게.
2: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창의 창의 심창의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0: 왔어요. 복숭아, 달고 맛있는 사과가 왔어요. 복숭아, 복숭아.
1: 내가 진짜 안 보이나 보네. 어디?
0: 사과가 왔어요. 방귀 냄새 나는 사과. 사과가 왔어요. 방귀 냄새 나는 사과. 아이고, 방귀를 왜 이쪽으로 끼워서 노래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2: 아니, 내가 언제 방귀를 끼웠다고 그래요? 참네.
1: 이거 진짜 재밌잖아. 자, 그럼 이번엔.
2: 아야! 아이, 아이, 방귀 안 꼈다니까! 왜 때리고 그래요?
1: 내가 안 보이는 게 확실하구만. 그럼 사과랑 복숭아 좀 가져가 볼까?

0: 이렇게만 지내면 금방 부자가 되겠구만. 필요하면 그냥 감투 쓰고 가서 가지고 오면 되잖아.
1: 우르르르르르. 저기요!
0: 응? 어? 뉘슈?
2: 우리는
1: 청이와
2: 깨몽이에요.
0: 청이와 깨몽이? 뭐라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요?
1: 아저씨, 그 감투 도깨비가 흘린 거 주운 거 맞죠?
0: 그걸 어떻게?
1: 그거 저희한테 돌려주세요. 저희가 꼭 필요하거든요.
0: 그건 안 돼. 나한테도 꼭 필요한 물건이란 말이야.
2: 아저씨는 사과랑 복숭아 훔치느라 필요한 거잖아요.
0: 그걸 어떻게?
2: 그러니까 내인도 아니요.
0: 안 돼. 그건 안 돼.
1: 어떻게? 뜯어졌어.
0: 이걸 어째? 어떻게? 물어내라고.
1: 걱정 마세요. 그 정도는 제가 가볍게 고칠 수 있거든요. 창의의 이름으로 고쳐져라.

0: 이야, 오늘 사과가 참 좋아 보이네. 가져가 볼까?
1: 이봐유, 어딜 그냥 스르잖아유, 귀!
2: 아, 이상하다. 내가 보이면 안 되는데? 감투를 썼는데 내가 왜 보이지? 어?
1: 이봐유, 당장 사또한테 이 사람을 데려갑시다.
3: 아유, 좋아요. 아주 혼쭐이 나야지.
1: 가유, 일로.
2: 아, 죄송해요.
4: 내가 그 감투 평범하게 만들었거든. 감투를 써도 뭐 하는지 다 보이게 말이야.
5: 그러게, 왜 나쁜 일에 감투를 쓰냐고요.
6: 오늘은 도깨비 감투를 가진 나무꾼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어요.
7: 처음엔 착한 나무꾼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5: 일단 자기 물건이 아닌 걸 왜 쓰냐고,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6: 맞아. 아무리 좋은 물건도 나쁜 일에 쓰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5: 나도.
6: 친구들, 우리도 나무꾼 같은 실수는 하지 않기로

사랑하는 MC 게몽. 내가 랩으로 전통악기를 소개해주지. 오늘의 악기는 바로 검은고. 검은고 어떻게 생겼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줄을 가지고 있지. 검은고 누가 만들었나? 고구려의 왕산악이란 사람이 만들었대. 검은고 어떤 소리를 내나? 검은색 학이 막 날아드는 소리를 닮았대.

이 전설은 미량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죠. 영남루는 기둥 사이가 넓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건물 서쪽 면에서 침류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차를 조정해 층을 이루고 있어 독특합니다.

0: 탄탄
1: 웅
2: 웅
3: 죽게 되고
4: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5: 금색 주파 거북 연연
6: 이 노래
7: 들어볼래?

0: 지금처럼 신곡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속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나무가 자라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한음에 반하다 친구들의 성금연 가락 풍류 중 양청 도드리입니다. 성금연 명인이 어려서부터 여러 명인에게 배웠던 풍류 가락을 성금연이 다시 정리한 가락입니다. 성금연 가락 풍류는 현재 정악을 연주하는 법금 가야금으로 연주하지 않고 산조 가야금으로 연주하지만 주법과 농연법이 유사하고 선율 진행도 법칙에 벗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법금으로 정악을 연주하고 산조 가야금으로 성금연 풍류 가락을 같이 합주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다시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서재희 친구의 흥부가 중 제비 노정기입니다. 흥부에게 은혜를 입고 강남으로 돌아갔던 제비가 이듬해 봄 강남을 거쳐 조선 흥부의 초가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린 곡으로 보은표 박씨를 물고 여러 경치를 두루 살피며 돌아오는 장면의 유쾌한 흐름을 가야금 병창 특유의 리듬감과 소리로 불어낸 대목입니다. 그럼 서재희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제비가 흥보씨의 은혜를 갚을량으로 보인표 박씨를 내몰고 빨리 조선을 나오는데 꼭 이렇게 들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가면이 살펴보니 서쪽 제척이 우동의 창망어 다 충룡궁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상액토 하액토 우적규 바라보니 오천

솔기 허이하야 밤만 새 지금 탱이라 평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은봉인데 은봉 함양 두얼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눈물이 빈빈 허고 풍솔기 허이하야 밤만 새 지금 탱이라 평상도는 함양이

는 장월 중선류 가야금 산조의 가락을 기반으로 하되 판소리적 선율의 흐름과 드라마틱한 감정선이 짙게 배어 있으며 연주자에게 단순한 기교 이상의 호흡, 정서, 해석을 요구하는 곡입니다. 활의 강약, 속도의 세심한 조절을 통해 음악적 긴장과 이완을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산조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예준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불러노니 척척 산 중에 호랭이가 생엄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0: 내려와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버린 쇠똥 같은 것밖에는 없지.
1: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동굴, 저리 보아도 동굴, 어떤 게 납작이냐
2: 하고 고함을 질러보니 아무 대답이 없지.
1: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마음병 통치한다더라.
3: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입구리만 돼요.
4: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1: 아니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4: 예, 저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호우.
5: 호랭이가 자라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 보라.

0: 오빠도 더 나오겠어. 어찌 그리 조만한 분이 목이 들락날락 뛰움치기를 잘하시오.
1: 오 이놈, 내 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0: 아파서 이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 것이오. 아이고 아이고. 뛰었더니 당 떨어지는구먼. 당 떨어질 땐 크라운 왕사탕이 최고지.
1: 아니 영감이 뭘 먹는 것이오? 나도 좀 줬어.
0: 아이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 먹었어. 거기서 청승 떨지 말고 이리로 와봅소.
1: 흥! 알겠소.
2: 그러라.
0: 저러라. 할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봅소.
1: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내가 먼저 해보겠소.
0: 좋소.

0: 짓고 태안 지안 원가 몸에 빗발 같이 보고 지고 9년 지소린 날에 햇빛 같이 보고 지고 허름 한 영감 잃고 영감 찾으러 다니는 할머니 일세
1: 할미 할미 괜찮소?
0: 괜찮소 괜찮아 영감도 소개해봅소
1: 알겠소 여러분

0: 정말 무슨 일 있어?
1: 영감님을 응원하기 위해 신통방통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소.
2: 신통방통한 물건?
1: 이것은 죽방울이라는 물건이요. 잘 보시오. 악사양반 부탁하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있구나. 오늘 우리 임금님은 어디로 납시였나? 바다가 예쁘게 펼쳐진 인천시 강화군이었시다.
1: 그나저나 물놀이하러 오신 건 아닐 텐데 이 바다 어디에 계실까? 한번 찾아보자.
2: 아, 참. 아, 멋지네 아주.
3: 안녕하세요, 임금님.
2: 피디 형만 왔는가? 이야, 정말 아름다운 풍경 아닌가? 어? 지난번에는 속초, 강릉으로 동해안 바다를 쫙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서해안 바다를 이렇게 보게 되다니.
0: 임금님, 풍광이 참 아름답소.
2: 이 조선시대의 강화도는 말이야, 수도인 한양과 가까워서 아주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했었지. 특히나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등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다네. 아, 그건 그렇고, 디디 양반, 이 강화도의 갯벌 참 넓어 보이지 않는가? 이게 얼마나 넓은지 알고 있는가?
4: 어?
2: 모르는구만. 이게 무려 349제곱킬로미터라네.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1억 평 정도 된다 이런 얘기야. 어? 정말 넓지 않은가? 이게 대한민국 그 전체 갯벌 면적의 10% 정도를 차지한다지 아마.
3: 임금님, 근데 보통 갯벌 촬영 오면 이렇게 물에도 좀 들어가시고.
2: 갯벌 촬영을?
3: 발도 한번 좀 담그시고.
2: 나도 좀 들어가라고? 어? 이렇게 이 양말아. 이 사람이 자꾸 내가 누군지 자꾸 까먹네. 어? 나 미종이야, 미종. 만미짝, 임금종짜. 내 저 임금이라고. 어? 너 왕참이네 말이야. 내 양말까지 먹고 지금 저 갯벌에 들어가라고? 아, 그거보다는 피디 양반이 들어가서 랄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3: 어? 저는 일해야죠.
2: 자기는 일한다고 핑계대고 이 아주 그냥 얄미운 사람이야 그냥.

0: 어디 보자. 여긴 말이야. 장어 한 우물만 파는 가게라서 다른 메뉴 볼 필요도 없다네. 장어를 먹기로 하고, 그리고 장어탕 있네. 장어탕 하나 같이 먹어야겠네.
1: 벌써?
0: 되겠다.
2: 장어를 한 상이나 드시고.
0: 잠깐만. 나 국물맨이야. 국물맨이한테 장어를 먹는데 장어탕을 같이 안 먹을 수 있나? 이 사람 아주 그냥 깐깐하기만 하고 음식 먹을 줄 모르네. 어디 보자. 사장님.
3: 네.
0: 아유, 안녕하십니까.
3: 예, 오셨어요?
0: 예. 여기가 강화에서 갯벌 장어가 제일 맛있다고 제가 왔거든요.
3: 아, 그러세요?
0: 네, 잘 찾아온 거죠?
3: 아이, 그럼요.
0: 저 그 장어 1kg 주시고요.
3: 예.
0: 그리고 같이 먹게 장어탕도 하나 맛있게 끓여주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0: 네.
3: 저희는 갯벌 장어하고 민물 장어 두 가지가 있어요.
0: 아이고, 갯벌 장어로 먹어야죠.
3: 그렇죠.
0: 제가 그거 먹으러 왔는데.
3: 예,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3: 네.
0: 아, 요즘은 부캐랑 부캐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어.
4: 야, 임금님! 여기 펄펄 뛰는 갯벌 장어들이 있어요!
0: 실례합니다.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선생님.
5: 예.
0: 와, 제가 갯벌 장어 먹으러 왔다가
5: 예.
0: 그 장어가 너무 시라고 그 맛있게 먹어가지고 실물 장어를 좀 영접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입집 안에 있는 애들이 장어죠?
5: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0: 네. 우와. 이야, 애들이 그냥 막 힘이 넘치네요.
5: 예. 이거 힘이 엄청납니다.
1: 벌써?
5: 예.
0: 힘이 엄청나 보이는데 저도 그 힘을 한번 느껴볼 수 없을까요?
5: 아, 예, 한번 잡아보세요.
0: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장어는 처음 봐서. 예, 또 잠깐만 알아. 꿈틀거려. 잠깐만. 야, 이 녀석. 이리 오너라, 이 녀석. 물지 않죠?
5: 예.
0: 잡았다. 와, 이거 진짜 미끄럽던데. 야, 이게 얘가. 아니,

0: 지금 와인인가요?
1: 예, 예. 이렇게 뿌려서 초벌을 하게 되면 네네. 장어의 그 특유의 약간의 비린내와 흙냄새를 이 와인으로 인해서 초벌하는 과정에서 그 냄새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초벌이 구워져서 나오는 거죠?
1: 네.
0: 그럼 저는 가서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1: 잠깐 기다리시면 네. 금방 맛있게 구워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기대하셔도 됩니다.
0: 그래서 얌전히 기다리겠습니다.
1: 예,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예.
2: 통통한 장어를 와인과 함께 초벌구이. 잡내 싹, 군침 싹. 이제 임금님 상에 갑니다. 이건 무엇들이냐? 각종 곁들인 반찬들이 그룩하구나. 끝도 없이 반찬들이 한가득 산딸이 휘어지겠네.
0: 이게 참으로 푸짐한 한 상이로구나. 이야, 내가 그동안 푸짐한 상을 많이 받아봤지만 오늘은 아주 유난히도 푸짐한 한 상이네. 이야, 이거 하나하나 이 각가지 메뉴들이 함께 나오니까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응? 상우야, 아니 근데 주인공 장어는 어디 갔나? 응?
3: 여기 있어요.
0: 기다리라고? 아니 나 지금 맛있게 먹을 준비 다 됐는데. 어이, 기다리기 힘들어라. 장어야 빨리 와라. 아이고 왔구나.
1: 네, 장어 나왔습니다.
0: 예. 예.
1: 장어는 저희는 이렇게 초벌을 해서 나옵니다.
0: 아. 예. 초벌을 해서.
1: 흠실하니 좋지요?
0: 와, 오 진짜 두툼하네요.
1: 예. 이게 바로 강화도 갯벌 장어예요.
0: 이야.
1: 꼬리도 좀 한번.
0: 아이고 꼬리. 예.
1: 예, 꼬리 좀 보세요. 네.
0: 오우, 꼬리가 계속 움직이네. 이야. 오, 이거 어쩜 이렇게. 이거 봐. 이야. 이렇게 두툼하네. 아니, 이렇게 집게로 한쪽 면만 잡았는데도 흐트러짐이 없네. 어? 이거 봐. 오, 갯벌 장어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어? 이야.
2: 두툼한 장어가 참 신나오. 오늘 임금님 기력 충전 제대로 하시겠네. 아이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오.
0: 이거, 아우, 이 굽는 향을 이걸, 어?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방법이 없네. 아, 아쉽다. 아이, 아쉽다. 어쩜 이렇게 살이 탱탱하냐?
4: 응? 어? 맛있겠구나!
0: 이게 갯벌 장어의 힘인가? 어? 엄청 탱탱하네. 아이고,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익었구나. 응?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장어 여 녀석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먹어보겠네. 이거 누구야? 야, 아이고 고소해라. 향이 어떻게 고소하지? 입안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네. 응? 야, 어찌나 퍼덕거리는지 겨우 먹었네. 아, 이야, 이게 갯벌 장어의 힘인가? 응? 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었는데도 고소하고 아주 그냥 입에서 살살 녹는구나. 응? 한번 더 먹어보겠네. 한 번만 더 먹어보자.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응? 장어만. 아, 고소. 으아.
2: 맛있구나!
0: 이래서 갯벌 장어 하는 거야. 응?
3: 강화도 갯벌 장어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0: 참으로 반갑구나. 어?
1: 맛있구나.
0: 고추절임에 짭조름 맛이랑 칼칼함이 어우러지니까 이게 장어 느끼함 잡는 게 1등이네, 1등. 저게 계속 먹었다가는 밤새도록 먹을 것 같으니까 어? 내가 좀 변주를 좀 해야겠네.
2: 저, 사장님, 여기 뿌리, 이렇게 바르는 소스도 주시죠. 네.
1: 이것이 무엇이냐? 갯벌장어를 더 맛있게! 이 집만의 특대 소스에 갯벌장어를 북담 가서 맛있게 구워주면 빛깔부터 아름답구나. 맛이 궁금해. 임금님, 빨리 먹어봐요.
0: 너무 맛있다. 양념 자체가 엄청 향긋하네. 야, 이 양념구이도 기대되는데?
3: 생각보다 잘 보시네요.
0: 아, 이 피디양반이 다리 진짜 너무 어? 띄엄띄엄 본다니까. 어? 내가 그래도 저 집에서 저 요리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니까. 어? 내가 그래도 대장금 출신 아닙니까 내가. 어. 자, 어. 아이고 잘 익었네. 어디 보자. 얘부터. 오호호. 잠깐만, 얘는 어떻게 먹나? 응? 쌈채를 아까 주셨는데 쌈채절임에다가 한번 올려서 아이고 쌈채절임

0: 장어 한 마리를 다 먹는 셈이니 응? 이거 하나로도 얼마나 푸짐한 한상인가. 참으로 뜻 있는 한상이었네. 어? 오늘 한번 갯벌 장어로 푸짐하게 잘 먹었네. 어이구 맛있다.
1: 장어를 드시고 나오시니까 용안이 유달리 더 반들반들하시고 빛이 나는 것 같아요.
0: 좋은 기름을 가진 장어를 먹었는데 여보 나 오늘 장어 먹고 들어가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장어 먹고 들어갑니다. 예. 사랑해요 여보. 야 이거 그냥 냄새만 맡아도 밥 한 공기 뚝 달리네. 야 이놈, 이놈이 밥도둑이로구나. 야 이놈을 당장 보박하라. 예. 야 오늘 여름에 고생했는데 사치 좀 누려보겠네.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생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0: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무난 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한 웅? 웅? 죽게 되고
1: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2: 금색 주파 거북 연녀
3: 이 노래
1: 들어볼래?

어떤 문제점을 알아차리더라도 그것을 인식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인식만 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단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도 자신에게서 많은 것을 바꾸고 싶다면 많은 것을 받아들여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수용적인 자세로 접근한다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도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천천히 다리를 양쪽으로 열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스트레칭 해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봅니다. 넷, 다섯. 자, 무릎을 접고 손을 바닥에 놓으면서 다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이어서 응용 동작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두 발을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손을 뻗고 엄지발가락을 쉬고 양쪽 다 쥐어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한 세 뼘 정도 조금은 넓게 벌린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반듯하게 필 수 있으면 펴도록 노력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돌아올 때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척추 마사지 하듯이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아랫배 힘을 주고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상체를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유지하고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모아오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복부 기관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통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처음 동작을 따라하는 경우에 목이 아프고 호흡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편안함으로 변하는 과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복부를 자극해 복부 기관에 힘이 생기게 하는 초승달 자세와 말라사나입니다. 초승달 자세는 복부 근육 강화와 함께 옆구리와 겨드랑이의 군살 제거에도 효과적인데요.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 하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올리고 귀 뒤로 팔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겨드랑이가 위로 쭉 펼쳐질 수 있게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밀면서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이때 왼쪽 발 바닥을 꾹 눌러주면서 왼쪽 측면을 천천히 밀어내고 겨드랑이부터 늑간을 쭉 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몸은 왼쪽으로 양손은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줍니다. 이때 나의 왼쪽 가슴이 하늘 위로 비추면 비출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한 번에 많이 내려간다기보다는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권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가슴을 하늘 위로 조금씩 조금씩 비출수록 효과적입니다. 오른발 지탱하면서 오른쪽 골반부터 측면을 열어줍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동작을 따라하면서 어깨와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꾸준히 따라하다 보면 군살이 제거돼 탄력 있는 몸매를 가꿀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화 기능을 촉진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말라아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말라아사나는 발 간격을 어깨 넓이에서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발을 살짝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팔꿈치로 양 무릎 안쪽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가 봅니다. 너무 주저앉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서 하체에 힘을 주고 허리도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고 상체를 일으키고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모은 상태에서 양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봅니다. 다리를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무릎을 접을 때 나의 오른팔을 무릎 안쪽에 나의 왼팔 무릎 안쪽에 대어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너무 주저앉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선 정면 보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무릎 세우고 엉덩이 뒤로 빼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다리를 모아봅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소화기관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더부룩함이나 변비로 인한 불편함을 겪었다면 자주 따라해보세요. 복부에 자극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올리고 귀 뒤로 팔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겨드랑이부터 늑간을 쭉 펴줍니다. 마시고 말라사나는 발 간격을 어깨 넓이에서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펴주는 아나하타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혹시 가능하면은 조금 더 한 뼘 앞으로 가봅니다. 둘,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한 뼘 앞으로 나가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턱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면은 그대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등은 깊게 눌러주고 팔과 어깨, 겨드랑이까지 늘려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통과 어깨의 결림 해소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해결해주는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나의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마찬가지로 오른팔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면은 왼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땀을 바닥에 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손을 얼굴 옆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목과 어깨가 무거워질 때 활용하면 좋은 동작인데요.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등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고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아까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허리에 받쳐봅니다.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을 허리의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누립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손 어깨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짚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접어서 종아리를 바깥으로 왼발을 측면으로 마시면서 손을 허리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발을 쥐고 가슴 밀고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발 바꿉니다. 왼발 종아리를 바깥으로 오른발 측면으로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리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0: 는 생활 주변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1: 미리 점검하면 안전은 더 가까워집니다.
0: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 집중 안전점검.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지난해 5월 국내 최초의 사진특화 국립미술관인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서울 창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록과 미술의 경계를 넘어 사진의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사진축제는 2010년 처음 시작한 시각예술축제로 2021년에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건데요. 그동안 서울 여러 공간을 빌려 열렸던 축제가 올해부터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의 둥지를 들고 정착했다는 의미를 담아 전시 제목을 컴백홈으로 지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현대사진 1세대 작가인 한영수, 박형렬, 이한구 등 총 23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전시 주제는 삶의 자리이자 정서적인 안식처인 집입니다. 새로운 사진의 집에서 열린 서울사진축제 만나러 서울시립사진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1: 다양한 활짝 열린 시선으로 집을 바라보는 전시. 2025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0: 다양하게 활동한 젊은 작가들, 신진 작가들, 그리고 그간 활동해온 다양한 중견 작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아서 총 23명이 이제 전시에 참여를 하셨고요.
1: 컴백홈의 주제는 집입니다. 1세대 사진작가들부터 촉망받는 신진 사진작가들이 포착한 다채로운 집 풍경이 한자리에 펼쳐졌는데요. 전시장 역시 거대한 집. 컴백홈의 주제는 집입니다. 1세대 사진작가들부터 촉망받는 신진 사진작가들이 포착한 다채로운 집 풍경이 한자리에 펼쳐졌는데요. 전시장 역시 거대한 집이 됩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방을 차례로 찾아가며 전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4부로 구성된 전시의 첫 번째 주제는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 1세대 현대 사진작가인 한영수를 비롯한 작가들이 바라본 집의 모습들.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주거 공간부터 골목과 거리까지 확장된 집까지, 이들에게 집은 하나의 공간과 개념에 머물지 않는데요.
2: 첫 번째 섹션에서는 리얼리즘 사진의 거장 한영수 작가님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의 서울 사진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집이라고 했을 때 보통 물리적인 집만 생각하지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들, 그리고 골목골목의 풍경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사진에 담고 있어서 당시에 우리의 집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성찰해보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인간의 터전을 위해 우리가 지워버린 풍경에 집중한 작품도 있습니다. 박형렬 작가의 산으로 존재하기 시리즈입니다. 작품 속 매달린 돌은 간척지에서 찾아낸 거라는데요.
2: 박형렬 작가님께서는 산이라는 모습을 사람들이 잘 닿지 않는 그런 구석구석의 요소들을 사진으로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깎아져 내려가는 그런 단면들을 사진으로 구성해서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고 있습니다.
1: 2부의 주제는 이동하는 집입니다. 타국을 집으로 삼아 가족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집은 때론 기억과 언어, 정착과 이동 등 조건에 따라 변하기도 하죠. 2부 전시장은 분단과 전쟁,

0: 투영을 하게 되면서 겪는 스토리를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떨어진 공간들을 사진에 담아놓고 양쪽 벽에 대치시켜서 사진으로 나타낸 작품 시리즈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마지막 주제인 우리의 집에서는 집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내일을 향한 희망의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신수아 작가의 비누입니다.
0: 뒤로 보이는 작품은 신수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커다란 구조물 4개가 솟아있고 일종의 아파트 단지를 연상시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메모 그리고 사진이 하나하나 붙어 있습니다. 신수아 작가님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벨을 누르고 샤워를 해도 됐는지 한번 물어보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시도하면서 그것들을 작품에 남기는 그런 관계성 그리고 오늘날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집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진들은 우리에게 집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2: 처음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왔었는데

0: 안파정식이라는 아명을, 여밀랑마는 만엽치오라는 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아명을 모티브로 창작 실내악 7편을 초연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수작1에서 음악이 품고 있는 숫자를 주제로 공연했다면 올해는 전통 악곡에 붙여진 아명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모티브로 공연을 펼쳤는데요. 김상욱, 김영상, 이예진 등 7명의 작곡가가 아명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음악으로 재탄생했을까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전통의 이름 위에 상상력을 더하다.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전통악곡의 이름과 아명, 그리고 창작국악의 만남. 차세대 작곡가 7인의 전통음악의 현대적 재발견.

0: 그 잠잠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잠잠해진 것의 이면에 어떤 움직임과 태동하는 것들에 좀 주목하여 작품을 착상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사각지대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에 쌓이게 되는 어떤 감정의 잔흔들을 음악적 흐름으로 풀어보았습니다.
1: 여민락령의 아명인 태평춘지곡은 상서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뜻하는데요. 김정근 작곡가의 춘몽은 아쟁과 해금 팔중주로 생동감 넘치는 봄을 그려냈습니다.

만엽 치요는 여민낭만의 아명인데요. 무성한 초목을 뜻합니다. 이해진 작곡가는 여름숲의 풍경과 새소리를 타악주자 오인의 리듬으로 경쾌하게 그려냈는데요.

0: 이렇게 문화 공감과 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아요.
1: 네. 아니, 사실 꽃피는 5월, 다양한 행사들도 펼쳐지잖아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0: 네, 지금 뭐 정말 바쁩니다. 아, 이제 곧 있으면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1: 그렇죠.
0: 또
1: 예.
0: 그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당장은 5월 21일
1: 네.
0: 아, 민속악단 그 기획 공연이 또
1: 아.
0: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예정이라
1: 네.
0: 이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연희 판판 공연이 격주로 연희 저 별마지터에서 지금 또 공연이 벌어지고 있고요.
1: 야.
0: 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1: 정말 예술 감독 역할 하시랴, 무대 서시랴, 또 제자들 가르치시랴, 눈코 뜰새 없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또 외에 창작악단도 있잖아요.
0: 네, 무용단이 있고
1: 무용단
0: 정악단이
1: 있고
0: 있고서
1: 정악단 있고.
0: 네 개의 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그 중에서 민속악단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판소리, 아리랑 등을 비롯해서요, 병창, 경기민요, 서동민요, 그 다음에 산조, 그 다음에 산조하면 기악을 하는 분들
1: 네.
0: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놀이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가 민속악단이고, 대중의 그 음악을 아주 편안하게 펼쳐내는 것이 우리 민속악단의 특징입니다.
1: 그렇군요. 아니, 감독님께서는 민속악단 단원으로 시작을 해서 예술 감독까지 되셨어요. 97년에 입단을 하셨다고요? 그럼 벌써 올해로 30년 되네요.
0: 그렇죠.
1: 와, 굉장히 감독님께 민속악단은 남다른 존재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느낌이?
0: 정말 남다르죠.
1: 가족,
0: 산도
1: 네.
0: 남달랐고, 정말 그 들어 국립국악원의 단원이 되기 전에는
1: 네.
0: 정말 저곳에 가서 평생 원 없이 노래만 하면 얼마나
1: 네.
0: 좋을까라고 정말 부럽고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막상 단원으로서 조용히 음악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수석도 해봤고,
1: 네. 네.
0: 그다음 이제 악장도 했고,
1: 오.
0: 그러다가 감독이 됐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의 여정 또 어떤 예술의 여정을 정말 그 단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같이 이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단원들과의 그런 것들 또 음악적인 것들을 잘 알게 되었고,
1: 네.
0: 그래서 감독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도움도 됐고, 또 힘들 때도 같이들 해주었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감독이 돼서 이렇게 갔던 것보다는
1: 네.
0: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또그 인연이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남다른 곳이죠.
1: 그럼 예술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이런 무대에 올라가는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면의 일까지 다 총괄하시는 거죠?
0: 물론 그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거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1: 단원 관리도 있겠죠.
0: 뭐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다 있고,
1: 네네.
0: 그런데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소통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1: 네.
0: 제일 또 중요한 일일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그 30여 년을 같이 해 오다 보니
1: 네.
0: 이제 서로의 정도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기도 하고,
1: 그렇겠네요.
0: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힘을 같이 얹어주기도 하고,
1: 어려운 자리일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은 소통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다음에 포용.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많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1: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판소리 중에서 동편제, 서편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고 이제 음악도 좀 친숙한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서도 소리는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어떤 점이 다른지 소개 좀 해주세요.
0: 그 소도 소리는

0: 일단 평안도와 황해도 소리를 그 서도 소리라고
1: 아,
0: 하지요.
1: 네.
0: 그런데 각 음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소리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밝고 유장하고 산뜻하고
1: 네네.
0: 흥겹고 이런 게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서도 소리는 좀 조금 무거운 느낌, 좀 구성진 느낌, 슬픈 것 그러면서 굳건한 힘. 뭐 요런 특징이 좀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음악이 그 느껴지는 것은 요성의 그 요성이 다른 지방보다

0: 또 느껴지고, 예. 그 다음에 모든 소리의 감정은 전부 다 흘러, 끝을 이렇게 이 던지지 않고 이, 이렇게 흘러내려.
1: 고개를 넘듯이.
0: 그렇죠.
1: 유려하게.
0: 예. 넘는 다음에 이 이렇게 떨어져.
1: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네요.
0: 그러니까 흘르고 떨어지는 목이 굉장히 구성지고 슬프고 이러다가 이 나는 그렇게 마냥 슬퍼할 수 없어. 꺾고 다시 또 변연하게 떠는. 그래서 서도 소리의 특징은 그렇게 구성지고 구슬프고 남성적이다.
1: 그렇다면 서도 소리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뭐예요?
0: 네, 뭐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네. 뭐 저는 어렸을 때 그 고향이 이제 강화도이고 그쪽이 이제 황해도가 가깝다 보니까
1: 그렇죠.
0: 서도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서도 소리의 그 구성짐이 왠지 저는 좋았었고요. 예. 또 아버지가 삼형제 분이신데 아버지가 호적을 잘고 그쪽이 이제 황해도가 가깝다 보니까
1: 그렇죠.
0: 서도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서도 소리의 그 구성짐이 왠지 저는 좋았었고요. 예. 또 아버지가 삼형제 분이신데 아버지가 호적을 잘 부셨고, 뭐 가운데 작은 아버지는 장구를 잘 치셨고, 막내 작은 아버지가 소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런 속에서 아버지도 소리를 하셨고, 또 집안이 그러다 보니 듣는 음악은 전부 다 민요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1: 국악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0: 뭐, 국악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긴 뭐고, 그 시대에는 네. 그냥 그렇게 다 했어요.
1: 아, 전공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리도 하고, 장구도
0: 네네네.
1: 치시고.
0: 네, 네, 네. 아니, 왜냐면 농악대가 있잖아요, 각 지방별로. 그 농악대가 이제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왜냐면 호적이 으뜸 아끼니까.
1: 어머머머.
0: 그럼 이제 다 모여서 거기서 한바탕 놀고, 그리고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죠.
1: 그 당시에는 그냥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즐기면서 살았던 어떤 지금의 예능이었네요.
0: 그렇죠.
1: 오.
0: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1: 네. 항상 음악과 함께
0: 네,
1: 하고.
0: 음악과 함께였어요.
1: 예.
0: 네.
1: 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도 소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감독님께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난 2024년에는 서도 소리 대표 악곡인 관산육마 수심가 음반을 또 발매하셨고, 지난해에는 서도 민요와 서도산 타령 음반을 발매했는데.
0: 서도산 타령.
1: 네. 네. 야, 근데 이 음반을 제작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요?
0: 네, 아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놓고 또 하면 하는 과정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하고 또 했는데 아, 이거 아니다 그러면 다시 다 버려버리고 다시.
1: 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스스로?
0: 아니요, 이제 저는 나중에 지쳐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이제 네. 그 음악을 해주셨던 예, 김성국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렇게 해주셨죠.
1: 아니, 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협연을 통해서 서도

0: 이순희 선생님과도 잘 어울려요. 뭔가 구슬프면서도 힘이 있다 이런 느낌에서.
1: 네. 저는 어울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인순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뭐가 어울릴까? 이랬는데, 일단 그 살아온 역경,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이 그 악하지 않게 이렇게 잘 승화시켜 오신 모습이 너무 절절히 와서 닿았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음악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좋은 소리들을 이렇게 풀어내니까 굉장히 관심도 더 갖게 되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인순이 선생님과 저가 각자의 분야의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그 다음에 살짝 이탈을 해서, 서로 바꿔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관객들이 더 좋아하신 부분이기도 했고, 제가 인순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음반, 빨리 서둣소리 음반 내세요.
0: 어머, 그 정도로요?
1: 네, 정말 잘하세요. 네.
0: 오, 뭐 궁금합니다. 들어보고 싶으네요.
1: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즐겁게 작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0: 자, 그리고 최근에 또한번 화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BTS, 이게 정말 몇년 만에, 6년 만에 컴백인가요?
1: 네.
0: 자, 안 그래도 전 세계가 막 주목하고 있는 그 광화문 컴백 무대 공연에
1: 네.
0: 감독님이 가장 가운데에서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1: 네.
0: 그 공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1: 예, 그 BTS가 아리랑을 한다. 근데 그 아리랑을 선생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섭외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한 5명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국립공연에 다른 분들이 잘하니까 같이 하죠. 이래가지고, 공연을 서게 되었는데, 공연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좀더 이렇게 좀 부각이 되길 좀 바랬었어요.
0: 국악 자체가요.
1: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BTS에 들어간 삽입 음악인데, 그래도 우리 국립국악원의 다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해서 하니까 또 이것이 좀더 품격 있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날 공연할 땐 조금 더 이렇게 구도를 다시 잡은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리랑이 좀 더, 그분들 공연할 때좀 같이 계속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 저 아니래도. 예, 그냥 이렇게 삽입 음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같이 공연 준비하면서 그날 광화문에서 공연할 때도 보면 굉장히 그 BTS 그분들이 예의가 바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 시작 전에 광화문 뒤에서 우린 이쪽에 있었고 그분들은 이제 저쪽에 있었고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0: 어머, 한 분이 아니고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1: 저는 잘 모르겠어요.
0: 누구였는지 너무.
1: 그분들을 보시면 아마 저분 어쩌면
0: 너무
1: 저러실까 하는데
0: 궁금해.
1: 제가 어떤 기자분이 그분이 누구냐고 했을
0: 그러니까
1: 때 제가
0: RM일지 정국일지.
1: 전국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대해서 약간 치마 같은 스타일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0: 치마 같은 거 입으신
1: 여기
0: 분.
1: 이제 이렇게 둘렀을 때
0: 하얀색.
1: 예. 근데 두 분이 입으셨는데
0: 맞아요. 지민하고.
1: 근데 정국 그분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따뜻하고 예의도 바르셨고 우리가 공연하는 내내 같이 그런 기분이었어요. 같이 너무 너무 좋아했고 BTS랑 같이 공연한다고 하니까 모두들 또 이렇게 관심 갖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0: 아니, 근데 그 음악이 사실 그 공연 바로 전날 3월 20일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럼
1: 네.
0: 그때까지 음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BTS 공연 가운데 아리랑을 한 소절 부른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1: 네, 알고.

0: 아이들이 그 광화문에 공연관 보러 간
1: 네.
0: 아이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1: 거기 현장에 간 거예요?
0: 했는데
1: 어머.
0: 화면에 이렇게 아리랑 나오니까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줌이 돼서 오니까 우리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을 선,
1: 너무 좋아했구나.
0: 그런
1: BTS
0: 모습을
1: 보는 것보다 더 반가웠겠네요.
0: 우리 선생님을 선,
1: 너무 좋아했구나.
0: 그런
1: BTS
0: 모습을
1: 보는 것보다 더 반가웠겠네요.
0: BTS랑 같이 아리랑을 공연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즐거웠던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1: 이렇게 또 앞으로 좀더 좋은 계기들이 많이 생겨서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 이 공연이 5월 20일, 21일 또 이틀 동안 열리죠?
0: 보통은 공연을 하게 되면 관객은 앉아서 보고,
1: 그렇죠.
0: 느끼고 그냥 말없이 가시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 노래 속에 인생이 다 담겨 있고, 거기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또 때로는 치유도 되고, 뭐
1: 네.
0: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그렇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뭐, 인연, 사랑, 낭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네.
0: 각 파트마다 준비를 했는데,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어떤 때 제일 슬펐고, 우리는 어떤 때 이런 노래의 대목을 들으면서 위안

0: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민속악단 공연이 이어진다고요?
1: 네. 거기는 이제 연희단의 판판이라는 그 공연인데요.
0: 네.
1: 그 연희단이 가지고 있는 뭐, 번화 돌리기, 뭐 또 뭐.
0: 너무 재밌잖아요.
1: 네, 재밌죠. 네. 또 재담 소리, 네. 또 사자놀이, 뭐 또 줄타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또 무용단이 오셔서 장구춤도 어우러주고, 그 다음에 또 민요가 들어가서 같이 그 재담 좀 올려주고.
0: 재밌겠네요.
1: 그래서 그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 아마 연희단 그 별마지터에서 격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매해 객석이 가득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좋고 그거를 이제 한번 또 그 나가는 거죠. 나가서 또 일반 그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 아마 연희단 그 별마지터에서 격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매해 객석이 가득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좋고 그거를 이제 한번 또 그 나가는 거죠. 나가서 또 일반 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0: 네. 네.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에 23일 못 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네. 주인 30일에
1: 그렇죠.
0: 국립국악원에서 또 보실 수 있는
1: 그렇죠.
0: 거군요.
1: 저는 서도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리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펼쳐질 무대나 네. 희망. 이런 것들을 사회 이걸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중간에 정말 재주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0: 네.
1: 저는 올해 그 서도 예인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서도 쓰려는 모든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무대에 나 쓰고 싶어
0: 네.
1: 라고 할 만큼 잘 짜서 그런 무대를 통해서 소리의 어떤 그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0: 네.
1: 그런 걸 만들어 주고 싶어 지금 공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그 이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인가 또
0: 맞아요.
1: 어떻게 물론 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안을 순 없지만
0: 네.
1: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의욕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계속 가져가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네.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가 해결해야 될 좀 많으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0: 네.
1: 제가 퇴임을 하게 되면 또 국악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판소리, 민요, 사물놀이 등 다양한 민속악의 전승과 복원을 위해 애써온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그야말로 민속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들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어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이번 주에 열리는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도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혜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

0: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무난 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중앙박물관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26년 박물관 문화향연을 오는 11월까지 전국 11곳 국립박물관에서 무료로 개최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공연으로 매년 판소리, 클래식, 국악, 무용, 합창 등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박물관에서 무료로 개최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공연으로 매년 판소리, 클래식, 국악, 무용, 합창 등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공연 주제는 국립의 품격, 역사에서 문화로 함께해요 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5월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과 육군군악의장대대가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공연을 펼치고요. 6월에는 국립합창단과 서울오케스트라가, 7월에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아카데미가 관객과 만납니다. 지역 국립박물관 박물관 문화향연과 자세한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숙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가 정성에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물질 목록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맛, 안전이 있기에 건강한 맛, 안심을 주는 안전관리로 우리의 밥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1: 맛있다.

1960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개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처럼 사열로 돼 있어가지고. 음폭이 아마도 해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넓다고 봐야 되겠죠. 해금이 가지고 있는 좀 전통적인 소리와 또 이제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너는 M. 뭐야?
1: A잖아.
0: A라고?
2: A 갖다가 이거 카메라 걸리거든.
3: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예술학교를 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한국 노래를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어릴 적에 들었던 노래는 이게 남녀의 사랑을 그린 노래였어요. 그냥 너무나도 그 노래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이 되었고 그게 이제 뿌리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된 거죠.

북한강은요, 북한에서 발원해서 남한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흘러서 남한 강하고 만난대요. 전혀 다른 갈래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 음악이나 삶도 이런 강처럼 되고 싶거든요.

0: 되어봐라!
1: 예이!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용
5: 이 노래
6: 들어볼래?

0: 사는 순양당군 이몽룡. 그래도 자 내가 잘 몰라.
1: 아니 이몽룡이라니.
0: 어이 내가 이몽룡일세.
1: 보시오. 아니 이 사람아.
0: 어이.
1: 자네가 참말로 이몽룡이여.
0: 어이 사람아 가짜 하나 안 새끼고 진짜여 이 사람아 이몽룡.
1: 아이고 이 사람

총각은 목매로 간다. 앞집 채네가 시집을 가는데 집집에 총각은 목매로 간다. 사람 죽는 건 아깝지 않으나 새끼 서발이 또 난 동나 누나에 뭐야.

피난지라 올라가신 구간대 자제 임원용을 전라 감산다 매일어사나 양단간의 수의허여 옥중춘향을 살려주시오.

0: 열려붙는 하나님이 하시리다.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아이고 에이고.
1: 내가 의사하는 것을 우리 선영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잠깐 둘러보니 우리 장모가 비는 덕이 그냥 절반도 훨씬 넘는구만. 내가 요모냥 요꼴로 들어갔다가는 우리 장모 성격에 대번에 그냥 상추쌈을 당할 것인 게 불러보고 들어갈 빼기 수가 없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0: 아이고 미 이게 뭔 소리여. 아가 향단아, 어떤 놈이 술 타뿍 퍼먹고 온유월 장마에 토담 무너지는 소리를 낸다. 어서 좀 나가봐라. 여보시오.
1: 왜 그러냐?
0: 누구를 찾아오셨는게라?
1: 누구를 찾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할 것도 없고, 내 요 근처를 지내다 가만히 보니 너 마님이 여기서 이몽룡씨 잘되라고 피는 것이 좀 많...

장모라니 넷 말이야. 남은 좀 내 구집쟁이들 아주 꼬꼬동록더라. 했다든지 전혀 아니라 상대를 아니하고 양반 선방을 얻었다고 공저들이 미워하여

0: 봉실래 어서 가줘. 어서 가.
1: 향무 망령이네.
0: 또 장물이야.
1: 우리 장무가 망령이요. 자네가 정말로 나를 모른다니다. 그 주성명 길러준세. 서울 삼천
0: 어땀에 기르기도 해라. 네?
1: 아, 이 사람아, 여구가 영광이네.
0: 그래서
1: 서울 삼천동까지 얼마나 멀 것인가. 그래서 실게 빼고
0: 그럴 것이네.

0: 배가 아파 못 살겠네. 아니 이미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월비, 이게 시방 흥분 없네 집이요? 아니 어디 한양 재상이 양 시골로 낙창을 했는가? 어? 가만, 이놈의 집구석을 어쩌고 부세를 탁 쳐서 불을 확 찔러버려? 한번 불러봐야지. 흥보야! 흥보야!
1: 누구를 찾으신 게라오?
0: 저, 이 집이 박흥보 시댁이 맞는가요?
1: 예, 맞는디요.
0: 어, 그러면 주인놈 흥보란 놈 좀 나오라구려.
1: 아니, 어디서 오신 손님이 이렇게...
0: 어디서 오셨...
1: 마님! 마님!
2: 뭐라? 밖에 왜 이리 요란스러운 게냐?
1: 마님! 밖에 어떤 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주린누나가 이놈 저놈 하면서 괜시리 트집입니다요.
2: 그 양반 모냥이 어떻게 생겼더냐?
1: 예! 대가리 부엉이 대가리 주린누네 외가리 주둥이비 그 못한 지경으로 욕심과 심술이 터덕터덕 붙었습니다요.
2: 알았다, 들어가거라. 시숙님 오셨습니까?
0: 월비, 쫓겨나갈 때 보고 시방본께 미꾸라지가 용돼버렸네. 아주 맵시내고 허덜거리네. 아, 그거 참.
2: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0: 들어갑시다.
3: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건너오셨습니까요? 제가 진작에 노마를 보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으니 정말 송구합니다요.
0: 흥보야, 예. 너 시방 누구네 집 부고 받고 왔냐? 어째서 쫄쫄 울고 지랄이야 이놈아. 우는 눈구멍에다 뜨거운 담뱃재를 그냥 탁 털어넣을 것인께. 가봐.
3: 예, 예, 예.
0: 이게 시방 누구네 집이냐?
3: 아이고 형님, 제 집 옵시다.
0: 이게 너 그 집이요?
3: 예 형님.
0: 혹시 새 들어 사는 집 아니냐?
3: 아이고 아닙니다요 형님.
0: 항산지 개변이다.
3: 이종 마누라, 예. 오처럼 형님이 건너오셨으니 빨리 얼른 술상 내오시오. 예. 형님
2: 삼어라. 아,
3: 형님 앉으시오. 예.
2: 주안상 내오느라. 예,
0: 아이고.
3: 여보, 여보 마누라, 예. 형님이 모처럼 오셨으니까 어서 술 한 잔 올리시오. 자, 올려.
2: 시숙님, 약주 드시지요.
0: 형보야, 예? 너는 형제가 아니라

0: 저놈이, 야! 저놈이 예편네가 어디서 그냥 형님한테 눈을
1: 아유, 너 이리 와.
0: 예, 형님.
1: 너 지금 내가 건너오면은 저렇게 욕을 하고 시켜놨지.
0: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 거 말이야. 철이 없어서.
1: 그건 그래요. 예. 그런 게 이 여자들은 백살을 예. 먹어도 이 턱에 쉬염이 안 나는데.
0: 아, 예예, 그런
1: 거야. 예, 버려.
0: 예.
1: 자고로 인마 집구석이 잘 되려면 안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되는 뱀이여. 아, 뚝뚝은 어메다 발, 예, 부모한테 발꾸락 물려버리네. 아, 참나.
0: 죄송합니다.
1: 그건 그렇고, 예. 안 거.
0: 예, 형님 앉으시죠.
1: 내가 너한테 또 헐 말씀이 예. 있다.
0: 아이고, 형님 말씀하시죠.
1: 뭔 말씀인고 보니, 네네. 내가 요새 들은 게 너 뭐 밤예술 맞고 댕긴다면서?

0: 네가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네가 있다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네 세간에다 털끝만치 아뜨가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내며.
1: 형님 그게 웬 말씀이오? 붙잡든 내력을 나르리라.

0: 그런 얘가 제비새끼를 잡아먹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아 그냥 그 중에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그냥 착신 부러져서 피 흘리고 그냥 발발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죽으려고 허덕마이라 가만
1: 그렇게 제비새끼가 한 마리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예. 다리가 그냥 착신 부러져가지고 피 흘리고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죽으려고
0: 예 형님
1: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예. 이놈아 이놈아 예. 아 그러면 얼른 데려가서 발로 싹싹 비벼버리지 그냥 놔뒀냐? 그래갖고
0: 예 그래가지고 명태껍질을 얹고 당사실로 꽁꽁 동이며 살려주었더니 어. 그 이듬해 강남을 갔다 들어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더구만이라
1: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
0: 예.
1: 그 제비 미쳤던갑다

0: 조심하시기라.
1: 내부터 내가 예. 이놈 짊어지고 가다가 예, 예. 내가 요 장에 그냥 싹 깔려갖고 빈대가 되더라도 짊어지고 갈 것인게.
0: 자 형님 힘쓰시기라.
1: 밀어라.
0: 예 형님.
1: 아이 흥보야.
0: 예.
1: 또 시방 미냐 뒤에서 잡아 땡기냐.
0: 아, 밉니다요.
1: 다시 밀어봐.
0: 예 형님. 자 형님 힘쓰시라.
1: 저리 가. 이 도적놈이 밀으란 게 위에서 누르고 자빠져 이렇게 밀어줘.

0: 형님 괜찮습니까요?
1: 흥보야.
0: 예.
1: 나 똥 저려버렸다. 예. 가만. 그런데 이 장 이름이 뭐시오?
2: 예. 화자, 초자, 장자.

0: 내 손안에 누리고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1: 내어봐라! 예히!
2: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1: 아이고 아버지! 웬일이오?
3: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1: 전부다 불만 오
3: 내일 부부 한탄
4: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5: 금색 주파 거북 연역
2: 이 노래
4: 들어볼래?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강과 함께 역사가 흐르는 곳.
1: 저기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역사의 숨결이 일상 속에서 호흡하고 있는 곳. 뿌리 깊은 고장을 찾았습니다.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문화유산이 즐비한 곳.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감탄이 절로 나는 풍광과 음식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 1500년의 시간을 품은 곳 충남 부여입니다.

문화와 사람의 숨결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1994년부터 무려 17년에 걸쳐 조성된 백제 문화단지입니다. 한 시기 강성했던 700년 역사의 제국 백제. 그 역사를 말해주듯 궁궐은 압도적인데요. 왕이 업무를 봤던 곳, 실내로 들어서니 그 위용이 더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조심스런 마음으로 왕의 자리로 올라가 봤는데요.

0: 조심스런 마음으로 왕의 자리로 올라가 봤는데요. 느낌이 또 달랐습니다.
1: 어자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이런 거였군요. 백제를 통치하던 임금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다 봅니다.

0: 꽃 몸체와 대지를 상징하는 용 모양 하단까지. 그야말로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삼국시대 왕궁을 최초로 재현한 사비궁. 실제 기록과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 양식과 건물 배치를 완벽하게 복원했다는데요. 온화하고 균형 잡힌 백제 건축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걸작이 있는데요. 능사 5층 목탑.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멋진 상승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거의 10여 년의 대역사로 복원했는데요. 그야말로 21세기 문화재입니다.
1: 5층 목탑.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곳을 만납니다. 구두레 조각공원인데요. 예술 작품들이 이 계절을 더욱 찬란하게 장식합니다.

0: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부여. 깊은 역사만큼 정감 또한 넘치는 곳인데요. 전통시장에서 그 집 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계절인지라 꽃시장이 활발합니다.
1: 요즘 심는 거, 이게 뭐 히아신스, 소서나 뭐 이런 거 심는 게 잘 나가요. 땅에다 심어서 또 해마다 보는 거.
0: 해마다 봐도 꽃이 새로운 이유는 뭘까요?
1: 꽃만 쳐다보도 행복하지 않냐? 말해, 미리 말해.
0: 그렇겠죠. 바라만 봐도 좋은 꽃.
1: 아, 너무 예쁘죠? 내가 더 예쁜가? 꽃이 더 예쁜가?
2: 꽃이
1: 봐봐.
2: 예쁘지.
1: 그럼 꽃이 더 예뻐? 내가 더 예쁘래?
2: 이거 얼마 이거?
1: 뭐, 그거 만 원.
2: 뭘 물어봐요.
3: 한 구리에 3천 원씩. 좀 싸게 샀네요. 네 구로 만 원 줬어요.
4: 엄청 싸게 사셨네.
3: 예예, 예, 너무 싸게 사셨. 단골이라 싸게 주신 거예요.
0: 사람도 꽃이 되는 곳, 꽃시장입니다. 어느 노 작가께서는 발목이 시큰하도록 봄길을 걷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흉내를 내봅니다. 부여의 봄을 따라 걷다 보니 예사롭지 않은 재배사가 눈에 띕니다. 이 안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5: 아, 예.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시네요. 네. 지금.
5: 우와. 한참 바쁠 때라.
0: 아, 지금 이건 뭐예요?
5: 참송이 배제예요.
0: 버섯이에요?
5: 예, 아니 배지. 배지라고 해서
0: 네.
5: 이거 이제 하우스로 가져가서 거기서 아~ 이제 후숙하면은 버섯이 나오는 거예요.
0: 아. 예. 그러니까 버섯의 묘목이네요, 그러면.
5: 네, 그렇다고 봐야죠.
0: 아, 그렇구나.
5: 예.
0: 이곳은 버섯 농장인데요. 층층이 쌓아 올린 재배대 덕분에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양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섯 배지를 준비하는 시기. 눈꼽을 새 없이 바쁜데요. 이 톱밥 덩어리에 버섯 배지를 입식합니다. 버섯은 배양과 후숙을 거쳐 약 6개월이면 첫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탐스럽게 잘 자랐죠.
6: 이봐.
0: 만만치 않은 규모의 버섯 재배 시설.
6: 이렇게 조그만 것도 뜻뜻 이렇게 벌어진 게 맞냐? 날이 더워서 그런가?
5: 거의 끝나갈 때.
0: 조원식, 최지연 부부가 이 버섯 농장의 주인인데요. 부모님의 버섯 농사를 이어받아 이렇게 규모를 키웠습니다.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하고요.
5: 재배하기 어려운 건 우선은 전체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진 것 같아요, 전해보다. 그러다 보니 이게 냉난방비가 말도 못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있고.

0: 저희도 계절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이 인력 수급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 아내 최지연 씨, 남편과 함께 재배, 수확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2: 한번만 날라주면
1: 그런데 갑자기 최지연 씨가 카메라를 준비합니다. 최지연 씨는 개인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요. 신중하게 각도를 조절한 다음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는 최지연 씨.
3: 제이즈님, 안녕하세요.
1: 먼저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3: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 오늘 방송을 하는데, 잠깐, 여기 표고버섯 여기 촬영을 하면서 점사 켜봤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확한 표고버섯이거든요. 좀 예쁘죠? 거북이 등딱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화고라고 하잖아요. 화고? 알죠? 화고. 화고 아시는 분 1, 모르시는 분 2. 근데 이 화고가 저희는 화고 등급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고 있어요. 그 배지,
1: 소비자와의
3: 버섯
1: 실시간
3: 배지,
1: 소통.
3: 얘라고 했죠? 버섯칩. 이런 것, 배지를.
4: 지금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1: 최지연 씨는 버섯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4: 영향을 다한 거예요.
3: 코로나 때는 이제 다 이제 차단되고 어디 모임은 다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끊겨가지고 어디 팔로가 없어서 팔로 때문에 이제 인스타도 키고 그 다음에 뭐 스토어도 이제 온라인 스토어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방송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막 키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한두 분이라도 사주시고 뭐 그래서 아유 그래도 사주시는 분도 있네. 그냥 나는 일단 알리기라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그냥 다급하니까 켰는데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주시는 분도 계시고.
1: 도해지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최지연 씨. 성실한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를 따라 귀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려받아 시작한 버섯 농사 20년이 넘는 경력. 이제는 그야말로 버섯 박사가 다 됐습니다. 버섯 농사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에 아주 민감하고 버섯균에 잡균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각 최지연 씨의 일과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3: 주문 주신 버섯 농장입니다. 보관도 어떻게 해서 전달하셔라 얘기해 드리고. 버섯을 씻어서 먹는지, 뭐 이제 그냥 털어서 먹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 무슨 고추장, 된장 이런 데다가 버섯을 박아서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꿀 절임 같은 걸 하신다든가 이런 걸로 하시면은 이 물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씻는 거 말고 그냥 털어서 하시라고 하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휘리릭 씻어서 물기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드시면 된다고 하고 있어요.
1: 좋아. 최적의 환경에서 깨끗하게 자란 부부의 참송이 버섯. 즉석에서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5: 맛있어요.
6: 그러니까
5: 아니 그냥
6: 이것이
5: 먹어도 달아요 이게.
6: 저기 위에 더 가져오면 되는 거.
7: 어머니 보통 송이버섯은 기름장에다 찍어 먹잖아요.
6: 네.
7: 근데 나 기름향보다 송이 향을 느끼고 싶어. 그냥 먹어도 되죠?
8: 맛있어요.
6: 예.
8: 향이 딱 배요 입에.
7: 그러네. 이거 찢어갖고
8: 단맛
7: 고기처럼
8: 나요.
7: 단맛 나게.

0: 이게 결대로 찢으니까 이거 무슨 닭고기 백숙 찢어 먹듯이. 네. 네.
1: 뒤에 향이 딱 머금잖아요.
0: 기름장 필요 없구만요.
1: 네, 필요 없어요 사실은.
0: 그러네. 아 자꾸 어머니 기름장 준비해야 된다는데 안 준비해도 돼.
2: 너무 많이 준비.
0: 왜냐하면 참기름 뒤에 이 향이 숨어, 네, 감춰지는데 이게 대놓고 향이 나네.
1: 김맛이 달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2: 이 배지라고 해서 이게 버섯이 나오는 이 덩어리가 있어요. 매주같이 네. 생긴 애. 네. 네. 걔가 걔부터 좀 좋아야 되거든요. 네. 이거부터 좋아야 버섯도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더 유기농법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 배지부터 만들어서 이 버섯 다 그 작업을 전과정을 저희가 다 해요.
0: 그러니 그 묘목이 되는 배지가 건강하려면 부여에 물도 좋아야 되고 그 일조량도 좋아야 되고 모든 삼박자

0: 있는데요. 아시죠? 이 노란 빛깔. 그렇습니다. 바로 유채꽃입니다. 해마다 봄 4월이면 부여 세도면에서는 유채와 방울토마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 부여 여행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의 명소. 바로 국남지인데요. 궁궐의 남쪽에 있는 연못 국남지. 백제 무왕이 조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일러 직접 보긴 어렵지만 이 국남지는 연꽃으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1: 하나, 둘, 셋!
0: 그런데 국남지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1: 철인왕후.
0: 바로 부여군 문화관광해설사 츠르모토 시오리 씨입니다.
1: 츠르모토 시오리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일본 사람이 왜 나왔을까 싶으시겠지만 네, 여기 백제가 있던 부여에서 일본하고 교류가 많이 있어서 제가 역할하고 있고요.
0: 츠르모토 시오리 씨는 일본 구마모토 출신입니다. 일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 부여로 옮겨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행 가이드, 통역 일 등을 했지만 2010년에 정식으로 부여군 문화관광 해설사가 됐다고 합니다.
1: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일본 안에서 국내에서 생각하시는 백제에 대한 시선과 한국에서 보고 있는 시선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백제와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교류를 많이 했던 그런 좋은 관계를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0: 백제와 고대 일본의 활발했던 교류의 역사. 그 가치를 양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는 츠르모토 시오리 씨.
1: 벌써 서동이라는 얘랑 그렇고 그런 사이다. 분한테 그런
0: 지금도 백제 역사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남편이 여기 토박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 시집 왔는데 워낙 일본하고 교류가 많은 거예요. 많은 동네니까.
0: 특별하다면 특별한 해설사. 츠르모토 시오리 씨는 역사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1: 많은 분들이 백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역사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민간 입장에서는 서로 교류하는 것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은 거기에서 또 새로운 마음을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부여 시가지 한가운데 시간이 고스란히 갇혀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림사지, 정림사라는 절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옛 철터에 서 있는 석탑 한 기.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돌 날개 끝이 살짝 위로 향해 있는데요. 그래서 비례미와 상승감이 탁월한 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 엄청나게 단단한 돌이에요. 그렇지만 저게 보면 이렇게 굴곡지게 깎여진 모습을 보면서 아 백제인들은 그렇게 아주 단단한 심성을 가졌지만은 한편에는 부드러운 모습을 또 저 탑을 통해서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5층 석탑 뒤편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1970년대에 지은 현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지은 이유, 바로 이 석조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상은 고려시대 것이지만 그 얼굴은 부드럽고 단단했던 백제인의 모습을 이어받지 않았을까요? 여행은 쉼표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정림사 옛터의 5층 석탑은 마치 느낌표처럼 보입니다. 마음 한 자락 살짝 내려놓고 싶다면 옛 절터 정림사지를 적극 추천합니다.
2: 오다가 부여 국남지를 만났거든요. 그야말로 연꽃 연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여를 대표하는 음식이 연잎밥인데요. 그 맛이 어떨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곳에 가서 한번 맛볼게요. 안녕하세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이, 여기 사장님이세요?
3: 네.
2: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여기 연 키우는 곳 아니에요?
3: 네.
2: 연못.
3: 예, 연못이고요.
2: 네.
3: 예, 연은 아직 안 나와요.
2: 아,
3: 지금은 이제 연이 아직 안 나왔는데,
2: 예,
3: 부여를 좀 대표하는 음식으로 지금 이제 부여군에서
2: 네.
3: 곳곳에 다 연잎밥을 많이 해요.
2: 그 전국에 연잎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3: 네네.
2: 사장님만의 어떤 우리 집 연잎밥은 이게 좋다.
3: 네, 저는 직접 제가 농사를

0: 이게 5월 달부터 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6월, 7월 가야 잎이 성장을 해요, 다. 9월. 이제 채취는 8, 9월에 합니다. 채취를 8, 9월에 해서 급속 냉동으로 들어가요. 냉동으로 들어가서, 냉동시켰다가 다시 해동을 해서 이렇게 세척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1: 연잎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 당연히 연잎인데요. 여름 한철에만 나는 잎이라 보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잘 펼친 연잎 위에 밥을 얹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밥이
0: 연근이
1: 보통
0: 하나
1: 밥이 아니랍니다.
0: 들어가고요.
1: 각종 재료와 염뿌리가 들어가는데요. 이들을 감싼 다음 잘 쪄내면 건강한 밥, 연잎밥이 완성됩니다.
0: 효능도 여러 가지가 있고 찹쌀 찰밥으로 하기 때문에 영양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또 연잎의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혈액순환에 좋다. 뭐 갱년기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혈관적으로도 많이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그런 효능도 있고 해서 겸용을 하니까 이렇게 손님들도 이렇게 드실 때 항상 너무 향이 좋다고 하고 좋아하세요.
1: 밥뿐이라면 서운하겠지요? 눈이 먼저 즐거운 연뿌리 전입니다. 이렇게 잘 차려진 연잎밥상, 참 정갈합니다. 뿌리가 꽃으로 피어난 연근전. 제일 먼저 손이 갔습니다.
2: 맞습니다. 와, 부추하고
0: 예.
2: 이 연잎 뿌리 잎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0: 네네.

0: 떠오르는 말. 정성과 건강이었습니다.
1: 어머님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손님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가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부여 오셔서.
2: 건강하게 건강한 음식으로 보답하는 게 제가 이제 하늘 의무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네.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왔더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또 우리가 건강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연잇밥 한 상이 여러분들한테 건강 한 상을 선물로 드릴 것 같습니다.
0: 가파른 산길을 오릅니다. 우와. 가파른 이 길, 1500년 전 수도 사비를 지키던 백제인들의 길이었습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오른 곳에서 만난 돌벽, 가림성입니다. 신라, 고구려, 심지어 당나라와도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야 했던 백제. 가림성은 사비 남쪽을 지키던 방어기지였다고 합니다.
3: 당나라 장군 유인계가 이곳을 치려고 이렇게 침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그런 장소라 해서 난공불락, 도저히 이곳에 올 수 없다. 이 어려운 지역부터 한 것이 아니라 쉬운 지역부터 우리가 차지하자, 침략을 하자, 이렇게 등으로 인해서 이런 다른 성이 먼저 함락을 당하고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저항을 했던 이런 성으로서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 전북 장수에서 시작된 금강, 부여에서는 백마강으로 불리는데요. 이제 그 강 위로 가보려 합니다.
1: 네, 구두레 조각공원 바로 옆에는 이렇게 선착장이 있습니다. 저 뒤에는 황포 도배를 단 배가 있는데 백마강 유람선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강을 따라 가다 보면 주변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그 풍광을 즐겨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0: 그런데 배를 타기 전 눈길을 붙잡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는 볼 수 없을 장면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이곳에 오니까 백마강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네요. 부교가 47년에 처음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서 68년에 만들어졌고요. 도서버스 위에다 버스를 올렸어요. 빠른 버스가 느린 배에 실려가는 모습 참 인상적이다. 그리고 삼천국녀 진혼제도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네요. 말 그대로 황포도배 100년의 역사가 한눈으로 봐지네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 백마강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0: 네. 평일인데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백마강 황토돕대를
2: 네, 여러분 배가 불안사로 출발하겠습니다.
0: 드디어 출발. 그야말로 미끄러지듯 흐르는 백마강 황포도대.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2: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성입니다. 부소산성은 백제의 수도 방어를 위해서 축조된 복합식 성관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큰 바위, 난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낙화암입니다. 백제말 의자왕 20년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
0: 유람선은 중간에 한 번 서는데요. 네, 백마강변에 바짝 붙어있는 사찰. 그 유명한 고란사입니다.
1: 고란사. 아, 낙하암에서 떨어져 목숨을 버린 궁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사찰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슬픈 이야기입니다. 뒤에 약수터가 있네요.
0: 고란초라는 약초가 유명한 고란사. 그 이름을 딴 샘물이 있는데요.
1: 엄청 맑다.
0: 와. 물이 세상에 이렇게나 깨끗하고 맑습니다. 한번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약수, 아니 마실 수가 없겠지요.
1: 오. 달다. 오.
0: 고란사의 종소리,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1: 망국의 하늘 안고 몸을 던지면 삼천국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타종을 한다고 합니다. 영종이라고 부르고요.
0: 저도 마음을 모아 종을 쳤는데

0: 그 삼촌 궁녀분들의 죽음을 위해서 올랐던 그날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팔각정 아래서 내려다보고 후손들이 다시 낙하하면서 그 시간을 돌아다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역사 속의 역사가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1: 역사의 강이자 사람의 강인 백마강. 제국 백제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봤겠지요. 여행길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이렇게 역사의 한 자락을 만나는 것도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니까요.
0: 흐르고 있는 백마강, 그 위의 풍강에는요, 역사와 15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제의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번 여행, 그 찬란함에 흠뻑 빠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시간과 역사가 강을 따라 흐르는 곳. 그 부여에서 만난 따뜻한 이들. 오늘을 살고 있지만, 먼 훗날에는 역사의 주인공이었다고

0: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1: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0: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1: 그럼.
0: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1: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0: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2: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2: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중국에서 전해져 온 음악과

0: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1: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2: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0: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1: 그럼 악학별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3: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어없고.
1: 정녕 그렇단 말이오?
3: 예, 전하.
1: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3: 예?
1: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어.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4: 네, 좋습니다.
0: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3: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1: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0: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대학교 국악관현악단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0: 나노라. 지리산이면 하동섬 진강을 구경하고
1: 할아버지 경상도라.
2: 이거 우리 손자 딸 목소리인데? 손자 딸 어디야?
1: 저 신이 뱃속이에요.

0: 다음 딱콕
1: 가공 가공 강땅.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연희공방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연희공방 음마 갱갱입니다. 네, 화창하고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참으로 좋죠. 네, 이 좋은 봄날에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아, 완연한 봄이구나. 정말 새싹이 파릇파릇 피어난 우리 친구들 같이 정말 기분 좋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저희들이 반가우신가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 더욱더 반갑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두 손을 번쩍 들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보여드릴 이야기의 제목이 뭘까요? 음마갱갱? 인형 극장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멋진 무대 안에서 여러 아기자기한 우리나라의 전통 인형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도 한번 바라볼까요? 와, 장구도 보이고 꽹가리도 보여요. 이쪽을 또 바라보니 피리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의 장단과 선율로 함께 이야기를 풀어낼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나요? 아이고, 저희들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자, 기왕지사 이 장단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장단 조금이라도 알고 본다면 더욱더 신명나게 즐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0: 소나기.
1: 좋습니다. 모두 손머리 위로 올리시고 I am ground 장단부 음악기를 크게 외쳐주세요. 갑니다. 한, 둘, 시작.
0: I am ground 장단부 음악기.
1: 제가 하는 장단을 따라하세요. 장부는 텅쿵 따.
0: 장부는 텅쿵 따.
1: 쿵쿵쿵쿵 따따따.
0: 쿵쿵쿵쿵 따따따.
1: 뚜르다따 뚜르다따 뚜르다따 뚜르다따.
0: 뚜르다따 뚜르다따 뚜르다따 뚜르다따.
1: 꽹가리는 캥캥.
0: 꽹가리는 캥캥.
1: 행개개 으깨개.
0: 행개개 으깨개.
1: 북은 뚱뚱.
0: 북은 뚱뚱.
1: 뚱뚱뚱 뚱뚱. 징은 징.
0: 징은
1: 징. 징징징징징.
0: 징징징징징.
1: 좋습니다. 지금부터 초선판 쇼미더머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여러분

0: 다이소
1: 시화자
0: 시화자
1: 혼들면서 좋다
0: 좋다
1: 뭐야 아니 어떻게 취임새도 이렇게 맛깔나게 잘하니 아 이곳이 서울의 대표 서울 남산국악당을 찾은 어린이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모두 다가 국악 영재 같습니다 자 안되겠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저냥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추임새로 공연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이 추임새를 함께 노래하면서 막을 펼쳐볼게요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해볼까요?
2: 네
1: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추임새를 노래로 부르면서 오늘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같이 다 같이 통영장당
1: 세터 건강구 건강구
2: 나무새
1: 개개개개개개개개
2: 나무새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인형극, 어디 내 손주들?

0: 그리야.
1: 내가 왠지 응감이 아니고
0: 에이.
1: 살기는 저 옆 동네 사는 박활량 박주사 박첨지라고 하네 이놈아.
0: 아이고, 저 옆 동네 사니까 뭐 서울 근처에 사는 박첨지 영감이라고?
1: 그렇지 그렇지.
0: 아이고 영감 영감.
1: 에?
0: 아이 그러나 저러나 오늘 여기 남산국악당에는 도대체 무슨 사로 나오셨소?
1: 아 여기 무슨 일로 나왔냐고?
0: 아이 그리야.
1: 그 무슨 일로 나온 것이 아니고.
0: 응.
1: 아 글쎄 수 3년 전에.
0: 수 3년 전에.
1: 아 우리 손주들이 말이야.
0: 아 손주가 왜?
1: 집을 나갔는데.
0: 왜?
1: 아 글쎄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 이 말이지.
0: 아 이를 웃자.
1: 응? 아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말이야.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노름판이 있으면은 들여다보기를 좋아했으니 나 오늘 손주들이 나 찾아보려고 나왔지.
0: 아이고 아이 영감 영감.
1: 에?
0: 아이 근데 여기 손주로 보이는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나 많은데 아 여기서 영감 손주를 무슨 수로 찾는단 말인가?
1: 우리 손주들을 무슨 수로 찾냐고?
0: 아이고 그리야.
1: 우리 손주들이 말이야.
0: 어.
1: 내가 노래 부르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어.
0: 영감 그 꾸린다는 노래를?
1: 그렇지.
0: 아이고 아 그래서.
1: 그래서 나 이 노래 한 자락 불러다가 나 우리 손주들 한번 찾아볼라네.
0: 아이고 영감 노래 듣고 손주 찾을 수 있다면 그냥 열 자락도 듣지. 아 그럼 빨리 한 자락 한번 뽑아보시게 그려.
1: 그럼 한 자락 뽑아볼까나?
0: 아이, 빨리 한 자락 뽑아서 손주들 빨리 찾으시게 그려.
1: 어째 한 자락 뽑아봐요. 그럼 박수 좀 쳐요. 아 여보게.
0: 영감
1: 나 이렇게 박수도 받았거니.
0: 어이.
1: 그럼 내 이 노래 한 자락 뽑아 버리다이.
0: 헐시고
1: 죽장 짚고 망해.

0: 그걸 어떻게 모르겠네.
1: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 아 영감 뚝 아 영감 왜 이래 아 영감 뚝
0: 뚝
1: 아니 갑자기 노래 신나게 부르더니 갑자기 또 울고 그랴.
0: 아 왜 울기는.
1: 아 왜 울어.
0: 우리 손주들 보고 싶어 울지.
1: 아 여기 손주. 아 영감 여기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을 게 아니라 사내 손주가 여기 왔는지 직접 가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가?
0: 응? 날 들어 직접 가서 찾아보라고?
1: 그렇지. 여기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사내 손주가 여기인지 확인해보는 게 어떤가?
0: 아니 그러니까 여기 쪼그려 앉아있지 말고 직접 가서 우리 손주들이 여기 있나 찾아보라고?
1: 그렇지. 왔다 갔다 여기 위에서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가?
0: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노래만 부르지 말고 직접 가서 우리 손주들이 여기 있나 찾아보라고?
1: 지금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는 게 어떤가?
0: 아니 그러니까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직접 가서 여기 우리 손주들이 있나 가서 찾아보라고?
1: 이 영감이 노망이 따따붕 나셨네. 왜 내 말만 따라해. 빨리 들어가서 찾아보라니까!
0: 아따 그래 그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래?
1: 아이 그렇지.
0: 아이 그래.

0: 그러면은 아 여기 우리 손주들이 있나 없나?
1: 헤이.
0: 그럼 내 한번 찾으러 가봄세. 여보게
1: 헤이.
0: 창단 한번 주시게.

0: 여보게!
1: 여보 왜?
0: 나 우리 손자 녀석 찾았대!
1: 어?
0: 나 우리 손자 녀석 찾았어!
1: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온가?
0: 나 우리 손자 손자 녀석 찾았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1: 어이.
0: 우리 손주들 나이대가 이 나이대야.
1: 아이고 체념하듯이 나오셨네 그냥.
0: 그렇지.
1: 아 이렇게 나왔은 거 보니까 그래도 춤을 한번 추긴 춰야지.
0: 그렇지.
1: 어이.
0: 그럼 어째 우리 손자 녀석이 맞는지 아닌지 어째 춤을 잘 추는지 못 추는지 한번 봐야지.
1: 그렇지.
0: 자 장단 바짝 몰아놓고 가봅세.

0: 한번 하시게 인사.
1: 잘한다 잘해.
0: 아, 박수 한번 주시게.
1: 훨씬고 잘한다.
0: 조심 조심. 조심히 올라가야 돼. 아, 또 잘 춥다. 여보게.
1: 영감.
0: 여보게.
1: 영감.
0: 내가 참 잘 골랐어.
1: 아이고 마누라 소장각 하나 생겼네 그냥.
0: 그렇지. 여보게.
1: 영감.
0: 내가 이 앞에 스테이지까지 데리고 나와서 춤추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1: 보니까.
0: 우리 손자 녀석이 아니네.
1: 아니야.
0: 아니네.
1: 아 영감.
0: 에?
1: 아니 노래 부르고 춤췄는데도 못 찾았는데 아 무슨 다른 방법이 없는가?
0: 아 다른 방법이 없냐고?
1: 아이 그래야.
0: 내 이럴 줄 알고.

0: 아이고 잘 도네.
1: 아 여보게.
0: 아이, 돌아 돌아 번아씨.
1: 나 저 뒤에서 잘 쉬고 있는데.
0: 에이.
1: 그 박첨지 영감이 자기 손주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
0: 에이.
1: 근데 나왔더니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박수 소리가 개미 똥구녕만 해가지고 나 그냥 들어가야겠네.
0: 아이고 아이 번아씨 잠깐.
1: 아, 여보게.
0: 어, 번아 씨.
1: 내가 박수도 이렇게 받았는데 어찌 그냥 들어가겠는가?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네?
0: 에이.
1: 그 박첨지 손주들이 그 접시 돌리기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0: 에이.
1: 내가 요 번아를 가지고 나왔네.
0: 에이.
1: 오늘처럼 해가 이렇게 쨍쨍 내리치는 날 요놈을 머리에다가 탁 쓰면 뭐가 될까요? 쨍쨍 내리치는 날 요놈을 머리에다가 탁 하고 쓰면 바로 양산. 양산이 되고 또 비가 쭉쭉 내리는 날 요놈을 또 머리에다가 탁 쓰면 그렇지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만. 우산이 되는 것이었다. 내 요놈을 돌려서 박첨지 손주를 한번 찾아보는데 자기 얼굴 다 때려라.

0: 아 여보게.
1: 아이고.
0: 내가 지금 번질 사이에 다리 사이에 그냥 무지개 사이까지 다 했는데. 박천지 손주가 안 나오는데.
1: 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기술을 보여줘야지 나오려나 봐.
0: 어려운 기술을 보여줘야 나온다고?
1: 그래야 그래야.
0: 아니 나 그러면은 뭐가 좀 주머니에 뭐가 막 들어와야 내가 이걸 보여주는데.
1: 아 그런 거 말고 봉사 정신으로 해.
0: 봉사 정신으로 하란 말이야?
1: 알아요 빨리 하.
0: 내가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조금 더 비싼 기술로 한번 가보는데 장애로 거 다 때려라.

0: 야, 여보게.
1: 에이.
0: 내가 여기 왜 나왔더라?
1: 아이고, 박첨주 손주 잡고 나왔잖아.
0: 박첨주 손주. 아이, 이 정도 보여줬는데 안 나오면은 이거 없는 거 아니야?
1: 아니, 여기 앞에서만 돌릴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주고받게 해갖고 박첨주 손주 찾아보는 게 어떤가?
0: 내가 직접 가서 찾아보라고?
1: 그래야지 누가 잘 돌리는지 알지.
0: 아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1: 아이고, 얼른 가서 빨리 찾아주셔.
0: 찾아줘야 돼요. 이래다 고. 어디요?

0: 나오세요. 아, 여보게.
1: 또라들어 번아씨.
0: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첨지 선주가 꼭 어릴 필요는 없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이 정도 나이가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 이 정도 나이가 맞을 수도 있지.
0: 그렇잖아요. 박첨지 손주 맞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엔 다 아니라 그래요. 자, 차렷 인사. 박첨지 손주가 맞는지 아닌지 어디 한번 번화를 던져보도록 하는데 덩기덩기덩. 자, 요거를 꽉 잡으시고 꽉 잡으세요. 꽉. 이거를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다가. 자, 준비. 하나

0: 어째 우리 손주들 찾았는가?
1: 아이고 돌아돌아 번아씨가 나왔는데도 손주들을 못 찾았어.
0: 못 찾았다고?
1: 아이 그랴.
0: 아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거 번아까지 돌렸는데도 못 찾았어?
1: 못 찾았어.
0: 아이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우리 손주들이 없는 것 같네. 여보게.
1: 에이.
0: 나는 여기 손주들이 없는 것 같으니 나는 이만 마을로 들어가 보겄네. 나 들어가네.
1: 마을에서라도 찾으시게 그려.
2: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장치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시절 정춘 이야기. 지금은 제 곁에 없지만 그 친구의 그 시절 이야기를 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 박첨지.

0: 하여국에
1: 예.
0: 내 젊어 소시적에는 번화 한 바퀴만 돌리면 쌀이 한 대가 나왔고 주리에서 높이 뛰었다 하면은 쌀이 한 가마니가 나왔지.
1: 예.
0: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 참 그립네 그려. 여보게 산바지.
1: 예.
0: 내 젊어 소시적 청춘 시절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가.
1: 예. 아 오늘 오신 분들께 그 청춘 이야기 들려주시지요 영감님.
0: 아 여기 오신 번님네들도 내 젊어 소시적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네.

0: 야 이놈아 니도 줄을 잘 잡아라.
1: 어이구
0: 아이쉬 하여보게 이번엔 무엇인고 허니 서해안의 꽃게처럼 옆을 한번 기어가보는 것이랬다. 때려라.

0: 넌 또 누구요?
1: 나? 아, 그게 언니.
0: 언니?
1: 어.
0: 얼굴이 똑같이 생긴 옷만 다녔겠네?
1: 그렇지.
0: 아, 여기 뭐하러 나왔어?
1: 나는 출출하러 나왔지.
0: 알았어. 그럼 오늘 사람들 많은데 걸팡지게 한번 쳐보셔.
1: 그래, 뮤직 큐.

0: 아이고, 동생이랑 언니 다 잡아먹혀 내일을 웃자.
1: 후회해,
0: 후회. 아니, 당신은 또 누구십니까?
1: 나 강태공이네.
0: 강태공이요?
1: 어이.
0: 여기 뭐하러 나오셨어요?
1: 이 머리로 고기 잡으려고 나왔지.
0: 아니, 무슨 물고기를 잡으러 여기 나왔어요?
1: 아, 여기 용강 이심이만한 가물치가 있다길래 내 그놈 잡으러 나왔네.
0: 아, 이심이가 있긴 한데, 아, 그럼 꼭 좀 잡아주세요, 강태공님.
1: 아, 알겠네. 저놈인 것 같은데. 흩자! 흩자! 흩자! 흩자! 흩자!
0: 잡았다, 잡았다! 어흠! 우리 강태공이 낚였네, 이를 웃자.
2: 후여라, 후여.
3: 아이고, 니실 남산 국악당에 예의 바른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고 하여서 내가 인사하는 법 좀 알려주려고 나왔지.
0: 아이고, 그럼 인사하는 법 좀 제대로 한번 알려주시지요, 몽랑청님.
3: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예의 범절을 지켜가지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친구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모두 다 손을 배꼽에다가 모으시고
0: 배꼽에다가
3: 자,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면서 예의 바르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해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0: 어이구,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어이구, 그렇지, 그렇지.
3: 안녕.
0: 어이, 그러다 못 부러지겠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못 부러지겠어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어이구,
3: 안녕.
0: 어이구,
3: 이게 누구야? 이심이 어르신이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니하오, 니하오.
0: 아니, 너 또 누구야?
4: 나 중국에서 평검 배운 사람일세.
0: 중국에서 평검을 배워왔다고?
4: 그렇지.
0: 그 얼굴이 변한다는 그 평검?
4: 그렇지.
0: 아, 그럼 오늘 여기 사람들 많이 모였을까?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주셔.
4: 음악 주시게.
0: 하이. 뼈, 뼈, 뼈. 아, 근데 코에 있는 그 코털은 또 뭐야?
4: 보기 이상한가?
0: 아, 코털 더러워 죽겠는데?
4: 야!
0: 아이고, 병검술사 잡아먹혔어.
5: 탑을 관세음보살.
0: 아이고, 누구십니까?
5: 나는 저 깊은 산골에 사는 묵대사라고 합니다.
0: 아이고, 묵대사님. 아, 그런데 왜 그렇게 두 눈을 꼭 감고 계십니까?
5: 요즘 사건 사고도 많고 해서 보기 싫어서 눈을 딱하니 감았지요.
0: 아이고, 묵대사님, 여기 남산국악당은 산 좋고 공기 좋고 오늘 사랑 가득한 곳이니까 아, 두 눈을 번쩍 뜨시면 어떠십니까?
5: 그럼 자네 말 믿고 한번 떠볼까?
0: 떠보시지요.
5: 자, 그럼 눈을 떴다.
0: 아이고, 뜨셨습니까? 아이고, 두 눈 번쩍 뜨셨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께 축원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 그럼 내가 노래로 불러드리도록 하지요.
0: 예.
5: 천 개. 하우주 하나리 오지게 좋추 땅생길지 구태미난 봄년자 시화엽 돌아들고 이씨 한양 등국구에 부처 핸섬
0: 부처 핸섬
5: 부처 핸섬.
0: 나도 모르게 저 땡중한테 잡아. 아유, 부처 핸섬 뭐라고 있었네 그냥.
6: 아이고, 아, 여보게
0: 영감.
6: 여보게
0: 영감.
6: 나 마을에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0: 아이고, 마을 사람들이 나오는 족족 용강 이심이한테 다 잡아먹혔다네 그려.
6: 뭐, 나오는 족족 용강 이심이한테 잡아먹혀?

0: 크랴.
1: 아, 이걸 어쩌나?
0: 이리로 어쩌긴 빨리 가서 마을 사람들 구해야지.
1: 구해야지?
0: 그렇지, 그렇지.
1: 어디 일로 가?
0: 아니, 여기 말고 절로 가야지.
1: 어디, 절로?
0: 아니, 거기 말고 여기.
1: 어디, 여기?
0: 아, 여기 말고 여기.
1: 여기?
0: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1: 아, 저기?
0: 그렇지, 그렇지, 거기.

0: 뭐야? 저기 뭐 이상한 놈이 있어?
1: 그 이상한 놈이 그 놈이 바로 이 심이야?
0: 이 놈이야?
1: 그 놈이요.
0: 그러면 내가 이 머리를 받아다가 그냥 이야.
2: 할아버지! 어? 어? 할아버지 오지 마세요.
0: 어, 이거 우리 손녀딸 목소리인데? 어, 손녀딸 어디야?
2: 저 이심이 뱃속이에요.
0: 이심이 뱃속이라고?
2: 네.
0: 그럼 내 언니 구하러 들어가리다.
2: 아이 오지 마시라니까요.
0: 어?
2: 이심이 뱃속에서 이산가족 상봉할 일 있어요?
0: 아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2: 아이 그 왜 있잖아요. 우리 마을에 힘 잘 쓰는 그 빨간 삼촌.
0: 아 홍동지 얘기하는 거구만?
2: 네.
0: 어 여보게.
1: 예. 네.
0: 홍동지 좀 불러주게라.
1: 알겠네. 내가 빨리 한번 불러보겠네.
0: 에이.
1: 산 넘어 진둥아
0: 왜 불러?
1: 아 빨리 좀 나와봐.
3: 똥는다.
1: 아 똥 그만 싸고 언능 나와봐.
3: 흩어 나왔네.
1: 홍동지
3: 어이.
1: 지금 마을 사람들이 나오는 족족 용광

0: 드려
1: 나 들어가네
0: 조심히 들어가시게 홍동지
1: 그치
2: 아이고 우리 손녀 딸 아니 도대체 왜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3: 아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심이한테 잡혀버렸지 뭐예요?
2: 아이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싸돌아만 다녔는데 어쨌든 그 못된 이심이도 잡고 마을 사람들도 구하고 우리 손녀 딸도 구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면 나는 이만 들어가 보겄네.
0: 네 번째 인형극입니다. 옛날 옛날에 비, 바람, 구름, 전등을 다스리는 요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허나 그 요정들은 서로 헐뜯고 미워하여서 요정들의 신이 여덟 개의 목각 인형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서로 음악으로 화합하고 사랑하여라 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그들이 목각 인형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다 같이 지켜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인형극 인형 사물놀이

0: 주말에 뭐 하지? 정보는 많은데 찾기는 어렵고 문화생활 좀 더 쉬울 순 없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선 기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로 문화를 연결하는 곳, 나에게 딱 맞는 공연 추천부터 로봇 QI의 친절한 해설까지 흩어진 문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당신의 문화 생활을 큐레이팅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화 데이터 개방으로 K컬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소중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화는 더 가까워집니다. 모두가 즐거운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니까요. 문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한국문화정보원.
1: 내어봐라!
2: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1: 아이고 아버지! 웬일이오? 아이고 형님 밥 터졌소. 전부다 훌밭 내일 부부 한탄 장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3: 금색 주파 거북 연역
2: 이 노래
4: 들어볼래?

0: 지금처럼 신곡 작업들을 해 갈 거고요. 네. 무소금왕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눈부시도록 푸르른 산과 하늘 사이로 자태도 당당하게 붉은빛 휘감은 꽃나무 가득한 이곳은 담양의 명옥헌 원림입니다.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자연을 벗삼아 살던 이곳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명옥헌을 지었는데요. 명옥헌 주위의 숲을 이룬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에 흠뻑 취해 붉은 꽃을 가지마다 드리웁니다. 명옥헌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에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해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물 앞뒤로 네모난 연못을 파고 주위에는 배롱나무를 심어 한여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명옥헌에는 두 개의 연못이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물자리인 듯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연못이 서로를 보완하듯 물줄기가 한 곳에 다다라 차면 넘치는 물이 남은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맑은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0: 오희도는 밝고 온화한 성품에 부모를 극진히 모셨던 효자이자 수려했던 참 스승이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광해군의 폭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능양군이 은행나무에 말을 걸어놓고 오희도를 찾아옵니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던 오희도는 차마 집을 나설 수 없었지만 결국 능양군을 도와 인조반정은 성공하게 되는데요. 말을 걸어놓은 은행나무와 명옥헌 정자의 삼고라는 현판이 그 증표로 남아있습니다.
1: 정성!

한여름 강렬하게 꽃을 피우는 벼록나무처럼 강렬한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판소리는 전통적인 민속악의 한 방식인데요. 한 사람의 창자가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고수의 북단장에 맞추어 노래와 말로 엮고 몸짓을 곁들여 부릅니다. 판소리는 조선 숙정 말년에서 영조 초기에 걸쳐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발달되었고요. 판소리 12마당이 전해 내려왔으나 조선 후기에 하나씩 사라져 조선 말기에 활동하던 명창을 마지막으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다섯 마당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전승이 끊어졌습니다. 전라도 동북 지역의 소리제를 동편제, 전라도 서남 지역의 소리제를 서편제, 경기도 충청도의 소리제를 중고제라 하고요. 19세기 후반에는 궁궐 잔치에서도 소리꾼을 불러 흥을 돋우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을

배롱나무 꽃은 보통 한 가지에서 피고지기를 세 번 거듭합니다. 7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8월 초하순께 절정을 이룬 뒤

2026년 5월 16일부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0: 기말고사 끝나고
1: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려고 왔습니다.
2: 시험 기간에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놀이공원 와서 풀라고 해서 왔습니다.
3: 놀이공원이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1: 행복이다.
4: 자,
5: 우리 이제 버스킹하러 가보자.
4: 파이팅!
5: Let's go!

여러분들을 연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지었습니다. 저희가 또 정말 많은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후회 없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판사판이라는 노래인데요. 조선시대 때 가요가 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조선시대 때 유행가. 캐주얼한 전통을 저에게 이판사판에 담아가지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판사판이라는 노래인데요. 조선시대 때 가요가 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조선시대 때 유행가. 캐주얼한 전통을 저에게 이판사판에 담아가지고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떠신가요? 이판사판 부를 때.
1: 아, 저는 독감으로 1kg 나빠졌는데 이판사판 하면 300kg, 4kg 빠집니다. 아, 지금 오늘 다이어트 너무 이미 끝났어요.
2: 그런 사람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이제 한오백년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 민요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요. 오늘의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노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국악을 대중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들려드릴 한오백년은 저희 어떤 그런 고민이 이렇게 담겨 있고 고단한 어떤 삶, 한 그런 거를 아주 세련되고 긴장감 넘치는 이제 가요 형식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0: 아버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익산에서 온 하은이 아빠 김경신입니다.
0: 어디가 좋았는지.
1: 예, 저야 항상 우리 딸을 응원하러 다니는데 민속박물관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롭고 항상 더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아, 저희 응원을 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인터뷰 해주신 네,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저희 미인 여성분, 네, 저희가 사인이 담긴 조선 버스커즈 응원 수건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자, 그 다음 곡. 저희 자작곡 한몽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곡 저희 자작곡 한몽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원하는 꿈을 꾸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커가지고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혹시 아버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말 사랑꾼이신 것 같으세요. 이제 교복도
1: 네, 좋은 거, 저기 공연 많이 잘 봤고요. 저 같은 건 참 뜻깊은 날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되게 아파요. 아파서 이제 중증 환자가 된 지 5년째 됐는데 원래는 제가 5년 전에 하늘나라 갔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공연을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기 온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역시 오래 살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걸 느꼈어요. 네, 고맙습니다.
2: 저희의 공연이 또 이 여러분들 삶에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남길 수 있게 돼서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제 잊혀진 아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아리랑을 들려드림으로써 저희가 노래하고 싶은 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잊혀진 아리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나볼 텐데요. 마지막 곡 하기 전에 멤버들의 한번 소감을 들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드럼 멤버 홍대한 씨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 잡을 기회가 없었어요. 네, 너무 미안한데 네, 한번 얘기
1: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목이 잠겨서 제가 어렸을 때 놀이공원 이렇게 놀러 왔을 때 퍼레이드랑 공연 같은 거 되게 재밌게 보고 또 음악을 하니까 꼭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뜻깊게 공연을 해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도 재밌게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날쌤.
2: 사실 좀 낭만 있는 공간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막 정신없이 타고 그런 추억들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이렇게 덕분에 이런 많은 좀 다양한 분들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마지막까지 더 재밌게 힘차게 한번 노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일어나 주세요.
3: 친구들도 같이 빠짐없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진짜 재밌는 춤을 우리가 보여줄 테니까 막 집에 가서 따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 난리굿이에요. 진짜 난리 한번 제대로 피고
4: 지지지 난리굿
5: 왼쪽
4: 지지지 난리굿
5: 한 번 더 왼쵽
4: 초지
5: 어렵지 않아요.
4: 난리굿.

네, 저는 슬슬 프로젝트의 이아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연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연을 제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는지 짧게 말씀드리고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리고 다시 서는 여정을 걸으면서 쌓인 감정들을 음악으로 좀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기쁘고 슬펐던 순간들을 한데 묶어서 작은 숨이 되는 울림으로 음악으로 건네고자 이 무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거문고, 전자음향, 그리고 타악과 함께 만드는 아주 작고 조용한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음악은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끝에서 시작되다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순환과 경계, 그리고 긴장으로 문을 엽니다. 두 번째는 스며흐르다인데요. 숲속의 터널, 그리고 메아리, 그리고 비의 흐름을 따라서 음악의 흐름을 넓히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울림은 뿌리를 내린다. 광활한 대지와 숲의 생명력의 열정을 이번 프로젝트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부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합죽선. 대나무의 겉대를 합쳐서 만드는 합죽선은 수준 높은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최고의 부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왕대만을 골라 알맞은 크기로 쪼갠 다음 끓는 물에 담가 불립니다.

아교와 어교를 섞어서 만든 풀로 깎아놓은 겉대 두 개를 붙입니다. 합죽선은 한지를 사이에 두고 단단한 겉대 두 개를 포개어 만들기 때문에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박에 쫙 펴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성 때문에 지금도 여름 필수품으로 으뜸이죠.

손잡이 부분인 부채 등으로 사용할 재료를 짜구를 이용해 깎고 다듬는 손잡이 부분인 부채 등으로 사용할 재료를 짜구를 이용해 깎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죠.

0: 합축선은 다양한 글과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서 미술품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평창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남기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꾸민 무대로 함께 해봤습니다. 대단한 무대였네요.
1: 그러니까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뭔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보여준 멋진 무대 뒤에는 항상 뒤를 지켜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과 제자 무대로 있다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서로의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온 시간들이 오늘 무대에서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남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 함께 감상해보시죠.

0: 학생들입니다.
1: 아 어쩐지 그래서 맞아. 무대에서도 막 빛이 나더라고요.
2: 너무 잘하더라고요.
1: 그 친구들이. 네. 선생님의 칭찬 듣고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자랑 좀 해주세요.
3: 저희 선생님은 겉모습으로는 여성스러워 보이시지만 네. 연습만 시작하면 카리스마 넘치는 테토녀로 변신하세요.
2: 오. 아 테토녀.
3: 그리고 연습이 끝난 후 저희의 사소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천사 같은 선생님이십니다.
2: 극찬인데? 와 테토녀인데 또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가운데 천사도
1: 천사까지
2: 까지 들어있는 와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럼 선생님이 평소에 좀 가르쳐 주실 때 평소에 선생님 가르침 덕분에 우리 학생들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4: 제가 무용할 때는 호흡법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기본기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춤추는 게 가장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1: 춤추는 게 가장 행복하다. 네. 어쩐지 아까 무대에서 뭔가 춤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 맞아요.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이번 무대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설레셨다고 들었어요.
0: 네. 무대라는 공간이 저는 보여주기라는 공간이기보다는 이제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네. 아이들한테도 이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고 저 또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준비하면 좀 많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공연 연습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2: 공연 연습하면서?
0: 네.
1: 간식 사주세요.

0: 남몰래 연습 안 하면 바로 들키는
1: 기
0: 기가 막히게 눈썰미가 좋으신
1: 희
0: 희한한데 무서운 좋은 선생님입니다.
1: 원래 선생님들은 눈이 네. 뒤에도 달렸다 이러잖아요.
2: 좋다는 얘기예요.
1: 네. 네. 남몰래 연습을 안 하면 바로 들킬 수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0: 네, 세 명이 함께 준비한 무대 정말 엄청난 실력이었고요. 네. 무대가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소리를 하는 최수연입니다. 네. 팀이라기보다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그중 저희 막내들, 막둥이들인데요. 그 제가 낮진 않았지만 사이즈가 조금 비슷해서 예. 이렇게 오늘 함께 무대를 작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보고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2: 그러니까 막내 막둥이라고 부르셨던 네. 그만큼 선생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3: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0: 그래요? 막 무섭고 그러진 않았어요?
3: 소리를 가르쳐 주실 때는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대화하거나 밥 네. 같이 밥 먹을 때는 편하고 괜찮고. 좋아요.
0: 처음 뵀을 때는 좀 떨렸고
2: 설레.
0: 저희도 연예인인데 저희 보고는 안 떨립니까?
3: 떨리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해줘야 되죠.
2: 고마워요. 예.
0: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잠깐 얘기했지만 제일 좀 엄하시거나 좀 무섭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3: 아무래도 제가 잘 못하는 부분 같은 거를 지적하시거나 알려주실 때 가장 긴장되고 무서웠던 그렇죠. 것

0: 느낌이면
1: 네, 네. 이제 벗을게요.
2: 호피 안경 등장하면 좀 그날은 긴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겠네.
2: 선생님께도 여쭤볼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세요?
1: 아무래도 아이들의 소리가 이렇게 좋아질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그 많이 혼난 게 기억에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혼나는 시간 동안에 사실 속으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걸 그런 아이들의 감정을 보는 선생의 입장으로서 사실 속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들이 결국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아이들이 소리가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렇게 오 좋아졌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너무 제가 행복하고 예, 보람된 순간입니다.
2: 그러시겠어요.
0: 정말 아이들의 네. 소리의 길을 찾아주시는 안내자 네. 길잡이 같은 분이신
1: 맞습니다.
0: 것 같은데 네. 옆에서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말 있나요?
3: 제가 인스타로 선생님이 런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0: 네.
3: 그때 저도 한강라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먹고 싶기도 했고.
0: 아~ 선생님 네. 라면 드시는 걸 봤어요?
3: 아니
2: 혼자서?
3: 아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2: 아, 다른 사람들과
3: 런닝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런닝도 하면 한강 라면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기도 하고.
0: 그러네. 꿀맛이죠.
2: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지금 목적이 런닝이 아니라 한강 라면이에요.
0: 그러네요.
1: 러닝을 네. 꼭 해야 한강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3: 그럼 러닝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같이 하고.
2: 한강 하면 라면이 또 빠질 수가 없죠.
0: 아, 뭐 당연히 그렇죠. 예예. 예, 예.
2: 한강 라면 데이트가 꼭 성사되길 또 기대를 할게요.
0: 그럼요. 네. 예, 정말 사랑스러운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0: 자, 최수연 선생님과 그리고 두 친구들이 준비한 다음 무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아, 오늘 이 무대를 보다 보니까
1: 네.
0: 선생님 생각도 나고 제 학창 시절을
1: 네.
0: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학창 시절에 어떠셨어요? 어떤
0: 아주
1: 학생이었어요?
0: 저 모범적이었고, 예,
1: 모범적이었고.
0: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1: 네.
0: 예, 그런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생각도 나고
1: 네.
0: 학창 시절 생각도 나는데
1: 네.
0: 아무래도
1: 네.
0: 왜 애틋한 선생님들이 떠오르게 마련이잖아요, 한 명씩.
1: 그렇죠.
0: 네.
1: 저는 근데 애틋한 선생님들도 다 떠오르지만 그렇게 저를 혼냈던 선생님들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생각해서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럼요. 예,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런 시간들이 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0: 예.
1: 조우종 씨, 왜 눈물 닦으시는 거
0: 아니,
1: 아니에요?
0: 다음 예, 안내를 해주시죠. 네.
1: 네, 괜찮으신 거죠?
0: 선생님 존경합니다.
1: 자, 다음 무대에 이어서 또 어떤 선생님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마음이 잔잔해지는 대금산조 무대 잘 봤습니다. 이 팀은 어떻게 뭉친 팀인지 저희 궁금한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금을 가르치는 교사 김재호입니다.
0: 네.
1: 오늘 이 학생들은 같은 학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대금 전공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반주를 위해서 타악 전공 학생도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0: 아, 그
1: 각퇴가 용어인가 봐요. 선생님께서 딱 들어주시는데 그렇죠?
2: 네, 그렇습니다.
3: 이게 뭐예요?
2: 아, 이것은 타악기를 치는 채 이름입니다. 아.
4: 선생님이 각퇴를 신체 일부처럼 들고 다니셔서 각퇴 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1: 네.
3: 예.
4: 가끔 선생님이 대금 뺑뺑이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의 눈빛이 너무 악마 같으셔서 각퇴 악마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1: 아.
3: 오. 각퇴 악마와 각퇴 요정. 비협적이라고요? 아니 선생님. 잠깐만 이걸로 어떻게 뭐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이 생긴 거예요?
4: 선생님이 각퇴를 신체 일부처럼 들고 다니셔서 각퇴 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1: 네.
3: 예.
4: 가끔 선생님이 대금 뺑뺑이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의 눈빛이 너무 악마 같으셔서 각퇴 악마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1: 아.
3: 각퇴 악마와 각퇴 요정. 아주 대비되는 단어거든요.
1: 그러니까요. 극과 극이거든요.
3: 그러면은 선생님 네.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각퇴 먼저 각퇴 요정. 요정 샤라란 요정이다. 약간 팅커벨 느낌 나고. 자 각퇴 악마. 이런 표정이 나와요 진짜.
1: 선생님 표정 연기가 되시네요.
3: 그러게. 약간 연기가 되시는 분이다.
1: 오늘은 각퇴 요정이신 거죠?
2: 그렇습니다.
3: 선생님 이거 외람되지만 네. 대금 뺑뺑이가 뭡니까?
2: 저희 대금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으로 오래 불어야 되는데 곡이 짧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수업 시간 내내 반복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악기를 내리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수업 시간 내내 같이 불고 저도 같이 붑니다.
3: 진짜요?
2: 네네.
3: 야, 근데 이게 악명 높은 좀 수업이네요.
1: 선생님 방금 각퇴 악마 되셨어요. 방금 잠깐 눈빛이
3: 표정이 그래요?
1: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시는 만큼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실 것 같거든요. 좀 뿌듯한 순간 이런 때 언제 있으세요?
2: 방금 말했듯이 이런 뺑뺑이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3: 힘들죠.
2: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학생들이 10분을 못 넘기고 자꾸 악기를 내리거든요.
3: 예, 예.
2: 그럴 때 제가 이제 각퇴 악마로 변하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겪은 학생들이 중3이 되면은 돌부처가 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3: 늘었구나.
2: 네, 제가 뭔가 괴물을 만든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서 뭔가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3: 그렇겠네 진짜. 태생적으로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3: 비슷한 상이에요 저랑. 저희도 순하거든요 그죠?
2: 네 그렇습니다.
3: 예, 맞죠. 별로 크게 화내지 않아요.
1: 근데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2: 아직 미혼입니다.
3: 훈남이신데 왜 결혼을 못하셨을까?
1: 아직 미혼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도와드려야죠. 우리 친구들 뭐합니까? 돌부처처럼. 오늘 나온 김에 선생님 장갑 프로젝트 돌입해봅시다. 일단 공개

0: 악기 연주, 판소리까지 퍼포먼스로 승부한 여왕의 남자의 무대, 조성판 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It's alright, 다 하나부터 못해. 자, 여왕의 남자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14개를 받았습니다.
1: 14개 누가?
2: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근데 못 보네.
0: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두 팀 중에 한 팀만 세 번째 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
4: 벌써 울어.
3: 아, 안 돼.
4: 벌써 울어.
0: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조주환 씨?
5: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
4: 이거 안 돼.

0: 놀랬고요.
1: 첫 소절이 딱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뭐 음색으로 끝내는 거구나.
2: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3: 아니 근데 진짜 노래 선곡이 좋았던 게 2PM의 집으로 가자. 그다음 두 번째가 춘향가의 갈까 보다 합의가 됐거든요. 네,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우리 집하고 이제 합의가 됐는데 이게 결과 아쉽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선곡이 아주 좋았거든요. 예. 조금 자, 아쉽네요.
4: 이수영 씨 예, 예.
5: 스카프와 또 우리 가을 씨의 허리에 맨 저게 이제 집으로 가면은 저게 이제 집으로 가면은
4: 집에 가면은 이제 네 끈이기냐 내 끈이기 하면서 이제 서로 풀러서 재보겠죠. 예.
6: 정말 조준 씨가 집으로 가자 처음에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했죠. That's
7: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6: 알뻔했어. 나도 모르게 잡을 뻔했거든요. 저는 두 팀 못 보네요.
4: K-POP에 이어서 K-소리가 좀 글로벌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크리스티앙도 조선 판정단에 함께하고 계신데 별을 누르지 않은

0: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켄입니다. 켄입니다.
1: 울지 마. 잘했어. 잘했어.
2: 우리 소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또 대중화를 위해서 젊은 분들이 너무나 애쓰고 노력하시고 이제 그게 꽃을 피기 시작할 때 조주환 씨나 퀸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저희 정말 선택하라고 해서 한 거지.
1: 아, 예.
2: 보내고 싶지 않은 분이에요. 진짜.
1: 이 무대를 저는 진짜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좋게 봐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미련 없습니다.
3: 네, 네. 조주환 씨 그래도 무대 계속 서실 거죠?
1: 예,
3: 저는 계속 서주세요. 응원합니다.
1: 발전하겠습니다.
4: 네.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팀원으로 만나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파트너로서 정말 좋은 무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오빠 목까지 열심히 해서 결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더 재밌는 거 많이 생각해놨는데 그게 아쉽네요. 조금 더 신나고 재밌는 걸 많이 구상을 해놨는데 진짜 마페 이런 거 안 해요? 저희 같은 사람이 놀 수 있는 판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최연소 도전자 박규리. 조선 판스타 서도민요 여신 신재현.
5: 아 서도민요.
6: 아 유일한 서도민요 유일하게.
2: 둘이 의상 맞춰 입었어.
7: 사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 동생.
8: 서도민요 언니. 우리는.

0: 경을 따고 서도의 서를 따서 경서를 만들었고요. 자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경서자매로 짓게 되었습니다.
1: 경기미녀와 서도미녀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우리 경기 소리는 정말 단전에서부터 통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내지만 서도 소리는 두성으로 해서 콧소리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야. 대중들이 알고 계시는 창부터령이라고 하면은 아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이렇게 소리가 그냥 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죠. 서도 소리는 이 두 성으로 해가지고 에에에에에에에에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런 창법이 완전히 흔들려요.
1: 판소리와 미녀와 타령과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제 조선판스타를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겠죠. 9살 박규리안과 21살 신재현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자, 경서자매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4개를 받았습니다. 4개를 받았습니다. 9개 이하의 별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제 세 번째 판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어요.
1: 어떻게 너무 어려워 이거 받아들이기가. 속상해서.
2: 규리 양이 결코 창법이 어리다고만 볼 수 없었어요. 다 갇혔어요. 아, 좀 한 1, 2절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감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 태평가 짜증은 내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 소화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 재현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악 세계화의 앞장서는 국악계 BTS, K-POP.

0: 돌려 하루가 멀다고는 빠져들어 이렇듯 한양으로 떠난 용룡을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낼 적에 이도령 또한 진양을 그리워하며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롤린롤린 하던 것이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저희는 영
1: is 먼들입니다.

0: 알람도 놓지 않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2: 기대.
3: 기대된다.
1: K판과 박유빈 씨가 만나 한 팀을 이룬 영 이스몬들 팀의 무대 판 스타트.
4: 파이팅!
5: 파이팅!
4: 가자!

0: 기가 막히는구나.
1: 기가 자,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영 익스몬들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봤을지 혀를 눌러주세요.

0: 자, 영익스몬들 팀은 총 15개 스타 중 총 15개 스타 중 12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개를 받았습니다. 조양준 군.
1: 넷.
0: 네. 실례지만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저희 어머니는 72년생이십니다.
0: 아, 그래요? 훨씬 많은 미선이 누나에게

0: 그래서 앞으로의 무대, 앞으로의 소리 더욱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2: 뭐 안 아쉽다면은 사실 뭐 거짓말이고요. 아, 나 좀 더 좋은, 더 팔색조 같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쉽다 이런 마음은 드는데, 또 그만큼 제 목까지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진짜 잘해야 돼요. 알겠죠? 나 계속 볼 거야.
1: 네, 영수분들 K-팝 박유민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잘했어.
4: 아까 대성통곡을 하셨는데.
5: 아, 네. 제일 많이 울었어요.
6: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고. 네.

0: 드럼 잘하네. 뜨거웠다. 뜨거웠다.
1: 무대를 찢어버렸네.
2: 트러블메이커를 재탄생시킨 소리가 예쁜 경성군악부의 무대. 초선 탄정단 여러분은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봤을지.
3: 멋있어 나오고 오렌지 당연히.
2: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4: 사실 올스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우리 앞에서 또
6: 네가 자꾸 내 맘 흔들어 벗어날 수 없더라.
7: 올스타가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8: 낙소리란 말이 부두둥 아니 내 방울이 떨러
9: 지르고 왔습니다.
2: 15개의 스타 중 11개를 받았습니다. 11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솔직히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코뭉거로 띡딱 띡딱 소리를 했을 때부터 아 이 무대는 색다르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이게 조선 메탈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0: 잘해. 너무 잘해요.
1: 울지 마요.
2: 화이팅!
0: 우리도 아쉬워.
3: 울지 마요.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2: 순간적으로 이렇게 울컥한 이유가 뭐예요?
4: 늘 혼자여서.

0: 알더라고요. 뭐 최신곡은 물론이고 옛날 오래된 노래까지. 그래서 하은 씨가 되게 곡 추천을 많이 했고,
1: 아무래도 좀 다른 팀보다 예상이 되지 않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좀 타개를 해보고자 좀 파격적인 선곡을 시도를 해봤고요.
2: 기대된다.
3: 러브샷이다.
2: 어? 러브샷?

0: 그 경계선이 없었어요. 너무 없어서
1: 어디가 국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는
0: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조선판스타에서는 아... 막 갑자기 뛰어뛰어 가는 것보다 이 경계선이 없는 그거를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2: 제가 이 팀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보니까요 상상도 못했는데요. 너무 정말 카멜리언처럼 이랬다 저랬다. 근데 정말 세련되기도 하고 또 전통적이기도 하고요. 예술이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올스타로 두 분 다 진출하게 된 박자희,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축하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좋았어요. 아, 너무 섹시했어.
5: 사람 이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 따라가요. 비상하지 않으니까 진짜 비상했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렇게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던 일들이 진짜 벌어져서 너무 다행이고 일단 누구 하나 안 떨어졌다는 게 너무 좋아요.

0: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덕구로 프로젝트.
1: 너를 좋아하고
2: 너도 나를 좋아하고

0: 와, 의상이 뭐 다들. 오,
1: 정도.
2: 야, 멋있다.
1: 멋있다.
3: 둘 다 먹는 쌍쌍바, 올스타 쌍쌍바.
4: 안녕하세요, 저희는
3: 쌍쌍바입니다.
2: 멤버들 모두 지금 깃털을 다 달고 있는데 어떤 표현하고 싶은 컨셉이 있으신 건가요?
5: 아, 저희들이 각자 새를 또 맡은 게 있어요.
6: 저는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파랑새를 맡고 있습니다.
4: 네, 저는 말 잘하는 애무새를 맡고 있습니다.
7: 아, 저는 까투리를 맡고 있는데 원래 까투리는 암꽁이지만 오늘은 잠깐 성비를 알 수 없게 암꽁 까투리를 맡았습니다.
5: 저는 제비를 맡았습니다.
8: 네, 저는 모든 새를 거느리는 독수리를 맡았습니다.
9: 대장님이시네.
10: 네, 근데 왜 쌍쌍

0: 굿잡, 굿잡.
1: 아, 잘한다.
2: 다양한 새들이 이태원에 모여 판을 벌린 쌍쌍바의 무대.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또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가를 눌러주세요.
1: 어? 아...
0: 총 15개의 스타 중 14개를 아... 받았습니다.
2: 골키리 아니에요? 누굽니까? 누구?
1: 고개 들어요, 괜찮아요?
2: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아. 어, 아니 뭐 보는 자. 시각이 있으니까.
2: 예, 예, 예. 아, 네. 그렇게 되면 한 팀 탈락하던. 아,
0: 안타깝게도 아, 올스타를 받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데스매치 룰대로 한 팀은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 보채 소리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3: 한 명이 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긴 해요.
4: 제가 이제 정미 씨랑 또 음악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엄청 그 생각도 나고 호흡도 맞추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아까워, 아까워.
6: 아, 너무 잘했는데.
0: 정미 씨. 지금 심정이 어때요?
7: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 장난삼아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팀이 떨어지면 우리가 운다고. 내가 운다 이랬는데.
1: 아니 진짜 좋았거든요. 어. 부부가 또 이렇게 갈라져서 진짜 이태원 프리덤 같았어요.
2: 프리해 보여서 프리. 노래해요 이태원 프리덤. 박수. 춤을 춰요 모두 앞에서. 프리해 보여서
1: 정말 나도 모르게 그런 자유를 느끼면서 이거야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이거를 그 뭐 그런 패스권이 있다면 드리고 싶을 정도로.
8: 네, 저희는 패스권 없네. 마페, 암행어사 뭐 이런 거 없나요?
0: 아
8: 네.
0: 마페,
8: 마페나 암행어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 그래 그러면 특히 이제 저 끝에 계신 분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이. 예. 뭐 어쩔 수 없죠.
0: 뭐. 그렇죠. 예, 뭐. 본인의 판단을 이해해서 하는 거니까. 예. 서희철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9: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다 올스타를 꿈꾸면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도 정말 그거 하나 목표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10: 이런 어떤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 자리에 제가 앉아있다는 게 참 무거운 자리구나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0: 자 이제는 네. 저희가 듣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2: 예. 네, 그렇게 좋으시면 눈물 흘려야죠.
10: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제 귀에는.

0: 이긴 합니다. 하지만 데스매치인 만큼 둘 중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1: 어떻게
0: 부채 소리가 세 번째 판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판은 거꾸로 프로젝트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마음에 결정하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2: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선택을 받은 자만이 세 번째 판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결을 펼칠 주인공 불러봅니다.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3인조 그룹 비우노 불러봅니다.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3인조 그룹 비우노

0: 그 소리에 반해서 이분과 함께 하면 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좀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민은경님을 선택했습니다.
1: 경매치네 이거.
2: 선택은 잘했네.
3: 그러면 이제 민은경 씨는 뮤르가 이렇게 탁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4: 아, 네, 그 팀 이제 정할 때 갑자기 민은경 선생님, 민은경 선생님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0: 저희 뮤르는 민은경 선생님, 민은경 선생님.
5: 알겠지. 네. 도예금을
6: 섬길까? 괜찮으세요? 네? 템포 괜찮으세요? 조금 늦췄거든요.
7: 네, 괜찮아요.
6: 네, 그러면은 요 템포로 해서 그 부분 잘라놓을게요.
7: 사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솔로 주고 받고 그런 다음에 사비로 다시 넘어가서.
8: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만능이시니까.
6: 정신 너무
9: 밥도 못 먹고 어떻게 됐어? 잘 돼요?
6: 우린 분위기 엄청 좋아.
9: 그래요?
6: 완전.
9: 우리도 분위기 좋아요?
6: 여자 넷이어가지고.
9: 우리가 나도 좋긴 한데 나는 키 때문에 여자랑.
6: 키 차이가 좀 나니까.
9: 우리는 17. 노래는 뭐 우리는 의견 좀 괜찮아.
6: 홍보전도 잘 되고 팡스타
9: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홍보전 팡스타 화이팅.
10: 혹시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4: 춘향이의 그 면사또를 향한 거부, 그리고 빅마마의 거부, 그리고 여자 넷이 악기와 소리로 들려드리는 어떤 그런 거부의 표현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모든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는 꽉 찬 무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12: 걱정하지 마세요. 나올 거예요. 아우, 너무 좋겠다. 찢어버려.
0: 저희 뮤르는 좀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있어서 이제 국악 관악기도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0: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와, 노래 더 들으면 안 됩니까? 아, 한 시간 들으면 안 돼요?
1: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빨리 깔려?
0: 날 가져요, 누나들.
2: 와. 제 누나 맞아요?
0: 최고야.
3: 변사 또 수청했다가 두들겨 맞겠다.
4: 무대를 꽉 채운 여자넷의 무대.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반응이 굉장히

0: 여자 넷도 미우르도 민은경도 모두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1: 다음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장금 OST의 주인공 김지현.

0: 비주얼 밴드 락드림.
1: 여기도 또 아우
2: 진짜.

계림은 경주 월성과 첨성대 사이에 자리한 숲입니다. 또 고대 왕조 신라를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죠. 신라 초기에는 제3대 탈의 이사금부터 제15대 기림 이사금까지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썼다고 되어 있고요. 삼국통일 이후에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이 바로 계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 기록입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 기록입니다.

신라 타레왕 4년 금성 서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왕이 친히 가보니 금으로 된 괴짝 안에는 산의 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해서 태자로 삼으며 금괴에서 나왔으니 성은 김, 이름은 악이라는 뜻의 알지로 명했다. 또한 시림이라고 하던 숲의 이름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했다. 이후 경주 계림은 신라 17대 내무랑부터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를 다스리며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호스에서 계속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국악하는 장애예술인 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우선 가야금도, 네, 저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국악, 이렇게 전공자가 가야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보경 씨가 생각하는 가야금이란 악기의 매력이 뭘까요?
0: 처음에는 그냥 맑고 되게 좀 높잖아요. 그 음색이 그냥 단순히 너무 이뻐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야금 농현도 너무 좋고, 그 줄과 그 손으로 직접 뜯다 보니까 줄과 그 손이 스칠 때 나는 그런 소리? 좀 자연적인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악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가야금 자체를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피아노를 제가 안 배워봤어가지고 화성악기가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그게 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그냥 악보 보면 때 놓고 바로 보면서 하면 금방 할 텐데 이걸 굳이 또 외워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더 들여야 되니까 뭔가 그 외우는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 보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또 피아노 같은 악기는 이제 눌러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약간 훑어서 찾고 누를 수 있는데 가야금은 그냥 훑으면 소리가 나버려가지고 되게 좀그 위치를 바로 잡아서 바로 뜯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미라, 뭐 도파 이렇게 칠하는데 저는 도만 칠해놓고 했어요.

0: 가지고 그거 이제 연습하려고 다 같이 모였어요.
1: 혼자 연습할 때랑 같이 연습 어떤 차이가 좀 있지?
0: 그냥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고 혼자 할 때는 이제 혼자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느낌인데 다 같이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다 같이 했을 때또 음악의 완성도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다 같이 하는 걸 사실 조금 더 선호해요.

0: 한 더 할 수 있나요? 네. 저 왜 마디가 모자르죠?
1: 선생님 제외하고 저희가 다 같이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0: 네. 106이요? 네. 그럼 저한테는 103인데?
1: 맞아, 맞아요, 그러면.
0: 여기.
1: 이거 마디 수가 똑같아요. 지금.
0: 지금은 또 똑같다고요?
1: 네.
0: 한 6마디요?
1: 103,
0: 104, 106마디. 아, 제가. 네. 띠, 다, 나, 둘, 셋. 곡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외운다고 외우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놓칠 때 바로 들어가려고 옆에 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마디

우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한 그런 곡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객분들이 오롯이 나를 보러 와주신다라는 생각도 되게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독주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산조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요새는 또 창작 많이 하는 예술인분들이 계시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산조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요새는 또 창작 많이 하는 예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전통을 지켜 나가는 예술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둘 중에 고른다면 전통 쪽에 서고 싶은데, 뭐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다양한 음악을 가야금으로 좀 연주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서, 네, 그것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오늘 첫 무대에서 만나본 정민아 씨는 홍대 클럽이나 인디 음악 같은 국악과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음악가인데요. 그런 그녀의 음악이 지난해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창작 국악을 소개하는 곡으로 실렸습니다. 아마도 오늘날과 소통하려는 그녀의 뜻이 전해졌기 때문인 듯한데요.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는 이렇게 오늘날과 교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리꾼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는 두 분의 무대를 만나봅니다. 최윤영 씨와 곽동현 씨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민요의 변신, 어떠셨나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옛 음악을 좀 더 친근하게 전하기 위해서 민요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장르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무대를 통해서 참 참신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한 곳에 머물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전통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절대가인과 박인혜 씨의 무대로 오늘날의 우리 소리를 만나보시죠.

0: 거드렁거리
1: 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검다리 건너편에 있는 전통과 조금은 친근해지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잡가를 새롭게 풀어가고 있는 강유주 씨의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명은 상토 잡고 되면 갈로 목을 얼른 쫙!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신비보니 체준 안녕 오이오 사람은 군자랑

놈 소주라니. 소주로 내려와 선미에다 다르니 급해 안에서 내려 소졸등은 공명 모두 낙

하더니 우리 그늘을 내고 왕이라고 소근소근 고개 까딱까딱 입만 둥근둥근 하더니 급해 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놈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구명 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끄르게여 이 물에 붕덩덩을 치며 너의 꼴로이 찾으라.

0: 유쾌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Thank you.

0: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기대해 보겠습니다.
2: 결과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에 맞서는 흑돌 김수인 5단입니다. 상극계의 프린스 MG 소리꾼으로 불리는 김수인 5단은요 국악방송의 판소리 명창대첩 광대전 6, 콘서트 오늘 등에 출연하면서 네. 국악방송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2: 뭐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수인 5단은 어머님이 네. 김선희 명창. 오, 네. 박준영 팔다를 몰랐나 봐요. 네?
0: 어쩐지.
2: 네. 4살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다고 말을 떼면서 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1: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소리꾼 한승석 명창.
2: 네. 네.
1: 소리를 그만두고 무용으로 전과를 한다고 우기다가 크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2: 그 호통이 네. 그 시작했다고 말을 떼면서 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1: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소리꾼 한승석 명창.
2: 네. 네.
1: 소리를 그만두고 무용으로 전과를 한다고 우기다가 크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2: 그 호통이 네. 그 야단이 지금의 이제 김수인을 만든 거지요.
1: 네, 그렇죠.
2: 좋아하는 연예인 랄랄 이명화 네. 성대모사 잘한다고 하는데요.
1: 네.
2: 그것도 오. 기대됩니다.
1: 네.
2: 그 성대모사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성대모사로 출사표 하면 더 좋겠는데.
3: 예, 사실 너무 잘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뭘 매우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놔. 뭘 매우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놔가지고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해요. 이게 어려우니까는. 예, 그런데 좀 긴장이 되는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야, 김수인 오단 성대모사 100점짜리고
1: 어,
2: 저런 면이 있었나요?
1: 와, 오.
2: 완전 맞는 탤런트인데.
1: 네, 오늘 기대됩니다.
2: 기대됩니다. 네.
1: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10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자,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예. 강도를 아는 거지. 아, 이 정도면 깨기는 안 나가는구나. 이제 감을 익히는 거지, 감을.
1: 네.
2: 네. 그 정도면 됐나요? 네, 됐습니다.
1: 와.
2: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2: 네.
1: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알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2: 네, 포석을 해 주십시오.
1: 네.
2: 똘똘한 알을. 네.
1: 네.
2: 이제 오른손잡이는 그 우측에.
1: 네.
2: 기본입니다. 네. 왼손잡이는. 좌측에 더 많이 포진하는 게 네. 유리하겠지요. 알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1: 개수가 왜 다른 것 같죠? 8알.
2: 8알인데 네. 네, 저거는 매너의 실격입니다, 원래. 자, 박준영 8단과 김수인 5단의 대국에 앞서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0: 다시 김수인 5단 찬스가 왔어요.
1: 네.
0: 오.
1: 신중하게.
0: 자, 신중하게 꾀기기 나오면 안 됩니다.
1: 네.
0: 야, 박준영 8단. 안 어울리게. 어처구니 없는 손을 건드렸어요. 네. 자, 중앙으로 두 점을 향해서.
1: 아.
0: 아. 첫 수가 꾀기 나오니까 네. 본인도 이제 부담을 느낀 거예요. 네. 너무 약간 셌다.
1: 네.
0: 이번에도 너무 약했어요.
1: 네, 너무 조심스러워.
0: 아직까지는 힘주절.
1: 네.
0: 잘 안 되는 김수인 5단인데
1: 네.
0: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는 박준영 8단.
1: 네.
0: 처음에 어처구니없는 실수 나왔습니다만은
1: 네.
0: 이제 지금부터 나오겠지요.
1: 네.
0: 그렇습니다. 과연
1: 아이고
0: 또 미스하시지요. 오, 오늘 아직까지는 네. 두 대국자 제대로 된 플레이
1: 네.
0: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저 굴러온 돌. 네? 김수인 5단. 저 같으면 그냥 가볍게 처리를 할 텐데.
1: 네.
0: 네. 네. 미칠 거 없습니다. 자.
1: 살짝.
0: 네. 네! 저게 보기보다는 어려운 겁니다.
1: 네.
0: 네. 네.
1: 깔끔하게.
0: 네,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1: 네. 이 김수인 5단은요
0: 네.
1: 아직 사귀는 사람은 없지만 한예슬이나 신혜선 같은 외모의 여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0: 지금?

0: 급할 거 없잖아요.
1: 맞아요.
0: 네. 네. 자, 김수인 5단. 뭐 청석이죠. 중앙에 나와 있는 한 접으로. 네. 네? 거리가 가까우니까.
1: 네.
0: 그거 공격하겠지요.
1: 네. 조준을. 네.
0: 저 한 점을 향해서 적당한 거리입니다. 우와!
1: 깔끔하게 네. 딱 그 알만 떨어뜨렸어요.
0: 알까기 네. 몰라요. 야, 진짜. 숨은 강자 네. 김수인 5단.
1: 오, 네? 멋있어요.
0: 깨끗한 플레이.
1: 네.
0: 네. 네, 지금 한숨이 나고 있습니다.
1: 네.
0: 당황하는 박준영 8단.
1: 네.
0: 저쪽 보세요. 안 되고 있어요.
1: 신중하게.
0: 말리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진지한 네. 모습 김수인 5단. 저 자세 바람직하지요.
1: 네. 네. 눈빛이 진짜.
0: 저 사석 작전 가능해요. 네? 우와!
1: 진짜.
0: 저 사석 작전 가능해요. 네? 우와! 사석 작전도 아니에요.
1: 우와!
0: 본인도 놀라.
1: 와,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놀라. 내가 이 기타를 할 수 있어.
1: 이 박준영 8단이요.
0: 네.
1: 둘째 딸이 한 번은 엄마한테 혼나고 울면서 박준영 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0: 네.
1: 아빠는 왜 저렇게 못된 여자랑 결혼했어? 못된 여자랑 결혼했어?
0: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건데.
1: 네. 네? 그래서 이제 개그맨을 시켜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0: 아, 피는 못 속이는
1: 네,
0: 거지. 또 2세도 좀 개그로 육성하겠다
1: 네.
0: 뭐 그런 의욕도 있었었어요. 한때는 주정
1: 네.
0: 일단 네. 그러나 저러나 지금은 아래에 더 집중할 때입니다.
1: 네.
0: 지금 불리하고 있어요.
1: 네.
0: 네, 불리합니다.
1: 진짜 연습할 때 박준영 8단 너무 잘해서 기대했는데
0: 네.

0: 인형 팔다리는 와, 왜 이게 나에게 안 풀리느냐. 네. 그런 의미 같고 말이죠. 네. 하여튼 우리 국악에는 정말 재미있는 언어 네. 유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악을 사랑하는 거지요. 네. 네. 자, 와, 드디어 박준영 발전.
1: 네.
0: 어, 아직 깔깍이 안 끝났어요. 네. 네. 어딜 좋아요. 가니 모르는 겁니다.
1: 네, 맞아요.
0: 네, 뒤집기가 있잖아요. 네?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나 네. 갈갈이 박준영이야.
1: 네.
0: 어딜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그거 개의치 네. 않고 시원시원하게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일발필도 한 방이 끝내겠다.
1: 와.
0: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네. 공격합니다.
1: 거리가 뭔데?
0: 그게 저거 이게 네. 제가 생각했던 게 한 네. 방이 끝내려고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1: 네. 가까이. 네.
0: 오, 이 참여를 처리하겠어요. 이야,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1: 와.
0: 이제 수비 위주로 해서 네. 가까이 오면.

0: 뭡니까?
1: 방해공단이 먹혔습니다.
0: 낙심하는 망연자실.
1: 이렇게 되면
0: 김세인 5단.
1: 네.
0: 와, 월등히 유리했는데.
1: 네, 지금 알 수 없어요.
0: 한 점 차이입니다. 한 점 차이. 네. 과연 박준영 8단은 또다시 네? 몸을 차릴지 아니면 공격을 하나요? 더 이상? 그런 정도?
1: 네.
0: 네. 응수타진이죠.
1: 와.
0: 너에게 기회를 줄게. 어떻게 네. 할 거냐? 야. 야.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좋은 수란입니다.
1: 네.
0: 예, 들어왔어요. 사정권에.
1: 과연?
0: 박준영 8단 스타일은 여기서, 네.
1: 시원하게?
0: 공격합니다.
1: 네.
0: 저. 저 사실 저 자리는 굳이 피우고 안 켜줘도 됩니다.
1: 네.
0: 내 자리인데 양해를 구하고.
1: 네.
0: 예. 이제 또 뒤늦게, 네. 예. 저게. 됐습니다.
1: 네, 오 정말 어떻게
0: 제가
1: 될까요?
0: 제가 키우만장 있던 김수일 5단 어쩌다가 이런 시세가 됐는지.
1: 네, 제발.
0: 자,
1: 네.
0: 저 한 점을 향해서 공격을 할지
1: 신중해야 돼요.
0: 야, 근데 잘못하면 꽥이 나올 수도 있고.
1: 지금 앞에서 이제, 예. 혼란스럽게 만들고
0: 있습니다. 저거는 매너예요, 매너. 뭐 그 반칙은 아닙니다만은 좋은 매너는 아니죠. 위기입니다. 대위기가 온 김수인 5단.
1: 이거 정말
0: 호랑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1: 네. 박준영 8단이 실수만 안 하면
0: 하루가 아직 본부선 줄 모르고 어딜 박준영 8단인데 너무 우습게 봤어요. 웃음이 나오지요. 야, 이런 역전극.
1: 과연
0: 각불 없는 드라마 알까기.
1: 네.
0: 그 회색이 짙었던 박준영 8단.

0: 일잘 허고 맵소에 꼬여 부고 형리 안저급 장 김제망건 해무관자 자주다.
1: 네, 박수.
2: 같이 돌려.
1: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야, 대단합니다.

0: 이렇게 3대 1.
1: 아, 김수희 노단.
0: 구분응선까지 왔나요?
1: 네. 네. 과연 네. 잘 도망을 갈 것인지
0: 예.
1: 아니면 어? 공격을? 오?
0: 지금 뭐 하는 굳이 그런 거 오히려
1: 네.
0: 결정적인 악수가 나왔어요. 왜 저랬을까요? 과연?
1: 네.
0: 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카메라를 응시하는데요. 끝내겠어요. 그러나.
1: 어머.
0: 그러나.
1: 어머.
0: 집에 있는 김지혜 씨한테 하나요?
1: 아, 그런 건가요?
0: 시운수 실수 몇 번 했었거든요.
1: 네.
0: 와! 야! 끝내기! 성공! 눈예타법 사석장전으로 마무리하는 박준영 8단!
1: 네!
0: 정한 모습! 이렇게 해서 박준영 8단! 2연승으로 오늘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되게 박빙이어서 재밌었어요.
0: 처음에 잘했는데
2: 아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어이 안타까워.
3: 이기면 또 계속 출연하거나 이런 거 없나요? 한번 끝이에요?
0: 그냥 재밌잖아 이런 기념으로 또.
4: 사이클 되게 예쁘다.
0: 이겼다. 자 오늘 박준영 8단 승리했는데 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5: 이야 정말 이게 뭐라고.
0: 그렇지.
5: 손에 땀을 쥐었어. 정말 너무 재밌었어.
6: 전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6: 좋네요. 나중에 또 불러주세요.
5: 제가 뭐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5살 때부터 기원을 다니면서.
0: 자 구강이랑 추적이 말까지 명인전 시즌 2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쭉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근로장려금 신청하셨어요?
1: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0: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당연한 혜택입니다.
2: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0: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어떤 문제점을 알아차리더라도 그것을 인식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인식만 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단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도 자신에게서 많은 것을 바꾸고 싶다면 많은 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수용적인 자세로 접근한다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머리로 흐르는 혈액을 조절하는 잘란드라 반다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놓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놓거나 또는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턱을 쇄골 가운데 부분에 붙입니다. 목구멍을 수축하며 시선은 코끝을 응시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혈액은 혈관을 통해 순환하면서 산소를 운반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 몸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혈액순환에 좋은 수타쿠나사나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0: 이어서 응용 동작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두 발을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손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두 발을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손을 뻗고 엄지발가락을 쉬고 양쪽 다 쥐어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한 세 뼘 정도 조금은 넓게 벌린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반듯하게 필 수 있으면 펴도록 노력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돌아올 때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척추만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1: 상체를 숙여주고
0: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유지하고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모아오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복부 기관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통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처음 동작을 따라하는 경우에 목이 아프고 호흡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편안함으로 변하는 과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도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천천히 다리를 양쪽으로 열어봅니다.

복부를 자극해 복부 기관에 힘이 생기게 하는 초승달 자세와 말라사나입니다. 초승달 자세는 복부 근육 강화와 함께 옆구리와 겨드랑이의 군살 제거에도 효과적인데요.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 하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올리고 귀 뒤로 팔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겨드랑이가 위로 쭉 펼쳐질 수 있게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밀면서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이때 왼쪽 발 바닥을 꾹 눌러주면서 왼쪽 측면을 천천히 밀어내고

동작을 따라하면서 어깨와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꾸준히 따라하다 보면 분살이 제거돼 탄력 있는 몸매를 가꿀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화 기능을 촉진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말라아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말라아사나는 바의 간격을 어깨 넓이에서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발을 살짝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팔꿈치로 양 무릎 안쪽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가 봅니다. 너무 주저앉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서 하체에 힘을 주고 허리도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고 상체를 일으키고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모은 상태에서 양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봅니다. 다리를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무릎을 접을 때 나의 오른팔을 무릎 안쪽에 나의 왼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발을 살짝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팔꿈치로 양 무릎 안쪽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가 봅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등과 어깨의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아나하타아사나와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주는 아나하타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혹시 가능하면은 조금 더 한 뼘 앞으로 가봅니다. 둘,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한 뼘 앞으로 나가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턱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면은 그대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등은 깊게 눌러주고 팔과 어깨, 겨드랑이까지 눌려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통과 어깨 결림 해소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해결해주는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1번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점차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올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구이임의 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의 시점에서 인생을 노래한 곡이었고요. 물속의 다양한 소리를 표현한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요즘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표현으로 만들어진 우리 음악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죠. 오늘은 바로 이런 음악들, 요즘 국악, 요즘 노래를 만나는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담은 음악 만나보실 텐데요. 돌아보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다는 꽃이었구나 감상해 보시고요. 이어서 사계절의 모습을 인생에 비유한 단가 사철가를 재즈 스타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김나리와 아트쿠도의 무대 이어서 만나보시죠.

산여사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唐朝神话一郎，也不他一来一过，有人比抗过，抗日脱了我们安禄长途，越南人都记着我的一人，苦逼的安德皇宫，贪空都

절이 돌아오면 낭보 간천 찬바람에 백설만 벌벌 휘날려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칠백원지 모두 다 백발으버시로구나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쩌거나 떨어진 게 소나무 끝끝들이다 대량 매달아 놓고 꼭꼭 두씩 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목 못하는 놈 자리로 잡아다가

번영 보내버리고 나머지 본인네들 서로 모아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보면서 고 흐드렁거

청춘은 봄처럼 왔다 가고 눈 같은 백발이 머리에 내려앉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변해가는 것 또한 자연의 섭리겠죠. 아트쿠도의 사철가 만나보셨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도 인생의 다양한 모습 만나보실 텐데요. 단풍이 물드는 것처럼 사랑에 물드는 순간을 노래한 창작 정가 단풍꽃, 그리고 어린 딸과의 행복한 눈맞춤을 노래하는 아가 내 딸이야 감상해 보시고요. 이어서 직장인들의 모습을 담은 탈놀이 만나볼까요? 박 부장과 김사원을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한 꼰대 부장놀이

人家动了红家动出一车大不上动但如今有时候你敢丢走花钱可惜当初便宜

말아준다 칠박 속에 넣었더니 우리 까무새 여기가 들락달락 닦아먹고 다만 한쪽이 남았기에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떨어지마 으르르르 아나 아가

지금은 2024년 다양한 개성과 권리를 존중받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며 대사에 헌신하는 박 부장과 김사원이 있었다.

0: 그러나 헌신은 해도 칼퇴는 양보할 수 없는 김사원. 과연 김사원은 오늘 칼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1: 자자자, 저기 오늘 퇴근하고 회식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 대충 하던 업무들 마무리하고 얼른 회식하러 갑시다.
2: 아, 저 회식이요? 죄송한데 저는 먼저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뭐 퇴근? 내가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누차 얘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오늘 회식한다고 저번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2: 아, 그러니까 그게... 아, 그러니까 제 말은! 고양이 밥 주고
3: 야우! 야우!
2: 운동도 좀 하고
0: 오늘은 하체를 야무지게
2: 여자친구도
1: 야,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얼른 회식하러 갑시다.

이내 마참 모서리 곳곳을 채우는 적당히 알맛 깨구운 닭다리 구이 냄새 조여이 내 거동방 다시 파란 드레스 치마 사이 수여 발을 더 더듬 하더니 파문이 하나가 나온다. 도자기 접시며 은 포도 두 잔 젤리에 절인 커다란 통닭 두 마리 파에 과에 사탕 과자까지.

0: 나를 집근 뜯어 예반에 밀어놓고 오물오물오물오물오물오물오물 아니 사람들은 급작스레 귀미 턱이 수축되어 입안이 군침이 보이고 현눈질에 벌름벌름벌름거리는 코끝이 이내 그녀와 닭다리를 향하는구나. 오, 부인은 우리보다 준비성이 훨씬 더 철저하십니다. 아무튼 모든 일에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있건 하지요. 좀 드시겠어요, 선생님? 이런 솔직히 말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부인. 전시에는 전시대로 하는 법이지요. 바지가 떨어지지 않게 무릎에 신문을 펼쳐놓고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반짝거리는 칼로 젤리에 절인 닭다리 하나 더 쏙 잘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근 마차에 탄 사람들로 낸 부러움이 뚝뚝뚝뚝. 다른 선생님들도 좀 드시겠어요? 주춤 하다 숨겨드는 거 유간파이 종다시 파이를 데워 크라산벨 혼재 한소 혀 한 덩어리 식초에 담근 시큼한 오이와 양파 폭남의 그산 치즈한 동어리와 보르도 퍼러지를 피게 덩어리와 아홉 사람이 가족처럼 형제처럼 가족처럼 호랑이가 알프스 몽블랑 산으로 도마 바람에 개눈 감추도 듣고 비파리 치듯 무드락 뚝딱.
1: 소리와 안일이를 들으면서 소설 속의 장면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모파상의 소설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된 판소리 비계덩어리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판소리도 옛 이야기와 소설을 노래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판소리로 소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요즘 만들어진 우리 음악, 우리 노래와 함께하는 시간 보내드렸는데요. 전통 국악이 옛 사람들의 대중음악이었던 것처럼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국악들이 이 시대의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창작 국악 동요를 준비했습니다. 국악 동요제 수상작인 시름놀이를 감상해 볼 텐데요. 노래를 해줄 어린이들은 2024년 국악 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대상을 차지한 은설 아랄입니다. 이만기 강호동 아저씨도 깜짝 놀랄 무대를 보여준다고 하니 기대해 주시고요. 이 음악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되어봐라! 예이!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한 웅? 웅? 죽게 되고
1: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2: 금색 주파 거북 연령
3: 이 노래
1: 들어볼래?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얼굴에도 튀고 뭐 머리도 튀고 이럴 땐 집에 가고 싶습니다.
1: 요즘은 레드향 수확으로 바쁜데요.
2: 맛있다 야 달다.
3: 짜네.
2: 레드향 많이 먹으면 아들처럼 튼튼해져요.
1: 농사 엔잡러 차로 씨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경산
0: 튀고 뭐 머리도 튀고 이럴 땐 집에 가고 싶습니다.
1: 요즘은 레드향 수확으로 바쁜데요.
2: 맛있다 야 달다.
3: 짜네.
2: 레드향 많이 먹으면 아들처럼 튼튼해져요.
1: 농사 엔잡러 차로 씨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사과, 대추 등의 과수 재배가 발달돼 있고 양계와 한우 농가도 번성 중인데요. 차로 씨는 이곳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0: 엄마 오늘은 무슨 노래 트는데?
2: 아 트로트. 오늘 아빠가 좋아하는 트로트.
0: 트로트.
2: 예. 신나는 노래 오늘 아침부터 신나게 지내보라고. 새벽 정거장 한번 틀어보지.
4: 새벽 정거장.

0: 신나게 놀자 오늘. 우와 잘 노래는 거. 이게 뭐지 칸다 자는. 주인이 신나야 아들도 신나지요. 아이고 춥다. 움직이가면서 밥 먹으러 가라. 얘들아 오늘 신나게 놀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1: 내 성공이 좋아라.
0: 나 추워 간대.
2: 음악을 틀어준 후 다음 일과는 사료죽입니다. 철호씨는 아직 공복이지만 소들이 배고플까 서둘러 사료를 준비합니다. 어머머, 아무래도 넘어질 것 같은데. 아휴!
3: 아이씨, 난감하고 막
4: 터졌는데.
3: 괜찮아.
2: 좀 넘어지면 어떤가요?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처음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황했지만 이젠 웬만한 일엔 신경도 안 쓸 만큼 우사일이 많이 능숙해졌습니다.
5: 근데 이게 소는 언제 어떻게 키운 거예요?
3: 소는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 한국 들어와가지고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내가 많이 고픈가?

0: 입니다.
1: 계속 밥 먹을 때 보면 어때요?
2: 참 인생 편하게 산다 생각합니다. 나도 속았고 싶다.
0: 항상 게으를 틈 없이 부지런히 살다 보니 가끔은 소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고 하네요. 사료 주는 것이 끝날 쯤 어머니가 다시 우사로 오셨습니다.
3: 어제 설마 나 엄마도 지금 바쁘대. 빨리 와서 먹으래.

0: 먹어봐. 이거.
1: 와, 다 먹었다.
2: 아무것도 일하러 가자, 고마. 자, 일하러 가자. 고마, 가자. 또 가자, 일하러.
1: 고마. 너 가자, 안 돼.
3: 새참을 먹고 우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시간 전에 양수가 터진 소가 아직도 출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제 나올 거면 나올게요. 나오고 싶은데. 요 양수 터진 지 좀 됐던데.
2: 여러분, 부탁이 하나 해봐라고 정상이네. 그거 나온다. 이 사람. 영 5일 남아, 이제. 소가, 누보가 영 5일 남아. 땡겼는데 소는 크겠다고
1: 소가 크다니까 땡겨댔네니까 내가 보여
2: 지금 위에 나오잖아 소가
4: 저 새끼가 나오려고 하는 거야?
1: 네 근데 이게 양수 터진 지가 좀 돼가지고 못 놓으면 잡아 땡겨야 될 것 같습니다.
3: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데 영 불안합니다.
1: 그럼 저래가 숨 막혀서 죽었군.
2: 나오려고 하면 멀었다 이거.
5: 좀 보자.
6: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5: 저는 그런데 뭐 저도 아직 경력이 얼마 없어서 아버지 말을 최대한 들으려고 합니다.
3: 이젠 아예 힘도 못 쓰고 어미소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친 어미소를 도울 준비를 하시는데요. 송아지 다리에 줄을 묶어 당기려고 합니다.

0: 물렁뼈를 떼주면 이 딱딱한 발톱이니까 금방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1: 아직 상태가 좀 불안해 보여 송아지 곁을 떠나지 못하는 차로 씨. 이것저것 챙긴 후에야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어미소는 낳자마자 살뜰히 새끼를 챙깁니다.
0: 자기 새끼 위치를 파악을 잘 못하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걸다가 밟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새끼 놓고 초사는 옆에서 계속 봐야 됩니다. 혹시나
2: 그대 옆에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0: 네.
2: 저 밟아.
1: 다행히 괜찮은 것 같네요. 어미소가 초산이라 서툴지만 열심히 새끼를 돌봅니다. 철우 씨도 걱정이 돼서 보온등을 가져다 켜줍니다. 그런데 밤이 돼도 송아지가 여전히 일어나질 못하는데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켜보던 아버지가 송아지를 일으킵니다.
3: 왼발이 약간 뒤에가 불안해.
0: 일났네.
4: 나도 걸음을 잘 못 가져서.
1: 혼자 못 걸어서 아버지가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시는데요. 송아지 걱정에 아버지와 철호 씨 모두 밤늦게까지 우사를 떠나지 못합니다. 어미소도 송아지 곁을 지킵니다.

0: 사실 차로 씨는 한우 외에도 다양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복숭아와 샤인머스캣, 무화과 그리고 레드향까지 1년 내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품목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레드향 싸지.
2: 레드향 좋지.
0: 레드향 농사는 부모님이 5년 전부터 짓기 시작하셨는데요. 12월부터 2월까지가 수확 시기입니다. 총 600평, 1983제곱미터의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데 판매와 체험 농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1: 맛있다, 야, 달다.
2: 짜네.
3: 이거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1: 아, 맛있다.
2: 가자.
1: 저도 별로 새콤한 건 나이 드니까 새콤한 게 싫은데 달콤하고 맛있네요.
2: 자, 가자.
1: 아, 맛있다. 가자.
2: 가자. 8과짜리가 있는데. 응? 8과짜리가요.
1: 어떻게 아노? 8과짜리 있냐?
2: 너 말하다 안 돼, 간다. 무게 3kg 넘겠구만. 이게 지금 3kg인데.
1: 둘레 6개. 3부자.
2: 3.457.
1: 4.2까지 가겠다, 야.
2: 그래. 안 된다, 3.2.
1: 아, 안
2: 3.5, 3.5다.
4: 3.5? 안 돼. 네,
2: 3.5.
4: 어머님은요?
1: 3.7.
2: 가가지고 한번 재봅시다.
0: 과연 누가 맞을까요?
2: 저거 켜져 있는 거. 아, 딱 3.2 나와요. 3.1에서 딱 가겠다. 잠깐만요. 안 맞네. 3.2밖에 안 나오네.
4: 어머니 인간 저울이라면서요.
2: 어머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3kg는 넘는다. 나는 거죠. 엄마 3.2. 터졌다, 뭘 한다.
4: 어머니.
1: 네.
2: 3.2래, 엄마.

0: 많이 나는데요?
1: 아, 그런가요? 또
0: 울림이 있어요. 아, 그런가 끝이에요?
1: 아닌데. 한번더 다시 재보자. 그거 잘못된 거 아이가?
2: 응? 3.14. 정확하게 3. 정확하게 3.14. 야, 3.2 정도 나간다 하더라.
1: 무거운데 어째가 그러나? 좀 가벼워야지 되는데.
2: 저울이 잘못됐나?
1: 아니 그거는 그럴 수 없는데. 그 반나 밑바탕에 0인지 3인지 확인 했나?
2: 했다.
1: 아 그러면 아닌데 이 정도로 차이 나면 안 되는데.
2: 엄마 언제 바꿔서 간다니까.
1: 아, 그래서 그렇다고.
2: 그래 작은 거 바꿔서.
1: 무거운데 팔 아픈데 3.5 될 것 같은데.
2: 일을 많이 해서
1: 그렇다. 근데 3.1이 되나? 그러면
0: 팔 아픈 게 기준이에요 오늘?
1: 아니 팔에

0: 않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인지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냥 기분 나쁘더라고요.
1: 네, 집 와서 일을 못 하시네요?
0: 그 제가 야간형이고 아침형이 아니에요. 그 시골에는 아침형이 돼야지 저 적성이 맞는데 야간형이 되다 보니까 이 트러블 왔던 무슨
1: 애들 못 이겼다 싶었는데요. 아예.
2: 왜? 근데 맞아, 그건 진짜 맞아. 엄마 저거 무게는 진짜 정확해.
0: 예전에는 옛날 어르신들, 20년 전에 어르신들은 뭐 긴가민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정확하게 안 하면 안 되니까.
2: 응? 쉽지 않습니다.
0: 농사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보이소? 한 나무에도 보면 네, 뭐 식초도 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 다 할 수 있어요. 하포. 우리 엄마 오늘 따발총인데 따발총. 아버지한테 말 못한 거 오늘 레디형한테 다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조용한 것보다는 더 좋아요. 너무 또 조용해도 아버지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서 또 그래서 하품 나오고 어머니 있으면 또 너무 말 많이 해서 하품 나오고.
1: 중간에서 좀 힘들게 신청했어요.
0: 말을 잘 말
2: 쉽진 않습니다.
0: 사회생활 다 그렇지.
2: 네, 사회생활이랍니다.
3: 귀농 전 차로 씨는 일본의 한 자동차 기업에서 설계 일을 6년 정도 했었는데요. 갑자기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부모님의 권유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농사일을 배우며 농장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수확을 마치고 판매하기 위해 차로 씨가 레드 양을 들고 근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출발합니다.

0: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근교에 아시는 분한테만 파니까 아이고 내여 자연에 사는데 농사 지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하면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너가 아빠 얼굴 진짜 잘 나왔네. 삐딱삐딱해도 사진 한번 찍으면 멋지네 그죠?
1: 아버님 미우신가 봐요.
0: 예 맞아요. 말 잘 들으면 좋고 말 안 들으면 믿고. 이거 보고 많이 왔으면 좋겠네.
2: 아 이제 가자.

0: 현수막 설치를 끝내고 물건을 납품하러 로컬푸드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1: 오늘 카운터 아주머니 안 계시네. 아, 오 신아.
0: 오늘은 시식 행사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2: 제주도 주인이랑 비교도 하고 육식도 먹어보고.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진한 색이 있어야 달고 맛있고.
3: 안녕하세요. 그렇지. 내장 농사 짓는 사람인데 맛 좀 보고 가세요. 겨울에 에너지 듬뿍 비타민 C 최고입니다. 이 강에서 선생님도 한번 맛보고 가세요. 어르신 이거 맛 하나 보실래요? 레드향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4: 나오죠?
3: 새콤 달콤하답니다. 많이 새콤하죠? 근데 놔두면 달아요. 잡숴보세요. 아, 요거에 레드향이에요.
5: 아, 예, 예.
0: 시식 행사 덕분인지 꽤 많이 팔렸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그런데 송아지 상태가 아직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저서 못 먹네요. 안 먹어?
2: 매스턴 대장
1: 안 먹어?
0: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송아지가 걱정되신 아버지가 안아서 먹여봤는데도 제대로 먹질 못해서 우유병에 짜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미소도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우유 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 됐다.

0: 그 시각 어머니는 저녁 반찬으로 쓸 냉이 캐기에 한창이십니다.
1: 뿌리 길죠? 저리만 해도 뭐 대략 그러면
2: 여긴 밥을 많이 먹어.
0: 오늘의 저녁 메뉴는 냉이 된장국입니다.
1: 채소, 소고기, 닭이살.
0: 냉이 된장국은 아버지가 특히 좋아해 자주 끓이는 메뉴입니다. 된장국이 맛있게 익을 동안 이번엔 좀 새로운 메뉴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직접 농사진 레드향으로 전병을 구우려고 합니다. 쌀가루에 레드향 즙을 넣어 반죽을 합니다.
1: 레드향 껍질 말린 거.
0: 레드향 즙과 껍질을 넣은 반죽을 한입 크기로 부친 후에 레드향을 한쪽 올려서 반달 모양으로 노릇노릇하게 부쳐냅니다. 푸짐한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1: 말문해 아들. 네. 오늘 수고했다.
4: 이거 다 삼삼삼삼.
3: 싫다.
5: 지금 자고 고민 나가면 싫다.
1: 맛있지?

0: 간에 레드향 알맹이 들었다. 잘 보고 먹으래. 톡 터지면 그런데.
1: 아, 맛있다. 했나?
0: 응, 터지면 뜨겁대. 팍팍 튕기지?
2: 맛있네.
0: 진짜?
2: 뭔가 전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맛있어요.
0: 두가. 맛있다.
3: 가족과 맛있는 한 끼를 함께 나누며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합니다. 아직 이른 새벽인데 철호 씨가 다른 날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는데요. 영천에서 열리는 우시장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호 씨가 농사 외에 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가축 운송 일입니다. 근처 농장에서 의뢰를 받아 출하하는 소를 대신 우시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이 열리는 날엔 항상 이렇게 새벽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새벽 5시. 이른 새벽 소 출하를 준비하는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를 차에 태우는 건 꽤 위험한 일이라 지금부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4: 몇 번? 형님 번호 주시.
5: 세 번째.
6: 아, 오늘 찬스 마실 겁니다. 시간이 잘 되어라.
7: 급하게 한다. 장화도 안 되고.
6: 앞으로는 장화부터 딱 신나.
7: 예.
6: 니 장식은 정됐다. 양식이 봐야 돼.
5: 옆으로 가봐, 서로 옆으로.
6: 원인들이 가봐, 옆으로. 안으로 해가 들어가라, 그러면. 전체 가라, 진짜.
3: 생각보다 저항이 거센데요. 열심히 당겨보지만 차에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줄을 차에 고정하고 다시 소를 몰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천천히 차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한 마리를 태웠습니다.
5: 가자, 가자, 가자.
6: 아직까지는 애들이 돼갖고 아직 힘을 하려고 여령이 없어요.
8: 여령이 좀 부족해요?
6: 그래, 여령이 좀 빼라. 이게 짬밥이 좀 모자란다 이 말이지. 알아. 이런 소리 때문에 나한테 장난치고 쓰이듯이. 에이씨. 자, 이거 나와.
7: 맞습니다.
8: 괜찮으세요?
7: 네. 자주 있습니다. 집안 씻어야지.
3: 그런데 이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6: 아까 한 번 전 내다가 뜬다고 나면 넣지는 않았겠네. 소가 넣어.
3: 아우, 아직 네 마리나 더 실어야 하는데 소들이 흥분한 상태라 큰일입니다. 힘을 합해 열심히 줄을 당겨보는데요. 아까보다 더 저항이 거셉니다.

0: 들어갈까?
1: 아, 언제, 언제. 이제 갈 필요 없었네.
0: 야, 놈, 전락이 따오네. 금방 올라탑니다.
2: 어, 쓰레기네, 뭐.
3: 힘을 내서 다시 당겨봅니다. 정말 새벽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를 몰아 트럭에 태웠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2: 오늘 장화랑 가져가죠. 아,
0: 항상
2: 장화만 있었으면 이겼는데 암소 실린다 그래가지고.
3: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오시장 시작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0: 출발 전 큰 차로 소를 옮겨 태웁니다.
1: 가자.
0: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옮기려고 차를 바꿔 태우는 건데요. 아이고, 그래도 이번엔 수월하게 탔습니다. 소를 다 태웠으니 이제 한숨 났습니다. 철호 씨가 마무리 정리를 하고 차 밖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급해도 출발 전에 발은 씻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 자, 세 번째. 손가락 안 잘린 게 다행이다.
2: 조심해. 아이고, 떨리고 떨고.
3: 조심한 게 못해서.
2: 그래다.
3: 갔다가.
1: 맞다.
2: 잠깐만, 고래서 봐라.
1: 아빠 오기 전에 소독 다 줘야 돼. 이제 영천시장 거 우리가 맨날 늦게 들어간 거.
0: 어느새 해가 떴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하려면 진짜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1: 처음에 살 때부터 제작을 해서 산 차입니다.
4: 차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비용도 꽤 들었겠어요?
1: 새 차라서 비싸기도 비싸고 뭐 차도 좋습니다.
4: 이 정도는 차가 어느 정도 알아요? 뒤에 시설까지 다 하죠?
1: 뒤에 시설까지 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7,800 정도 줬습니다.
0: 30분 정도를 달려 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오늘 판매할 소를 차에서 꺼내 담당자에게 인계합니다.
4: 이제 가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경매 봐야 됩니다.
4: 아, 저 또 가야 돼요?
1: 네.
4: 잘 팔리는지까지?
1: 잘 팔리는지도 보고 제가 살 수도 있나 한번 봐야 되고.
4: 혹시 다른 소 살 수도 있나?
1: 아, 예. 제가 살 수도 보고.
0: 요즘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한우 사육. 아버지가 올해 소를 키우시다 정리하셨는데 다시 철호 씨가 작년부터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개체수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5: 기초와 저거는 혈탕혈탕이고.
6: 이 소는 짝배다, 철호의 짝배. 이쪽 배가 크고 이쪽 배가 작고.
1: 그죠.
0: 살만한 소가 있는지 부자가 꼼꼼하게 체크하며 찾습니다.
1: 맞네. 한쪽으로 쳐졌네.

0: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철호 씨도 열심히 경매에 참여하는데요.
1: 623 대승객의 43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0: 다시 390만 원을 입력하는 철호 씨. 과연 낙찰이 됐을까요?
2: 오늘 못 삽니다.
3: 너무 비싸요?
2: 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0: 오늘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또 사나운 소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부자가 나섰습니다. 식당에 왔습니다.
2: 아, 오늘 설날이라 떡국 나오는구나. 아, 그래서 신고 넣었어야 된다 그랬구나.
0: 새벽부터 고생해 온 몸이 떡국 한 그릇에 사르르 풀립니다.
2: 아빠가 다 버렸네.
4: 얼마 되지 뭐. 꽃 빼는 게 뭐 별로냐. 세탁기가 다 돌리긴데.
2: 가겠습니다. 정호야. 이정호.
0: 부자가 우시장에 가 있는 시간. 어머니는 저온 냉장고에서 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5: 저희들 시골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작은 소 뭐 400kg 이하짜리 처녀소 이런 거는 동네 친구들하고 한 번씩 이제 약속을 해가 10명이나 15명씩 해가지고 저 도살장에 가가 잡아가 와가 부분해가지고 갈라는 거를 이래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영상 1~2도에서 6개월 정도 말려서 육포를 만든 후에 구워 먹거나 반찬으로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좀 덜 마른 상태입니다.
5: 괜찮네요. 맛있어요. 그렇지.
0: 강아지 간식으로도 최고라고 하네요. 우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송아지가 걱정돼 우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2: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해가지고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지금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0: 따뜻하게 돌봐줬지만 상태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2: 송아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오후에 소이상 불러야 되겠다. 아.
6: 팀원장한테 연락해라. 한번 치료하러 오라 하지.
2: 아. 부를게.
0: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는데요. 이젠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수의사가 급하게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별일 아니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7: 상태가 많이 안 좋네.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8: 저게 심박수가 엄청 내려졌어.
2: 맞죠?
8: 아, 살찌는 살찌는 모르겠다.
2: 어제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오늘 아까 방금 와서 딱 보니까 막 갈락하길래. 이제 더 이상 죽이면 안 됩니다. 오래 너무 많이 죽어. 오래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익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이 탈수 현상이 심해가지고 이제 체내 있는 수분이 점점 말라 들어가면서 이게 혈관이 안 들어오고 죽습니다.
0: 잘못된 건 아닐까 어미소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수의사가 주사약을 준비합니다.
9: 뭐라고 뭔가요?
7: 영양제요, 비타민제.
2: 어제는 또 아침에 코에 땀 나길래 난 괜찮겠지 했더만.

0: 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 좀 상태가
0: 많이 안 좋아요.
2: 근데 자도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좀 조산에 있었거든요. 조산에 있는데 익하다가 살더라고요.
0: 아, 미숙아였어요?
2: 네. 근데 자도 이렇게 막 탈수가 심해하고 그때 내가 탈수제 많이 먹였거든요. 하루에 세 번씩 먹였었는데 양은 좀 송아지가 크길래 개안 캐치하는데 태어나서 저도 잘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리 막 갔거든요. 지구를 깔고
1: 다 끝난 거죠?
2: 네.
1: 송아지 아픈 거 보시면 어떠세요?
2: 가슴이 아프죠.
3: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도 이럴 땐 참 속상합니다. 그날 오후 송아지가 아프지만 우사를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요. 오후엔 또 다른 일이 있어서입니다. 차로 씨는 작년부터 액체 비료를 공장에서 많아 시간을 쪼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기회뜨게!
3: 액체 비료 살포를 시작합니다.
2: 지금 이제 이 뿌리는 양분들 까주고 다시 이제 봄에 새싹을 틔우고 이렇게 꽃이 필 때 그 힘이나 영양분을 채우는 거라서 그 영양분 채우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이 제일 바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농사 짓고 겨울에는 이렇게 또 다른 일을 하고

0: 똥물 맞으면서 고생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1: 별로 안 좋죠. 저는 그 안 하면 좋은데.
2: 네. 쥐! 쥐다! 쥐! 쥐!
3: 쥐네, 네, 네, 네.
2: 쥐네. 쥐다! 쥐 잡았다!
3: 어, 잡았다. 봐봐. 네.
2: 오. 쉥지.
0: 쉥지? 겨울에도 쥐가 있네?
1: 네.
3: 이게 여기 농업에 계신 분들 두더지 굴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근데 넣으면 굴 안으로 물이 쫙 들어가니까 두더지들이 숨쉬려고 난리가 나요.
4: 이름은 액체비료지만 사실 동물의 분뇨를 발효한 것이라 몸에 튀면 냄새가 배서 힘이 듭니다.
0: 이거는 뭐 좀 수입이 괜찮아요?
3: 나쁘지 않습니다.
0: 뭐 1년에 어느 정도 벌까요?
3: 1년에 뭐 그래도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0: 그게 얼마예요?
3: 한 1년에 한
4: 물이 됐습니다. 그날 밤
5: 소바나 소
4: 오랜만에 친구들이 농장에 놀러 왔습니다.
6: 이게 양고기.
7: 이게 양고기.
3: 네, 오늘 특별히 막년회라고 연말이 마지막이니까 1년의 마지막이니까 맛있는 소고기로.
8: 아, 죽이네.
7: 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네요.
9: 돈나.
4: 어? 화장실에 간다던 친구가 갑자기 차를 가지고 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10: 내 사랑 지은아, 처음처럼 변함없이 늘 사랑해. 결혼해 줄래?
3: 야, 남의 집에서 프로포즈 하는 사람 못 봤겠다.
4: 친한 친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하는 프로포즈라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9: 뭐야 뭐야. 오! 오!
7: 나와 결혼해 줄래? 아!
3: 키스.
10: 신청하시고. 오!
9: 멋있다. 멋지다. 오! 멋지다. 이야. 와! 멋있다.
3: 남자다!
9: 잘한다!
3: 와, 우리 집인데!
9: 잘 살게! 잘 살아라!
11: 행진 아이가 병신 끝나고
9: 그런데 약간 그런 와. 느낌이네. 야, 소도 축하한다, 소도! 야. 축하한다!
7: 잘 살아라!
3: 아, 죽이네.
4: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송년의 밤이 깊어갑니다.

0: 날이 밝자마자 송아지를 살피러 왔습니다.
1: 이게 또 생명이라 가지고 보면 좀 짠합니다. 사람은 아프면 아프다 말할 수 있는데 얘들은 말도 못하고 사람이 좀 다 챙겨줘야 하니까

0: 아픈 송아지가 어제 닝겨를 먹고 좀 회복됐거든요. 그래 이제 자기 새끼 이제 회복되었는 걸 점검하는 택이지.
1: 좀 남았는데 아버지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빼자고 힘들다 그랬는데 또 살아났네요. 기적이지.
2: 서로 씨가 열심히 보살핀 걸 송아지가 알아준 것 같네요.

0: 원래는 일본에서 주말에 할 게 없어가지고 시작한 팀인데 여기 오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1: 뭐 친구랑 너무 바쁜가요?
0: 네, 너무 바빠요. 뭐 쉬는 시간도 많긴 한데 근데 이 자전거는 한 번 타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좀 이렇게 시간 짬짬이 내서 하긴 좀 힘든 운동인 것 같아요.
2: 그동안은 자전거 탈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았습니다.
0: 너무 오랜만에 탔네.
2: 일본의 대기업을 포기하고 선택한 농촌 생활. 귀농을 통해 성공한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답게 부지런히 다양한 일을 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 철호 씨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0: 트랙터는 그냥 떠서 가면 되니까 이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바쁜 건 제가 하고 편한 건 아버지가 하고.

0: 달려라 활짝 도깨비 무.
1: 숙제나 해야지.
2: 호철이는 우울했어요. 이번 여름방학엔 바다에 꼭 가고 싶었거든요.
1: 너무 예쁘다. 나도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싶은데.
2: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1: 어디서 나는 소리지?
2: 호철이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어요.
1: 여기야 여기.
3: 우리가 데려다 줄게.
2: 세상에, 침대맡에 놓여있던 도깨비 인형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1: 너희들은 누구야?
4: 나는 멋쟁이 도깨비 깨비야.
3: 나는 깜찍이 도깨비 꾸비.
4: 가고 싶은 곳이 여기야?
3: 바다래.
4: 그럼 가야지.
1: 간다고?
3: 그럼!
1: 어떡해?
4: 도깨비 문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거든.
1: 도깨비 문? 그게 뭐야?
4: 나는 신통방통 도깨비! 도깨비 문을 열어다오!
3: 열려라 활짝! 도깨비 문!
2: 속옷체를 들어 속옷을 힘차게 두드리자 눈앞에 활짝 열린 신기한 문이 생겼어요.

0: 고쳐라, 여길 봐. 나는 동방통 도깨비. 도깨비배를 만들어다오.
1: 우와.
0: 이리 와, 같이 타자.

0: 여보, 우리 오랜만에 가족여행 갈까요? 바다로. 일은 조금 미뤄두고.
1: 정말요?
0: 그럼. 아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죠.
2: 고쳐라 잘했어. 솔직히 말한 덕분에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말이여. 네 논문 백발을 내가 한번 먹어볼까? 한 손으로 망치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오라를 메고 가는 청춘을 오라로 묶어놓은 돌 오는 백박어기를 어쩔 거나 노새 젊은 노라 들고 치면은 못 노느니라 노라도 넘어 험하게 놀면 들고 치면서 후회되는지 바쁠 때 이러고 한가할 때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모여 앉아서 거들던 거 그리고 도도다 보세. 내야 놀 보란 놈이 흥부가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건너갔지. 아 이놈이 거부가 되어버렸나? 참 강산지 개변이다. 야 이놈고야 흥부야 흥부가 저희 형님 소리 듣고 보선발로 뛰어나와.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야 이놈 흥부야 이 집 네 집이냐? 예, 제 집월세다. 그 집 참 집 좋다. 나하고 바꾸자. 형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모신 후에 여보 마누라 건너마을 형님이 오셨으니 나가서 인사나 드리시오. 흥부 마누라가 시수 왔단 말을 듣고 구박당하여 쫓겨나던 일을 생각하면 사지가 벌렁 떨리나 가장 명률 거역지 못하여 나오란디 흥부 마누라가 나온다 흥부 마누라가 나오란디 천일대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금다 돈지금나 쌀이 없나 은금 보화가 없나 노경 인삼이 없느냐 며느리들을 호사를 맞이시고

0: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절을 하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 홍보야, 네 계집 쫓게 하나 해볼거 지금 못게 미꾸라지가 용돼버렸구나. 홍보 마누라 들은 적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디 안성주기 동영질반 저는 소저구리 저 침지선 소머리 더 조루루루 버려놓고 꿈꾸렸다 오족파 대무 양강 당황이 얼기설기 속편에 먼저 정정편 주르륵역과 산비떡과 빙과 증빈 생초 놓고 조락관이 우침초 양 회가 저녁 공판 양편에다 흐려놓고 청단수단 잡히기며 이 잡지 도라지 때 낙지 연포 공지름에 가진 양지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수군비라리 녹두채 만난 작곡 주르르르 들어부 등두화로 백탄솥 부재질 활활 계란을 톡톡 깨 우딱지를 띄고 기대로 오라 꾹꾸르따 연계친 오도독 포도독 맥조리 땅 손등은디 세조마구 나무절을 들어라 고기 한정덕 복집어 만난 기름 간장 귀다 풍덩 뛰죠 아이고 숨 가쁘구라 화주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했소 시송님 박조나 약조나 한잔 드시죠 재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그냥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 홍보야 네게 집 이쁘게 끼부님의 건주가 한마디 시켜라
1: 아이고
0: 홍보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 여보세요 시송님 여보 여보 아주 어머님 재수 들어 권주가 어른 법 고금 천지 어디가 보았소 시선기면 감춘이라 나도 나른 쌀과 돈이 많이 있어 전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엉뚱서란 지구하고 온다던

일을 박수기 들어도 못 이겼어. 거기 실수 어서 가시오. 속을 채디면 무엇을 내 집에 왔소. 안 가려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0: 야, 이 농부야. 네 계집 못 쓰겠다 버려라. 내가 당장 세장가 보내주마.
1: 아, 지금 그래.
0: 그런데 농부야, 너 삼강 오륜 아냐? 아, 형님이 더 아시지. 아우인 제가 더 알겠습니까? 자고로 형만한 동생 없는 법이요. 삼강 오륜 알 것 같으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죽을 일 있으면 네가 죽고. 네가 죽을 일 있으면 그것은 네가 죽어버려. 어째서 그러냐? 나는 이 집안의 장손이라 손형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그런 말이거든. 야, 이놈 홍보야. 저 홍보에 빌건 거 무엇이냐? 아, 예. 그거 화초장 올시다. 그 안에 뭐 들었냐? 흥금보가 가득 들었습니다. 흥보야, 그건 나 주라. 형님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딱 지어놨습니다. 그럴 것이다.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냐. 내가 너를 어버 키우느라고 내가 등짝 물려줬다.

초짜 장짜 옵시다. 식자는 여성 유식한 차라고 짜짜짜 했었네. 한 줄로 촥 읽어보러 화초장 옵시다.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들어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장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간장 된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구둘장 송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초장화 장화초 장초와 화장초와 아니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닭가 보여서 내가 못 살겠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태어그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 우르르 쫓아나가서 영접하는 게 도리골세. 자 이 부동이 웬일인가. 딸랑이 사람 조망어다. 돌보마누라 나온다. 돌보마누라 나와.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감사합니다.

팔십일뱅의 손을 점지하고 석승의 복을 빌어 물복일랑 흘러들고 우렁복은 세어들고 인복은 걸어들고 적재비복은 뛰어들고 쥐복은 숨어들지.

거지 황금줄이라. 닫은 듯 여름 문을 열은 듯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 독반에 진주 담은 듯 병반에 물 떠놓은 듯 밤이면은 불이 밝고 낮이면은 물이 맑고 비단에 숨결 같고 한강수 물결같이

0: 되어봐라! 예히!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연
5: 이 노래
6: 들어볼래?

0: 지금처럼 신곡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속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제 여기 댄스 페스티벌 시드
1: 아.
0: 그것도 몇 년 만에
1: 네네네.
0: 그동안 공연 예술이 스톱됐었잖아요.
1: 코로나 때문에.
0: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하고
1: 아유.
0: 그래서 그렇게 제주에서 네. 그냥 뭐 조용하게 지내고
1: 있죠. 아 근데도 오늘날까지도 무용에 관한 그런 일을 꿈꾸고 계시고.

0: 다 잊어버리고 있죠.
1: 네네네. 예. 춤추는 걸 저는 선생님과 말씀 동안에 수 한 번도 안 쉬는 것 같아요.
0: 근데 항상 쉬고 있는 걸 의식하고 있어야 돼. 호흡을.
1: 하, 이게 또 되게 어려운.
0: 그거 일이. 의식하고 있고 내가 딴 생각 안 하는 거. 망상 뭐 어떤.
1: 근데 자유라는 그 말이 진짜 딱 어울리는 그런 삶입니다. 최근에 무용가 50주년을 기념하는 자서전 에세이 생애 마지막 날까지를 펴내셨습니다. 세계적 명상가 홍신자의 인생 수업이라는 부제가 담겨 있던데 이게 인생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습니까? 예.
0: 제가 80을 이렇게 넘게 살고 예. 또 그냥 평범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대로의 어떤 지혜와 또 그런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야, 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예. 그러는 것이 이제 그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지 않으면 놓쳐요.
1: 맞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그런

0: 생각이 몸보다는 생각이 어디에 매여 있지 않나 그걸 항상 체크하죠. 어딘가 매여 있다. 매여 있다는 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오케이.
1: 거기서 스탑.
0: Go away.
1: 야, 선생님께서 평생 추구하셨던 자유. 사전적 의미와 자유인으로 사시는 선생님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추구하셨던 자유. 사전적 의미와 자유인으로 사시는 선생님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진정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0: 예, 진정한 자유인은 이제 앞으로 나올 책에도 강조하는 게 있지만 항상 here now, 지금 이 순간.
1: 네. 예. Here now.
0: 예. 미래, 내일도 아니고 이따도 아니고 과거, 어제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깨어있어야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딴 생각에 빠져갖고 완전히 망상 세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자유, 뭐 명상 뭐 이게 다 지금 here now 여기에 있어라. 왔다 갔다 위아래 이렇게 하지 말고

0: 뭐 옷도 갈아입고 뭐 이런 굉장히 그 에반가르드한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냥 두려움이 없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남이 하는 거 아 저렇게 하면 좋아 보인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했다가는 제가 홍신자가 지금 없죠.
1: 그래도 데뷔 무대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조금씩 인정을 조금 안 돼서 네네. 큰 데뷔는 아니라도 네네. 인정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과감하게 했죠.
1: 근데 이제 데뷔 공연 재례는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가족사가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들었거든요.
0: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원동 팀이 돼가지고 네네네. 한 거죠.
1: 어떤 이야기가
0: 그때
1: 남겨있습니까?
0: 이제 좀 언니가 있었는데 네. 젊은 나이에 갔어요. 아, 그래서 그게 좀
1: 남겨졌군요.
0: 안타깝고 또 그걸 배경으로는 한국사의 여인 여인 남전역이 어떤 그런 게 함께 함께 이제 곁들여지면서 아 이니시 처음 그건 그거였지만 이것저것 다 한국 여인사의 표현이었죠. 슬픈
1: 가족의 얘기로 우리나라 전체 얘기를 대신 하는 거군요. 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20회 이상 공연할 정도로 주목받은 작품이고 서울 공연에서도 매진 사례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1970년대면은 이게 관객들도 상당히 보수적일 때 아닙니까?
0: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좀 억압된 시기였잖아요. 장발도 안 되고
1: 안 되고 미니스커트도 안 되고 뭐 다 그럴 때죠.
0: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그냥 숨통이 터진 거죠. 또 광고에 획기적으로 센세이션하게 예. 천의명의 상륙 뭐 막 하니까 이건 또 뭐냐 하고 다 학생들이며 이야. 전부 다 왔죠. 물론 뼈가 맺은데 그랬지만 그게 하나의 그냥 숨통이
1: 터지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관객들 눈빛을 보면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어? 나 숨통 여기서 터뜨리고 간다.
0: 제가 그때 무대 위에서 곡도 했지만 네네네. 또 옷도 갈아입고 네네네. 거의 누드로 갈아입고 네. 또 뭐 곡도 하고 뭐 이것저것 충격적인 걸 많이 했죠. 저는 그게 필요해서 했지만 뭐 일부러 충격적인 걸 노린 건 아니지만 네네네. 제가 자연스럽게 팔로우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전공을 바꾼 사람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몇십 년 전에
1: 전공을 어디서 어디로?
0: Right. 그러니까 다른 뭐 경제를 했다 네네네. 이과를 하다가

0: 미국은 그 다시 2년 후에 75년도 그 공관사에서 초대를 했었죠. 그래 첫날은 홍신자의 무용이었고 또 그때 국립극장에서 예. 두 번째는 세계 현대음악제 거기서 제가 이제 그동안 혼자 연습해온 보이스 트레이닝을 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의무용이라면 좀 말이 그렇지만 익스페리멘탈한 그 작품을 하려면 때로는 소리도 필요하고
1: 그럼요. 그것도 무용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0: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해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뉴욕에서도 뭐 스튜디오 같은 데서 콜라보 했지만 한국에 와서 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 황 선생님한테 보이스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한국 악기 한 하고 그 본인이 하고 싶다. 뭐 좋고 제가 보이스는 네. 저는 이런 걸 하고 싶다. 또 황 선생님 그러면 거기에 또 맞던 자기 나름대로의 네. 가야금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거죠.

0: 한국의 로봇과 들어온 것은 5, 6년 전쯤. 아직 로봇을 주력으로 할 만큼.
1: 아니, 근데 황병기 선생님 작품 색깔과 조금 달랐어요.
2: 전혀 달랐죠.
1: 예.
2: 전혀.
1: 어떻게 그런 작품을 이제 제안하시는지.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완전히. 완전히 딴 세계
1: 네.
2: 작품이잖아요. 이 보컬이.
1: 네네네. 네, 네.
2: 그리고 그 내용도 뭐 울고 웃다 네. 뭐 뭔가 다 나오니까 아 옛날 그런 식으로 가야 그럼 할 수 없죠. 새로운 걸 해야지.
1: 예. 근데 이거 오 저는 이제 새벽에 들었는데 머리가 쭈뼛쭈뼛했는데요. 그 당시 선생님께서는 이제 소복을 입으시고 이제 앉아서 목소리 연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 너무 무섭다고 관객이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2: 예, 그랬대요. 저는 모르지만 네. 듣다가 못 듣겠다고
1: 와.
2: 미쳤다고.
1: 예. 근데 그거를 이해하신 관객분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2: Right, right, right.
1: 예. 참 놀랍습니다. 이후 황병기 선생님과 이제 여러 작품을 하게 되는데요. 현대무용과 한국 전통음악의 만남이죠. 50년 전에 이미 시대를 앞서간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두 분의 만남이 어떻게 두 분이 서로 통하신 거죠?
2: 그랬죠. 아니 우선 그 제가 처음 와서 공연할 때
1: 네.

0: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1: 그걸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0: 예, 그거 그럴 수도 아니지만. 있지만 또 죽고 또 예. 태어난다.
1: 입을 위해서 그 제목 자체가 상당히 전 충격적이에요.
0: Right, right. 예. 저도 입을 위해서 춤추니까 편해요. 좋아요, 좋아요.
1: 예. 근데 공연 시간이 약 1시간 정도인데 60분 동안 혼자서 온몸으로 메시지를 전하신 거잖아요. 체력적으로는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0: 아, 입으로 해서 추니까. 이런 데 서서 뭐 도시

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죽음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이 또 다른 통로, 삶으로 가는 통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어떤 대비들을 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곡소리,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곡소리와 또 그것들을 초월해서 새로운 또 지경으로 향하는 홍진아 선생님의 어떤 웃음소리 그런 것들을 대비를 좀 시켰던 그런 지점들이 좀 인상 깊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진자 선생님께서 뭐 워낙에 자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언급도 하셨고, 그리고 삶의 어떤 태도라든지 자세도 그 자유로운 상태에 대한 집착,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그런 주위의 억압이라든지 어떤 그런 삶의 일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따졌을 때는 세계 1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인생낭독인 오늘은요, 온몸으로 자유를 노래하는 한국 1세대 전임의원과 홍진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32에 이제 무용가로 데뷔하셨는데요. 근데 대학 전공은 영어 영문학과예요. 무용가의 길을 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따로 있으셨던 거예요?
1: 저는 그때 한국에서 뭐 가서 배울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은 가고 싶 가야지 하니까 영문학을 했죠. 미국 가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내 가슴으로 딱 가슴을 치는 이런 필드가 없는 거예요. 다 뭐 이런 그 성공 뭐 메터럴 뭐 이런 거 다 연결돼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서치를 하다가 이제 무용을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아무 이제 무용은 그 나이에 아무 보장도 없고 뭐 웃긴다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고 그거 왜 그런 쓸데없는 드림을 하냐 다들 반대했지만
0: 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 그랬지만
1: 예, 근데 저는 다른 게 오는 게 없었어요. 춤을 본 이후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더라고.
0: 예. 근데 서른둘이라 그러면 결코 어리거나 젊은 나이는 아닌데요. 이제 예술가에게 있어서 살아왔던 배경이나 환경은 이제 작품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1960년대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나실 정도면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1: 저는 6.25 때 10살이었으니까 그 비극을 많이 봤잖아요. 네. 또 당하고. 그리고는 탈출이다. 그 길은 탈출이라는 건 오직
0: 유학
1: 가는 거다.
0: 근데 뉴욕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0: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에 대해서 탈출하겠다는 생각도 하기가 힘든 때 아니에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이제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또 알윈 니콜라이 그 사람 문화에 들어가면서 1970년대 당시 한국에서는 생소했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아방가르드적인 작품을 많이 선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뉴욕에서 보낸 시간이 선생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런 시간이죠.
1: 예, 그렇죠. 뉴욕이 없었으면
0: 네.
1: 달랐죠. 처음 춤을 보게 된 것이 그분의 네. 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뭐 춤이라는 춤은 다 봤고 연극이라는 연극은 다 봤지만 예. 그분의 그런 무슨 심플한 테크닉 그런 이제 스튜디오가 열린 데가 있었어요. 오픈된 그러니까 전문학교 같은데 그래서 쉽게 얻어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가서 시작할 수 있는
0: 있었어요. 예.
1: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게 됐고 네. 예, 거기에서 그 2년 과정인데
0: 네, 네.
1: 그 수업이 굉장히 오픈돼가지고 꼭 전문가 아니라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만난 거죠.
0: 그 니콜라이 선생님도 홍신 자신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다. 근데 뉴욕 생활 중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1: 많죠. 예. 그 일일이 다 어떻게 얘기해요?
0: 아, 그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한
1: 그래도 가지만. 이제 뉴욕이 치열하잖아요. 살아남기가.
0: 예. 예.
1: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잡도 뛰면서
0: 네, 네, 네.
1: 또 공연들도 보면서 또 트레이닝도 하면서 뭐 잠은 뭐 몇 시간 자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다람쥐 같이 그때 뭐 웨이트레스도 했고
0: 아, 웨이트레스
1: 그래서 주문을 잘못 받아갖고 맨날 긴장 이게 발음이
0: 예.
1: 뭐 프렌치 프라이 하면 프랭크푸르트인가 뭐 하여튼 이게 그래 실수도 하고 맨날 이게 뛰었죠.
0: 이게 미국에는 워낙 다인종 그 사회니까 그러면 또 하겠습니다.
1: 그리고 또 이제 발음 그 슬랭들이 많으니까
0: 네, 슬랭.
1: 이게 발음이 정확지 않을 때도 많아요. 네.
0: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무용가로 인정받으시면서 활동하시다가 자 1976년 인도로 가서 세계적인 명상가 라즈니스 만디르의 제자가 됩니다. 이게 인도로 떠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1: 제가 뉴욕에 있었는데 그렇게 인텐스하게 살고
0: 네.
1: 또 성공이라는 것까지 취했다면 좀 그렇지만
0: 네, 네, 네.
1: 뭐 공연을 할 때마다 뉴욕 타임스에서 써주면
0: 네.
1: 성공한 거죠.
0: 네, 네, 네.
1: 그 뉴욕 타임스 한 번 나오면 이제 리타이어한다는 사람도 그때 있었어요.
0: 맞아요. 예.
1: 아 그런데 그 뭐 매번 나오니까
0: 예.
1: 이야 이 정도면 뭐 내가
0: 성공했네. 이렇게.
1: 뭘 또 계속 하냐? 그 다음에 세계로 가자. 그 다음은 뭐냐? Who am I? 나는 어디서 왔을까? Why? 뭐 why 이게 모든 게 why 왜 이러냐? 그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근원 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걸 찾자.
0: 야.
1: 다 버리고 이제 전부 훌훌 벗고 뉴욕을 옛날에 왔듯이 다시 떠나는 거. 네.
0: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근데 이제 라즈니스의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 제자라고 들었습니다.
1: 제자가 많았어요.
0: 아.
1: 500명 이상. 그럼 매일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
0: 그 인도에서 사실 때 그때 얘기 좀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어떤 명상을 하고
1: 예, 어떤 삶을 인도는 이제 저는 인도에 가면서 비행기 내려서
0: 네.
1: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아 인생이 일루전이구나.
0: 아 일루전. 예.
1: 그냥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 이렇게 살아 있는데 이것도 내가 환영 속에. 또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0: 이게 일류전이라면 환영이라면 나는 또 뭔가 뭐 이런 걸 깨닫기 위한 네네. 그런 이제 고행이 시작된 거죠.
1: 그 인도에서 몇 년간?
0: 3년.
1: 3년. 와. 자, 3년간의 인도 생활이 끝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요. 예. 현대 음악의 거장 존 케이지 또 백난준 선생님과 협업하면서 그들의 음악을 그냥 수용했다기보다는 동양적인 감수성과 철학을 작품에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네 개의 벽.
0: 인도에서의 수행.
1: 수행.
0: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묻어나는 거죠.
1: 여튼 그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시면서 그 경험 자체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끌어내시는 홍지자 선생님입니다. 먼저 네 개의 벽은 어떤 작품이죠?
0: 네 개의 벽은 제가 존 케이지를 존경했고 그분 음악을 좋아했고 그분 자체를 굉장히 그 구루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네. 있었을 때인데 마침 이제 그분의 작품 4월 네 개의 벽이라는 그냥 흰 건반으로 된 1940년대 44년 작품 이 양반이 처음 그 작품을 쓰고 이제 자기도 몽크가 되겠다 결심을 했었어요. 이 양반도 그걸 그게 마지막 그
1: 마지막 작품
0: 그때 그 시대 그러니까 전환이 이제 오기 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품을 이제 그 올리기로 한 기획하기로 한 아시아 소사이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안무가 무용가를 찾다가 이제 저한테 와서 어떠냐 그래갖고 이제 음악도 들어보고 또 그 피아니스트 마가렛 단이라 그때는 유명한 지금도 유명하죠 그분이 치는 것도 듣고 그래서 자신이 없지만 해보겠다 기회다 괜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오케이 한다 그래서 이제 케이지도 만나게 됐고 리허설에 자주 오셨고 동작을 이제 하는 걸 좋아하셨고 음악에 대해서 치는 거 불만이 많으셨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가깝게 되면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뉴욕에서 이제 센세셔널한 그런 호평을 받았고 그래서 좀 투어도 다니고 케이지하고 같이 여기저기 하게 됐죠.

0: 걸로 보내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에 다 이거다 저거다 뭔게 정해진 게 없는 거죠. 다 자기의 현재 의식이 슬프냐 기쁘냐
1: 기쁘냐.
0: 여기에 따라서 돌도 슬퍼 보이네 아름답다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웃는 돌 웃으면 좋잖아요. 또 돌도 이 무용단 뉴욕에서 돌아와서 이제 뭔가 또 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내가 다 나의 퀘션이 끝났다. 뭐라 그래.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는 또 없고. 그러는데 이제 무용단이나 만들어서 또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Laughing Stone Dance Company. 그래가지고 세계를 투어했어요. 세계. 남미서 유럽은 뭐안간 데가 없죠. 차이나는 최초로 현대 무용이 들어간 저의 그룹이
1: 그게
0: 89년도,
1: 최초예요?
0: 89년. 예.
1: 89년도가. 와.
0: Anyway, 아니,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기자 인터뷰하면, Laughing Stone, 무슨 의미냐고, 이름이 참 좋다고. 그래서 또 그거 다 설명해야 돼. 그러면 이게 번쩍 뜨이잖아, 철학적이고. 다 좋아했어요, 그 이름을.
1: 래핑스톤 웃는 돌이라는 세 글자는

0: 일리 가면 아무 놀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시골로 아주 시골로 갔죠. 길도 없고. 아 그런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뭐 찾아와요. 어떻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오는 사람 내쫓을 수도. 네. 죽산 축제나 하자. 축제 때 모두 와라. 네. 그래가지고 축제를 하게 됐죠.
1: 근데 이 시기가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최고 전성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죽산은 선생님 인생에서 또 뉴욕, 인도만큼이나 특별한 어떤 장소가 아닐까 맞습니까?
0: 뭐 다 특별하죠. 다 특별한데 네. 거기서는 이제 많은 이제 사람과 만났죠. 축제를 했으니까 네. 그 시골에서 몇십 명이나 뭘까 뭐 오지 말라고 핑계로 이렇게 조그맣게 안 할 수는 없

0: 그리고 2010년도 제주도 결혼식의 주인공이죠. 아, 신랑 베르너 사세.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1: 어떻게 만났나요? 예. 그건 뭐 우연이죠. 뭐. 그 노원님이라고 네. 독일에 그 독일에서 그림으로 성공하고 대학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같은 독일의 대학에서 베르너 사스하고 같은 네. 교수님이었다가 이제 이 양반은 한국으로 먼저 왔고 그 양반은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전시 네네. 했어요. 근데 현대화랑에서 네. 그분이 전시하는데 네네. 저도 원래 그분을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이 사스도 대학교 동료니까 오. 그래서 가서 만나갖고 거기서 이제 소개도 받고 네. 자연스럽게

0: 당시에 이제 2010년도 그 당시 결혼식 청첩장이 되게 화제인데요. 그 제목이 Love is Play. 두 분의 결혼을 동행 취재한 생생한 기록을 보면 이제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데 플레이란 단어가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도 여러 뜻이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고 또 아직도 두 분은 Love is Play 중이십니까?
1: 그러니까 Life is Play요.
0: 네.
1: 인생도 하나 놀이로 네. 살아야 되죠. 네. 모든 것이. 근데 괜히 심각한 거죠. 뭐 심각할 게 이렇게 있어요.
0: 그거는 이제 다 심각한 내용을 다 넘기신 나이니까 그렇게
1: 너무 모든 게 너무 심각해요.
0: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두 분은 아직도 심플하고 그런 거를 추구하고 계시는군요.
1: 우리는 그냥 아이들 같이.
0: 아이들 같이. 네.
1: 플레이.

0: 근데 최근에 일상을 적은 글 중에서 손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영락없는 손자 바보시라면서요?
1: 아유, 우리는 1년에 한 번 만나죠.
0: 네.
1: 지금 미국에 네네네네.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뭐 자기 그 할머니, 할머니니까 할머니가 둘이잖아요. 친할머니가 있고 외할머니. 그러니까 이게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런 말은 모르니까 신자 할머니. 또 그쪽은 주디 할머니.
0: 아, 근데 신자 할머니하고 불릴 때 기분이 어떠세요?
1: 어, 좋아요. 플레이. 위 플레이.
0: 그리고 너무 너무 깨무너지고 싶을 것 같아요. 야. 그 손주가 주는 기쁨이라는 게 또 대단하죠.
1: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가끔 목욕탕 가잖아요. 그래 애들이 많이 조그만 애들 많잖아요. 걔들 쳐다봐야 맨날 노는 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0: 예, 아 그러십니다.
1: 예.
0: 선생님이 쓰신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 죽음, 자연입니다. 2020년에는 실제로 바닷가에서 장례 퍼포먼스를 하셨죠?
1: 제가 80이 되니까 이제 가라 될 나이 같은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장례를 빨리 하자. 장례, 나의 장례. 누가 그때까지 내가 갑자기 가든지 뭐 그럼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 장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거 다 좀 주고 내 장례는 내가 한다.
0: 내가 한다.
1: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명 불러와가지고 장례 거행했죠.
0: 그 기분이 어떻던가요?
1: 아, finally going home. 집으로 가는구나. 고향으로 가는구나. 굉장히 peaceful. 거기 본 사람들 내 관에 들어가고 배 띄우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처음 봤다고.

잘려 보면서 오늘은 내 39살 생일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눈동자였어.

0: 그동안 이제 춤인생 40년, 45년 지내오시면서 이제 그때마다 특별한 공연을 하셨습니다. 올해 혹시 50주년을 맞이해서 공연이나 또 작품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신지요?
1: 그냥 이번에 뭐 다들 50주년 뭐 크게 하잖아요. 네. 전 뭐 꼭 50주년 그 크게 하자 이런 거보다는 내가 올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 그 자유로운 변명 그것도 중국에서 이제 번역돼서 나왔고, 아. 예. 또 이번 이 책 그 또 나오고 또 공연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현재 나의 50주년 널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0: 앞으로 몇십 주년이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마다 공연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몇 해 전부터 식사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혼자서 조용히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잠깐의 여유와 휴식. 이게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쉼표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진정한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1: 네, 그럼 life in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참석자들의 수만큼 여러 장을 그려가지고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나귀를 타고 좀 늦게 오시는 분이 있죠. 항상 저렇게 지각생들이 보입니다. 처음 만났던 그 20년 전

기회도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멋진 그림이 있는데 제일 위쪽에 표제, 제목이 들어갑니다. 희경로 방회도라고 되어 있죠. 예, 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갖는 장면이 그 밑에 그려지고 그 아래에는 참석자들의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관직, 품계, 이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저분들이 어떤 이유로 모임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사연을 글로서 기록을 했던 것이죠. 아주 완벽한 기록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 기록을 보면 1567년 연도가 나옵니다. 언제 했느냐? 1567년 누가 했느냐? 좌목에 나오는 다섯 명의 관리들이 무엇을 했느냐? 방회라고 하는 과거 합격 동기생들의 모임을 어디에서? 희경루라고 하는 누정에서

한 400년 전 그림으로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우리 400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0년 전 그림으로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우리 4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아주 좋아했던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이상적인, 우리가 이제 시대 양식이라고 부르는데 한 400년 전 유행했던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개회도인데요. 이 개회도도 바로 말씀드린 그런 양식을 취하고 있죠. 강변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조 관원들 모임인데요. 역시 아래쪽에 소나무 두 그루가 딱 들어있죠. 아, 이게 그 시대 화풍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모임의 장면 세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왼쪽에 한 8명 앉아서 이제 모임을 갖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나귀를 타고 좀 늦게 오시는 분이 있죠. 항상 저렇게 지각, 오른쪽을 보시면 1586년에 그린 건데요. 역시 소나무가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경물이 집중되어 있죠. 왼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그림에서 차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소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이 왼쪽 언덕에는 소나무가 없어요. 자세히 보실까요? 오른쪽은 늘 그리던 투식대로 그린 겁니다. 소나무를 넣어가지고. 근데 왼쪽은 그런 투식과 형식을 떠나서 실제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은 실경을 그린 것이죠.

곳이 아니었겠나 이런 추측을 하고 제가 저 언덕을 한번 찾아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 언덕을 찾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또 한강변에 언덕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단서가 그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언덕 건너편에 조그마한 섬처럼 보이는 게 있죠. 섬입니다. 그래서 한강에 섬은 몇 개 안 되니까 건너편에 조그마한 섬처럼 보이는 게 있죠. 섬입니다. 그래서 한강에 섬은 몇 개 안 되니까 그 섬을 찾아가지고 그 섬 주변에 저런 아름다운 명소가 있었나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 섬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아, 이 섬이 말이죠. 옛날에 있던 섬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요. 섬이 아닌 것들이 지금 섬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밤섬, 또 선유도, 그죠? 예. 그런 섬들. 야, 이 섬에도 어떤 역사적인 변화가 많았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저 그림 속에 보이는 섬과 이 그림 속에 보이는 이 언덕, 이걸 한번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강변으로 나가서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람선도 타보고 강변도 거닐고,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지하철 속에서 저 언덕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언덕일까요? 바로 절두산 성당이 있는 절두산이라는 저 언덕이었습니다. 옛날 이름이 잠두봉이었습니다. 누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예. 그리고 저곳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았냐 하면 저 주위에 살던 새들이 하도 사람들 소리가 시끄러워서 둥지를 버리고 떠났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명소였습니다. 옛날 기록 하나 보겠습니다. 세종실록에 이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 사신들이 오면 가장 먼저 데리고 가는 곳이 저 잠두봉이었다고 합니다. 저기서 이제 한강을 관망하고 내려와서 이제 배를 타고 유람 코스로 이어졌던 것이죠. 실록에 보니까 사신들이 저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이 풍경을 바라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곳은 우리 북송대 소동파가 논의했던 적벽과 다름이 없는 풍경이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명소죠. 그래서 이곳은 조선의 적벽이다.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시선 속에도 이 풍경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나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저 성당으로 찾아가서 이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건너편에 섬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갔더니 나무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성당 테라스, 저 꼭대기는 좀 위험하고 저 테라스 쪽에 가서 본다면 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순교 기념관이에요. 아, 저는 막 온몸에 전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그림 속에서 그토록 찾고자 했던 섬이 바로 제 눈앞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 건너편에 섬처럼 보이는 게 있죠. 예, 클로즈업을 하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밝혀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이는 언덕은 말씀드린 잠두봉이고 저 섬은 선유도고 이건 제2한강교 만들 때 모습입니다. 저 끝에 선유도를 이 다리가 관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 속에 잠두봉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왼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두고 경물의 방향과 각도와 위치를 고려해 보니까 이건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념 속의 산소화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이 지명을 찾아서 이건 정말 소중한 우리 조선 초기에 실경산소화다 하는 걸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선유도, 오른쪽 그림 속에 보이는 섬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잠두봉, 선유도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400년 전 풍경이고요. 개외도를 통해서 이제 밝힐 수 있게 된 우리 서울의 명소이자 또 유서 깊은 역사의 장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선유도는 겸재정선이 또 저렇게 진경산수로 그렸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부자들의 별장도 있고요. 또 고기 잡는 어부들의 가옥도 보입니다. 저 모습이 제대로 남아있었다면 지금 우리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한 270년 전 그림이고요. 왼쪽은 500년 전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겸재정선이 진경산수화로 그린 겁니다. 왼쪽에 잠두봉이 보이고 건너편에 선유도가 보이죠. 아마 이곳은 옛날 양화 나루터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아마 양화 나루터의 랜드마크가 아닌가 하는 풍경이 바로 이 풍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지금 선유도의 모습입니다. 생태공원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사진은 70년 전, 그 왼쪽은 100년 전, 오른쪽 위에 사진은 300년 전, 그 옆에는 400년 전, 500년 전 모습입니다. 어떤 경관을 그림을 통해서 그 경관의 변화상과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죠. 그래서 저런 모습과 기록과 또 현장과 이런 것들이 개외도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우리 시대의 콘텐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수화의 역사에서 정말 화가들이 우리나라의 풍경을 보고 본대로 진솔하게 그린 그림은 18세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

보시면 아, 이곳의 역사와 또 어떤 그 전해져 온 내력이 그림 속에 또 이런 사실이 있구나 하는 걸 아주 흥미롭게 또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동관의 만남을 기억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동관은 같은 관청에 근무하는 동료 관원들끼리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그림은 총마계회도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고 저 총마라고 하는 것은 사헌부라는 관청에 근무했던 감찰관료 24명을 얘기합니다. 사헌부는 지금 얘기하면 감사원,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파워 있는 요직에 있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헌부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자리가 사헌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이 그림은 400년 전 세종로를 그린 거고요.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이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그 자리에 지어져 있던 사헌 개울이 하나 지나가고 있죠. 저게 이제 인왕산, 백악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저곳을 지나가지고 이제 청계천으로 합류되는 그런 모습을 또 100년 전 세종로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비롭죠. 그리고 저기에 보면 작은 개울이 하나 지나가고 있죠. 저게 이제 인왕산, 백악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저곳을 지나가지고 이제 청계천으로 합류되는 그런 모습을 또 그려놓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감찰 24명의 이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저걸 연구하려면 저 24명의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하다가 이정회라고 하는 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아주 결정적인 자료를 갖고 계셨어요. 오른쪽은 이정회가 가지고 있던 계회도였고요. 저분이 살았을 때 남긴 기록들을 후손들이 이렇게 송간선조 실기라고요.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송간은 저 이정회란 분의 호가 되겠습니다. 저 기록 속에 연보라고 해서 이정회의 그 어떤 삶의 내력을 1년 단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연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실물로 보고 계시는데 저 위쪽에 보니까 중국 연호를 썼죠. 만력 19년, 1591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회 50세 때 2월 달에 설총마계회, 총마계회를 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저 2월 달에 계회를 열고 만들었던 계회도가 바로 오른쪽 계회도가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약간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저 오른쪽에 2월 4일 신미라고 적어놨죠. 날짜가 나옵니다. 2월 일기를 제가 찾았어요. 자, 그러면 저 일기장 속에 1591년 2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찾아본다면

초기에 이제 금군별장 구선복이라는 사람을 대체해서 세 명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점을 하나 찍었죠. 저게 이제 영조대왕이 저 사람을 낙점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바로 관직에 임명이 된다는 거죠. 저런 낙점을 받는 걸 이제 망수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점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 하루 쉬고 12월 24일 날 숙배라고 합니다. 숙배는 이제 왕을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고요. 그걸 마치고 나면 이제 서경이라고 해서 저 서경은 요즘 말로는 이제 신원조회를 얘기하는 거죠. 집안에 뭐 좀 의심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재산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세평은 어떤지 뭐 이런 걸 이제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관료가 되려면 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 과정을 이정회가 하나씩 거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신원조회에 들어간 지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 하면 본청 견월이라고 돼 있죠. 저 월자는 넘어갔다는 겁니다. 보류되었다는 거고 견자는 피동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보류됨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통분통분이라고 적어놨죠. 야, 태계 이황의 제자들이 이제 살인파로 정계에 다 자리 잡고 있었죠. 서해 유성룡 이런 분이 이제 이정회하고 거의 동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열흘 뒤에 정월 16일 날, 17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 이제 신원조회가 무사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적혀 있는 회자, 허참, 면신, 비공식적인 요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회자는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근무해야 될 관청에 선배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빈손으로 가지 않고 또 선물 가지고 갔겠죠. 예. 이제 그 다음날 뭘 했냐 하니까 허참, 이 허참이라는 것은 1차 신고식을 얘기합니다. 신고식을 또 성대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신고식이 또 선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분은 이제 관직 생활 내내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뭐 어떤 사람은 과거 시험에 합격했는데 신고식할 돈이 없어서 관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빚을 내 가지고 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막 파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1차 신고식부터 정확히 15일 뒤에 2차 신고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면신이라는 신고식입니다. 신참을 면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정월 1월 19일부터 정확하게 보름 뒤면 며칠이죠? 2월 4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찢겨져 나간 일기장 속에 그 기록은 2차 신고식 하는 날이었고요. 2차 신고식 때 뭘 했냐 하면 개회도 24점을 만들어가지고 선배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돌리고 자기도 한 점을 가졌던 거죠. 예. 근데 저 개회도 지금 만들려면요. 적어도 한 50만 원 한 점에 한 30만 원 정도라고 해도 24개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 600만 원, 700만 원 넘게 들죠. 그러니까 관직에 합격해가지고 발령받아 갔을 때 저런 힘든 일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불합리한 면도 있구나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회도는 뭐냐? 제가 새로운 누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 관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 계회도가 그대로 입증해주는 하나의 기록 자료로 서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그 왼쪽 연보 기록을 보니까요, 3월, 윤 3월 달에 또 한 번 계회가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보관을 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정회는 어렵게 사원부 감찰이 되었는데 한 석 달 있다가 횡성현감으로 떠납니다. 그 떠난 자리에 또 누군가 들어오겠죠. 그 사람이 또 계회도를 만들어가지고 또 돌렸죠. 그게 이제 오른쪽 계회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계회도는 일제강점기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저는 사라진 줄 알았더니 저게 전라도 화순에 후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왼쪽 그림하고 거의 똑같죠. 같은 연도에

그려진 건데 2월 달에 그렸고 5월 달에 그렸고 석 달 텀을 두고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저 그림의 가치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정회가 2월 달에 와가지고 선배들에게 24개를 만들어서 돌렸던 계회도가

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관직 생활 한 20, 30년 하고 나면 계회도만 아마 한 방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 관직 생활의 이력이고 내가 관직 생활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근무했던가, 나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기록으로 남겨주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계회도를 많이 남긴 관청이 땅에 기가 아주 셌다 그래요. 이 의금부는 기강이 굉장히 강하고요, 군기가 셌던 관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수들이 들어올 때는 기강이 굉장히 강하고요, 군기가 셌던 관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수들이 들어올 때는 계회도를 아주 철저히 그래서 남겼다.

과거 합격자가 33명이거든요. 문과 합격자. 그 33명이 이제 과거에 합격해서 발령을 받고 전국에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렇게 흩어진 동기들이 20년 만에 전라도 광주에서 만난 겁니다. 야, 우리의 오늘의 만남이 정말 반갑고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냐. 우리 그냥 갈 수 없다. 기념사진 촬영하자. 라고 해서 기념사진 촬영하듯이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계회도입니다. 제목이 희경루 방회도인데요. 방회는 과거 합격 동기생들의 모임이고요. 희경루는 찾아보니까 전라도 광주에 있던 누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방에서 제작한 거죠. 그래서 더 특이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동기생 다섯 명이 지금 보시면 이 역기역자로 앉아있죠. 다섯 명이 앉아있는데 동기생은 다섯 명인데 기녀가 36명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이거 풍류로 봐야 될까요? 향락적인 분위기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걸 풍류로 보고자 합니다. 서울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자, 이거는 서울 우리 호조에 근무하는 남관들이 가진 모인

사람입니다. 1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라도 관찰사는 12등을 했습니다. 야, 이날 이분들 모임에 자리 서열의 기준은 20년 전 성적 순서대로 앉은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뭐 성적 그러면 다 이 거부감을 갖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그 20년 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날을 추억하면서 모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동기생 중에 장원급제자가 있으면 굉장히 예우를 하고 이렇게 잘 좀 이렇게 떠받들었다고 하는 그런 전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생들의 이 자리 서열 기준이 성적순이었다는 거 굉장히 특이한 또 그런 관행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 한때 아주 즐거운 또 반가운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기록은 됩니다. 사연을 기록하고 명단을 남기면 기록이 되는데 왜 그림까지 남겼을까요? 우리의 이 모습, 내 가슴 속에, 내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념사진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카메라가 없더라도 우리는 할수 있는 거다 한다. 이런 걸이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저 뒤에도 붙어 있지만,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630. 그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림 뒤에 이 명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내부는 정일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이에요. 그 다음 옆에 파란 박스에 있는 분은 이품, 차관급.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도 삼품 이내에 드는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원진사 동기생 중에 정승 한명 나오면 그 동기 성공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명.

그다음에 이품 두 분 중에 또 한 분 돌아가시고 왼쪽 여섯 명 중에 네 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분 새로 모셔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경기도 지역에 있는 동기도 부르자 해서 두 분을 불렀는데 그 두 분의 직업은 이게 직업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하는 직업일까요? 물론 이건 후대의 사진입니다만 저 무덤이죠. 근데 보통 무덤이 아니고 왕릉입니다. 왕릉 관리인을 했던 종구품 능참봉을 지내던 동기생 두 명을 불러온 거죠. 근데 종구품 능참봉을 지내신 분들이죠. 사실 구품과 일품이 같은 마루에 앉을 일도 없고 앉아서도 안 되지만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앉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들이 얘기하죠. 아이고, 어떤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모임을 갖자,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하는 거죠. 근데 단 그래도 자리 서열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두 분이 저 제일 끝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이 그림도 이제 여덟 개가 그려져서 하나씩 나눠 가졌지만 세상에서 일곱 개는 사라지고 요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모습과 또 그 숨겨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실 건 이 연지에서의 만남과 추억인데요. 1629년에 그린 겁니다. 연못이 보이고 위에 가옥이 보이죠. 여러분, 저 밑에 조그맣게 그려진 게 뭐냐 하면 숭례문입니다. 남대문. 그래서 우리 옛 그림 속에 숭례문을 그린 사례가 참 많이 없는데 여기 이제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오른쪽이 숭례문이고 왼쪽이 이제 도성의 성벽이죠. 근데 숭례문에 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숭례문 안쪽이라는 거죠. 저쪽이 숭례문 바깥이고, 그래서 연못 옆에 12명의 동기들이 모였는데요. 그 장면을 이제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좌목을 보시면 12명이 있는데 이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나오죠. 제일 연세 많은 분이 81세, 80세가 넘는 분이 세 분이고요. 그 다음에 70세, 제일 젊은 분이 68세. 저분이 이제 총무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한 400년 전이면

하셨고 또 몇 분은 시내 명동 쪽에 사셨던 겁니다. 이 네 곳의 거주지를 보니까 제일 가운데가 바로 저 연못이 있는 곳이죠. 연지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수시로 이제 모여서 만나고 옛날 얘기하고 추억을 또 이야기하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 연지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그 그림 기준으로 했더니 숭례문 남쪽 옛날 사진을 보니까 숭례문을 배경으로 쭉 내려온 사진의 저 왼쪽에 조금 보이는 게 연못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곳이 바로 연지가 있었던 곳이 아닐까. 사진에 조금 더 나왔더라면 좋을 텐데 끝자락이 저렇게 걸려 있는데 저곳이 연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우리 한 10년 전 화재 참 안타까운 화재로 인해서 새로 이제 중건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공사할 때 그 앞쪽에 연못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여의치 않겠죠. 여건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연지가 참 복원이 된다면 이 숭례문과 함께 또 하나의 우리 서울의 볼거리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생각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왼쪽이 숭례문 사진입니다. 성이 이렇게 곡성처럼 싹 휘어져 있죠.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가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마 저 사진을 촬영했을 때는 연지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사진 속에 이 손에 잡힐 듯한데 더 접근할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림들을 몇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풍광을 즐기며 인연을 노래했던 개회 장소도 한번 찾아봤고요. 또 동료 관료들끼리의 신고식 관행을 통해서 만들었던 개회도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같은 관청에 근무했던 그 인연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또 과거시험 합격 동기생들 이 개회 중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했던 개회가 이 과거시험 합격 동기생들입니다. 그림은 문자와 함께 우리 역사를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이고 수단이었죠. 문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남겼고 그걸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회도는 우리 조선 초기 개회 문화의 산물입니다. 이 관료사회에 그 관료사회를 움직였던 큰 동력이 바로 이 개회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중요시하고 결속을 다지고 또 소통에 기여했던 것이 개회 문화였고요. 또 개회도는 우리 조선 초기에 공백으로 남아있던 실경산수화의 전통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풍속화의 어떤 모습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 실경산수화 풍속화가 조선 후기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개회도가 그런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정말 소중한 우리 그림 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록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의 매체들이 참

세채 모두 창덕궁 함녕전의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전각들도 함께 옮겨와서 서재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당시로서는 신식이라고 여겨진 중국풍으로 지어져서 외관부터 어딘지 모르게 조금 독특한데요. 벽돌로 양옆 벽을 쌓아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루정과 오른쪽이 협길당은 특이하게도 지복제를 중심으로 복도로 쭉 연결돼 있는데요. 화려한 낙양각을 단 중국풍의 파루정은 고종이 읽던 책을 보관하던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식 건물로 온돌방을 둔 협길당은 휴식을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고 했던 고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 이제 보니 네가 홍보로구나. 심심하던 중에 잘 왔다. 이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처마 끝에 지리산에서 곤목촌 박달 운동계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너라. 이런 놈은 공날

왔으니 지금이야 비단이 겁나 돈이 겁나 쌀이 겁나 은근 보화가 겁나 도경 인삼이 없느냐 며느리들을 호사를 맞이시고 금보마루라도 한산세 모시다가 당청아물을 포로 서로 막에 놓아 주름은 잘게 잡군바로 넓게 달아 안장 거기고 나오더니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절을 나가던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이노 홍보야 네 계집 쫓기 하나도 못고 지금 못게 미꾸라지가 용대해버렸구나 홍보 마누라 들은 적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디 안성주기 동영질판 저는 소저구리 저 침지선은 소머리 더 조르르르 버려놓고 꿈꾸렸다 오족파 대모양강 당황이 얼기설기 속패대

활활 계란을 톡톡 깨 우딱지를 띄고 기대로 오라 꾸꾸르따 연계친 오도독 포도독 맥조리 땅손 뜨거운데 세조만 그 나무절을 들어라 고기 한정덕 복지범 만난 기름 간장 귀다 풍덩 뛰쳐

정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엉뚱서란 지구하고 온다더.

일을 박속이 들어도 못 이겼소. 거기 실수 어서 가시오. 속을 채디면 무엇을 내 집에 왔소. 반가를 하면 내가 먼저 들어왔나요.

야, 이 농부야. 네 계집 못 썩었다 버려라. 어우인 제가 더 알겠습니까? 자고로 형만한 동생 없는 법이요. 삼강 오르이라 할 것 같으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죽을 일 있으면

다리 지금 29번, 다리 크면 30번씩 올란다. 이거 하나 줘라.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겠자? 예, 그것이 화자, 초자, 장자 옵시다. 식자는 여성 유식한 차라고 짜짜짜 했었네. 한 줄로 촥 읽어보러 화초장 옵시다.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들어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장을 건너뛰다. 아, 다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간장, 된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구둘장, 송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초장화, 장화초.

0: 내어봐라!
1: 예이!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리랑 소리 소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1: 이 땅에선 노래가 곧 일상입니다.

고달팠던 어제를 딛고 성실하게 오늘을 보낸 뒤 기쁘게 내일을 맞이하는 힘. 노래가 있기에 삶이 있습니다.

0: 삶은 매일이 공부라지만 공부를 업으로 삼은 사람에 비할까요? 게다가 그 공부가 무려 국악에 한국 토박이조차 아니라면은 불평불만을 입에 올리기란 참 면구스러운 일입니다.
1: 저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인류 음악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나예츠라고 합니다. 전 지금 판소리를 연구하고 직접 배운 지는 약 11년 됐습니다.
0: 서울대학교 국악과 최연소 교수 임용이란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 소리에 진심인 안나 씨. 요새 그녀가 빠져있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1: 제가 요즘 남도 소리에 관심이 생겨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남도 소리라고 하면 뭐 당연히 진도 소리도 빼놓을 수도 없고요. 진도 소리에서도 특히 진도 아리랑이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좀 애원성이 담겨 있는 목소리에 이 흥겨움도 같이 이렇게 가는 소리인 것 같아서,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지고 좀

0: 관심이 생겨서 지금 좀 알아보려고 하는 단계인데 조국내 선생님의 진도아리랑 영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1: 처음에 조국내 선생님을 알게 된 거는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와,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반해서 제가 나 이 노래 한 번쯤 공부를 좀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조국내 선생님이 불러주는 그 노래에 제가 정말 반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0: 저도 사실은 지금 반소리에 약 11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남도 소리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진도 소리 좀 불러보면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남도 소리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진도 소리 좀 불러보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 경험에는 이 판소리와 진도 소리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저는 그렇게 어렵게 느꼈는지.
1: 판소리 하시는 분들 진도아리랑을 부르라고 하면 조금 좀 강하게 좀 표현들을 좀 하시죠. 이제 식임새도 좀 워낙에 목이 좋으신 분들이시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 간다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하나네. 아주 그냥 신명나게 부르는 이제 그런 노래가 이제 진도아리랑. 판소리 분들에서 부르는 노래라면 조국내 선생님의 소리, 진도 소리는 짠 없는 것 같아요. 가사를 하나하나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 깐나니 아리랑 아라리 와나니 말하듯이 흘러가듯이 이런 부분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진도 소리에는 진도만의 맛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오묘합니다.
1: 그러니까 딱 적어도 진도아리랑 진도 소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또 때로는 진도의 소리에서도 나오고 또 진도

0: 라리라 가라리가 나네 오다가 가다가 만나는님은 팔목이 끊어져도 나는 못 놓겠네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1: 김영우 선생님의 진도아리랑을 들으면서 뭔가 알 듯 말 듯 하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느껴서 무조건 진도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난생 처음 진도에 왔습니다.
1: 여기 정말 국악이 일상생활에 아직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과연 그럴지 그거 직접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제일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마침 진도 장날이네요.
2: 자, 여기 있어요.
0: 집 근처 전통시장 단골인 안나 씨에게 이런 시골장 풍경은 제법 익숙합니다. 다만 하나, 진도의 시장이 다른 곳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여기 진도에서 사람들이 다 소리를 조금씩 간다고 들었는데
4: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잘 부르대. 아주 정답 딱 맞춰서. 아, 근데 어째 제일 못 부르는 저한테 와서 노래 부르라고 울고네요.
3: 아, 아니에요.
4: 근데 저는 네. 엉터리로 부르는 노래를 조금 불러.
3: 아, 예, 예. 그거 한번 듣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4: 그래, 못 불러. 내가 네. 불러줄게.
3: 아, 고맙습니다.
4: 지금 부를까?
3: 예. 네.
4: 살면 몇 병 년이나 사냐 개똥 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살세 금자동이냐 옥자동이냐 두둥
0: 엉터리 노래라더니 구성진 소리도 노랜 말도 아주 일품입니다.
4: 입에서 명창이 되어라.
3: 아이씨구.
4: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5: 가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넣으신 말씀도 재밌고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으면서 그게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진도에서는 소리 자랑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누구에게 청해도 소리 한 자락 너끈하게 해내는 진도 사람들의 재주는 그 세월이 참 깊습니다.
6: 참이 오네 참미 오네 새빛 같은 이내 눈에 안개 같은 참이
7: 흥글의 노래라고 옛날부터 하던 노래인데 이제 밤맴시로 힘들고 뻗치고 또 땀 흐르고 그러면 앉아서 노래나 한 자로서 하세요.

0: 그래 노래나 하지 우들이 뭔 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부르고 나오면 마음이 편하고 또 시원하고 좋지라.
1: 겸사 겸사 다 놓쳤네.
2: 흥글 소리라고도 하는 흥글의 노래는 진도를 비롯한 남도 지방에서 안악들을 중심으로 전해오던 소리입니다. 내 꿈은 접어둔 채 아내로 또 엄마로만 살아야 했던 고달픈 인생을 가사 삼아 흥얼거리듯 부르는 소풀이 노래입니다.
1: 공포를 시켰던가
3: 못 뺐으면 또 답답할란 거지라도 답답한데 이제 이런 것으로도 불렀던 게 친구들하고 뭐 밤뱀실 이런 것 하면 내 한도 좀 풀어지고 속이 좀 불어나고 그래. 그러니까 노래가 좋은 것입니다.
1: 포죽 같은 땀을 흘리고 몸에 건네 몸에 건네 아깝다 내 청춘아 언제 다시 또 올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 상녀의 모습을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다양한 색깔로 되는 깃발과 그 울음소리 같은 음악을 같이 들은

울음을 토해내듯 쏟아내는 소리. 죽음 앞에 애간장이 녹는 눈물의 노래입니다.

0: 유세차 진도만가 보존에 감소고우 주원감시 불승영모 근위청작서수 공신전언 상향.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선생님.
2: 네.
0: 잔 한 잔 올리실랍니까?
2: 아, 예.
0: 예, 이리 오십시오. 두 손을 이렇게 하세요. 예.
3: 한 올립니다.
0: 예. 예, 절.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지내왔던 모든 것들과 안녕을 구하는 시간. 산자의 안타까움이 서름이 되어 터져 나옵니다.
6: 이 울음 소리에 선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7: 판소리에서는 개면조가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선율이더라고요.

0: 속 강하게 느껴지는 이 땅의 노래. 귓가에 맴도는 물음표를 지우기 위해 안나 씨가 따라온 소리는
1: 인생
0: 남도 잡가라 불리는 노래입니다.
1: 고이라노니
2: 이걸 더 벌려.
1: 고이라노니
0: 남도 잡가는 육자배기, 흥타령 등 구절하는 민요를 예술적으로 다듬은 노래입니다. 강송대 명인은 이 남도 잡가의 대가죠.
1: 웃고 살아도 괴로운 세상.
2: 웃고 살아도 일하지 말고 웃고 할 때 감상을 해야 돼. 내가 이 슬픈 감상을 웃고 살아도 시작.
1: 웃고 살아도 괴로운 세상.
0: 남도 잡가를 알면 육자배기 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려나요?
3: 요즘 남도 잡가 전체적으로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좀 따라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남도 소리인데도 뭔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판소리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육자배기 토리를 어떻게 멋있게 저 이렇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팁을 얻고 싶었습니다.
2: 물론 연조가 많이 있어야 되지만 진도에서는 훨씬 더 끈끈한 맛이 성음에가 담겨 있어. 왜냐? 내 설음에 그 지쳐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애완이 담긴 그런 성음을 내놓거든요. 못하는 사람들도 쬐깐 아 소리 한 자리도 다른 데하고 틀려요. 그런 것이 있어. 참 묘한 고장이에요, 진도가.

0: 야, 한번 감고 붓들한테 대게 붙여버려. 붓들이요. 네. 붓들 시작. 붓들
1: 진양조의 느린 장단에 구슬픈 계면조 음색이 반소리의 그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0: 나가는 거예요. 정신 없이
2: 그 기교가 제가 익숙한 판소리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확실히 깊이 있게 파들어 갈수록 더 많은 멋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0: 노래 삶의 소름을 담아내던 진도 사람들의 관습은 초상날 연행하던 씻김 굿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나무야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야 나무 뿌리나 나무 나무나
0: 발인 전날 무가의 단골을 불러다 고인을 위로하는 굿판을 버렸던 진도.

가는 길을 정성스레 닦으며 다 잊고 잘 가길 비는 간절한 마음이 구절마다 가득합니다.

이 노래는 상여 나갈 때 듣던 소리와 비슷하네요.

0: 만가의 하족 소리 역시 직김 굿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닮았지만 어딘지 조금 다르면서도 익숙한 소리.
1: 살던

0: 아름드리를 이룬 것처럼 진도의 소리도 그렇습니다.
1: 한강 술래
2: 한강 술래
1: 우리 아베 놀이개는
2: 한강 술래
1: 진담보 때가 놀이개요
0: 왠지 함께 손잡고 돌고 싶어지네요. 한가위 둥근 보름달 아래 마을 부녀자들이 풍요를 빌며 춤추고 놀던 강강술래. 안나 씨도 놀이동무가 됐습니다.

양강술래는 1966년 무형유산으로는 여덟 번째로 국가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까지 인정을 받은 진도의 대표적인 소리 춤입니다. 노동요처럼 민요에 맞춰 춤을 추는 장르로 서민들의 삶과 가장 밀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춤도 노랫말도 소박합니다.

우리 강강술래는 사물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리듬으로 해요. 자꾸 이제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 놀이도 좀 하고 덕성 몰이 같은 거 놀이도 하고 노래가 빨라지면서 강강술래를 합니다.

0: 한강술래
1: 한강술래
2: 슬퍼만 하기보다 웃음과 화합으로 나아가고자 한 진도 사람들의 삶의 태도.
0: 밥만 먹고 곱게 커라
1: 한강술래.
2: 그 흥과 신령을 담은 노래가 강강술래입니다.
0: 강강술래.
3: 이제 자진 머리로 막 뛸 때는 같이 뛰면서 웃고. 그래서 우리 강강술래는 웃다 울고 간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0: 흑신 뛰어나보세요.
1: 강강술래.
0: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1: 강강술래.
0: 깊은 마당 위에 터지게
1: 강강술래.
0: 흑신 뛰어나보세요.
1: 강강술래.
0: 뛰어보세요 뛰어보세요.
1: 강강술래.
0: 흑신 뛰어나보세요.
2: 수많은 이별과 아픔이 찾아온데도 삶은 계속돼야 하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즐겁고 또 즐거워야 합니다.
1: 강강술래.
3: 진도아리랑 마지막 부분이랑 아라리가 난데와 똑같은 것에 있다는 좀 흥미로움이 많이 느꼈어요. 같은 음악적인 언어를 다양한 맥락에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결국은 이게 바로 진도 소리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2: 가슴에 맺힌 걸 풀고 씻어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노래. 애통함과 흥겨움을 모두 품은 음악. 진도의 소리이자 진도의 아리랑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1: 아이고,
0: 네.
1: 또 만나네요.
0: 네, 다시 뵈어서 너무 반갑네요.
1: 반가워요.
0: 아이고, 와주셔서 너무
1: 반가워요.
0: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 그동안 잘 있었어요?
0: 네, 선생님 또 잘 계셨죠?
1: 우리 진도가 그래도 몸이 더 지금 또 찾아왔구만.
0: 너무 아름다워서 가자. 다시 와야죠. 예. 쭉 오시죠.
1: 예.
2: 안나 씨가 진도 소리의 명인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0: 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번에 진도에 왔는데 덕분에 이렇게 다양한 소리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들었던 소리를 들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0: 남의 말을 들었냐
1: 하고 진도 우리 소리는 다 아까워요. 뭐 망가 소리, 뭐 판 소리, 뭐 남도 작가, 진도아리랑 모두 호랑이 다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담긴 소리라 나서 그저 내 바람은 아무쪼록 길이 길이 쭉 이어나가면 쓰겠어요.
0: 나란네 한국 최남단 고배성 진도 인심이
2: 진도아리랑이 어떻게 애완성과 흥겨움이 함께 느껴지는지 궁금했는데 여러 진도 노래를 들

나라니가 낫네. 안경 장파에 둥둥둥 든네. 어기여 차 어야디여라 노를 쳐라.

저희 정가의 창법은 한 단어에 한 음절을 길게 긴 호흡과 하나의 음정으로 쭉 뻗어 부르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이제 청살리 하면 청살리 이렇게 이 세 글자 속에 두 가지의 음과 또 떠는 음이 들어가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알리 이렇게 이 세 글자 속에 두 가지의 음과 또 떠는 음이 들어가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 내가 과연 저 시대 때 한국 음악 국악을 했으면 이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음악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서 또

시간이 좀 남거나 혹은 여유의 시간들이 좀 많이 있을 때는 다른 예술 활동을 하시는들의 작품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다양한 예술 분야에 있는 전시물이나 공연을 보고 또 새로운 감정과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음악적 표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번갈아가 고요한 소리잖아요. 고요하고 편안해서 더욱 깊숙하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바로 본질은 마음을 위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수많은 무대에 오르면서 관객들이 날 바라보는 모습이 어떨까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힘든 날에 생각나고 또 힘든 날에 위로가 되는 목소리. 저는 기억에 남는 노래보다는 마음에 남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한국축산진흥원 초매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초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오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어떤 문제점을 알아차리더라도 그것을 인식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 혈액순환의 도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단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도 자신에게서 많은 것을 바꾸고 싶다면 많은 것을 받아들여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수용적인 자세로 접근한다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손을 뻗고 엄지발가락을 쉬고 양쪽 다 쥐어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한 세 뼘 정도 조금은 넓게 벌린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반듯하게 필 수 있으면 펴도록 노력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돌아올 때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척추 마사지 하듯이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아랫배 힘을 주고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상체를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유지하고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 하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올리고 귀 뒤로 팔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겨드랑이가 위로 쭉 펼쳐질 수 있게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밀면서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이때 왼쪽 발 바닥을 꾹 눌러주면서 왼쪽 측면을 천천히 밀어내고 겨드랑이부터 늑간을 쭉 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몸은 왼쪽으로 양손은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줍니다. 이때 나의 왼쪽 가슴이 하늘 위로 비추면 비출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한 번에 많이 내려간다기보다는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권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라사나는 발 간격을 어깨 넓이에서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발을 살짝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팔도록 유의해 주시면서 하체에 힘을 주고 허리도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고 상체를 일으키고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모은 상태에서 양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봅니다. 다리를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무릎을 접을 때 나의 오른팔을 무릎 안쪽에, 나의 왼팔 무릎 안쪽에 대어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너무 주저앉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선 정면 보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무릎 세우고 엉덩이 뒤로 빼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다리를 모아봅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소화기관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더부룩함이나 변비로 인한 불편함을 겪었다면 자주 따라해보세요. 복부에 자극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올리고 귀 뒤로 팔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겨드랑이부터 늑간을 쭉 펴줍니다. 마시고 말라사나는 발 간격을 어깨 넓이에서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발을 살짝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팔꿈치로 양 무릎 안쪽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가 봅니다.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아나타사나와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주는 아나타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입니다.

바닥을 딛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등은 깊게 눌러주고 팔과 어깨, 겨드랑이까지 늘려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통과 어깨 결림 해소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해결해주는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나의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바닥을 짚고 있는 왼손을 천천히 밀어서 펴봅니다. 팔을 피는 만큼 오른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하게 자극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왼손을 다시 얼굴 옆으로 바닥 짚고 오른팔을 뺍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으면서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팔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면은 왼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땀을 바닥에 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손을 얼굴 옆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목과 어깨가 무거워질 때 활용하면 좋은 동작인데요.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등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고 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전체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허리에 받쳐봅니다.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을 허리의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손 어깨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짚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접어서 종아리를 바깥으로 왼발을 측면으로 마시면서 손을 허리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발을 쥐고 가슴 밀고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발 바꿉니다. 왼발 종아리를 바깥으로 오른발 측면으로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리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0: 되어봐라! 예이!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아이고 아버지! 웬일이요?
2: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단
3: 웅웅
2: 죽게 되고
4: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3: 금색 주파 거북 연연
1: 이 노래
4: 들어볼래?

0: 기술자가 그 당시 월급 계산을 한 달에 쌀 두 가마니 값을 벌더라고요. 그 당시는 북한에서는 하루 일당에 쌀 두 개밖에 안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나는 이 기술을 배워갔다. 그래가지고 그 해문 하드록스에 해보니까 상당히 귀한 기술이다. 그걸 느껴가지고
1: 근데 이거 그 볼트가 300개 정도 들어갔고요. 300개 중에
0: 원래 양눈이 다 눈이 좋았는데 1983년도 5월 달에 이제 그 일하다가요. 그 쇠 파편이 뛰리가 가지고 시신을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아깝지만 이제 제거 수술을 했어요.
2: 완전히 손 누실 줄 알았거든요. 일을 전혀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어려운 걸 딛고서 일어나셔서 지금 뭐 운전도 하실 줄 알고 전혀 이제 생활하는 지장이 없이 그게 활동을 많이 하시죠 뭐.
3: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엄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일 하나에 정말 몰두하시는 분. 그냥 거기에 대한 기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0: 한번더
1: 소리를 계속 쳐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망치질을 해가면서 이제 그 떨림을 조정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고유 징소리를 찾아나가서 이게 나에 맞는 징입니다. 이제 그 찾아나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방자 유기 중에서 그 옛 전통이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그 제조 방법으로 따지면 징잉하고 꽹과리가 옛날 방식에 제일 근접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0: 계약했어요. 계약 건물 계약했어요. 담배 계약해가지고 동부. 아틀란타.
1: 그건 이제 본래 기대 이게 이제
2: 없어져야 되는데 난.
1: 그건 이제 본래 기대 이게 이제
2: 없어져야 되는데 난
1: 체계도 있잖아.
2: 아니 없어져야 될 텐데 아직도 분산이 생겼네.
1: 이 웬만한 사람은 이 가고 나가게 되면 박자는 창피해서 이거 계속 이거 닦고 있다고 난 이대로 생긴 대로 살아. 창피할 것도 없어.
2: 아니 근데 군산이 여기 없어야 될 텐데.
1: 나는 한 평생 방자유가 같이 지내왔지만은 방자유의 작품 맹기는 게 그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몇 살 먹어서부터 모시를 한 줄을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님 말씀이 6살 때까지 젖을 먹고 6살 때부터 너는 모시를 입에다 물었다고. 오늘날도 가심심한데 페트 허리나 도와보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리.

0: 우리 한산모시는 너무 곱고 또 질기고 질감이 좋아요. 아주 입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막, 예.
1: 야, 물 녹았다.

저희 친정 어머님이 어려서 버튼 모시를 짜셨대요. 진짜 이 모시는 너미 볼 때는 쉰 것 같아도 내가 해보면 너무 어렵다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예, 결혼해서 예, 여기 와서 한산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분종옥 선생님한테. 나에게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모시를 평생을 살아서 이 모시는 항상 사랑스럽고 소중한 선물.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탄핵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해서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둘이 집 뭐 만드는 거예요?
1: 저주택.
2: 낮에 아빠랑 산책도 하고 네. 바람 좋으니까 네. 무슨 분위기로 만드는 거야, 그거나?
3: 슬퍼지는 분위기.
2: 슬픈 분위기야? 그럼 들어봐야 되겠다. 어떤 분위기인지.
4: 30개월째 가서 병원에 갔더니

0: 2010년 초에 어느 날 자기가 피아노 병창을 만들겠다고 자기가 판소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희 가르쳐주시는 판소리 선생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게 됐는데
1: 정점까지?
2: 정점까지 들어와서 이제 정점에 기차가 딱 쓴 장면이 하고 끝나는 부분이
3: 네. 준이가 뭐 해볼래?
4: 좀 미리 연습해 미리
3: 한번 연습해봐
4: 미리
3: 감독님은 오랜만이지야?
4: 네 1호선 4호선 둘 다 구동음이 똑같고요 5호선은 ABB GTO고요 6호선은 미쓰비시 IGBT고요

준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감정, 감성 이런 걸 준이가 말로는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음악을 통해서 준이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늘 고맙고 준이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준이가 지금처럼 자기가 떠오르는 영감들을 음악으로 만들고 그거를 또 간간히 종종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요런 게 지속될 수 있으면 준이한테는 아주 행복한 일이겠다 싶어요.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0: 유쾌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이도령 위나문을 떠난 지 온 석음음이 지날 때 이도령과 춘향이가 서로 너무나도 그리워 생각하고 생각하며 또 생각이 들어 만개한 달빛 아래 서로 그리워하며 이 연가를 부르노라.

부련님만 계시는데 세월은 꿈도 한도 없구나. 저 달아 우리 도련님이 보이느냐? 보는 대로만 네가 일러 나의 수심 좀 풀어다오. 천년을 기다리고 물어봐도 가는 애만 더도 없어.

아몬 떠나온지 몇 날 며칠이 되었는지도 이제 모르겠구나. 한양성 남북촌에 옥녀가 인 만큼만은 귀중심처럼 깊은 정은 너밖에 없구나. 너 보고 싶으니 내 마음 어찌 표현하려냐마는 내 오직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비가 올 때면 자음은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